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0: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시고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더 증성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제약 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천원 15 조금이 나갈 때는 일반 회사에서 못 합니다. 제약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만한 명액을 내보내야 되죠. 15 곽 싸도 15 곽을 두드리고 천원을 빼준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Q10도 15곽이나 드리지 않습니까? 7곽 싸도 5곽 드리고 Q10은 5곽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죠. 이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 뭐 옆에 사람이거나 또 부부간에 같이 쓰는 사람들 둘이 합해서 15곽 쌀 때 30곽이 나가기 때문에 나누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제일 누거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 건네 보신 환만한 약은 약종이 비싼 약들로 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쓰기 바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주 쓰기 바쁘죠. 만나기도 바쁘고 가격은 사실 이게 498원이라는 게 홍삼 로경이 들어가고 이만한 가격은 정말로 괜찮죠. 지금 약들이 소개하는 거 보십시오. 다 900얼마에 1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가격을 보면은 498원이가 이렇게 진귀한 약재 들어간 거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하고 나면 특히 우리 그 늙은 막에 들었으면 기혈 부족을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면 서의학적으로는 혈 부족 같은 거는 진단이 나옵니다. 빈혈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피를 뽑아서 빈혈을 검사해보면 남성이라 할 때는 이 시홍단발가 12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60까지 밀성 호모레다 구람이죠. 단위는 그래서 단위 것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들이라 할 때는 11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신생아들은 170부터 이게 정상인데 서의학적으로 우리 이런 시홍단발 같은 빈혈검사가 있지만 기라는 데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기와 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는 기와 혈을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합니다. 기가 모자라면 혈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하면 혈을 순환 못 시킵니다.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 중의학적에서 기와 혈, 경락소통, 침을 맞는 혈점 이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 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기초적인 물질적 기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를 다 쓴다 할 때는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기라는 거 중시해야 됩니다.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 혈이가 긴 게 아닙니다. 혈이 충족하게 해서 기가 충족한 게 아니고 기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경락이 소통돼야 기가 잘 돌고 또 기는 기대로 보충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와 혈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혈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피라는 거 알고 피는 혈관에서 흐른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저절로 흐릅니까? 저 머리 꼭대기라며 발끝이라며 이게 혈도 물보다 네 배나 겁니다. 네 배나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나는 좀 뭔가 뭐 나홍색 보조 있으면서 어려움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 이 예, 거기다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 가방

0: 선생님 하시다 소변도 자꾸 또 샌다. 그래서 예. 방송 듣고 소리 건녀 보신 한지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네.
0: 큰 공장에서 나온 약이 돼서 효과 빠르고 예. 냄새는 딱 맞는 약이 되다.
1: 예.
0: 벌써 먹어보니까 어려움증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증이 한번 날 때마다 하이 날마다 점점 두 살마다 실패했댔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사는데 요새는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한 번도 점점 두 살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그러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자꾸 이렇게 잊으면서 자꾸 까먹고 들은 말 잊어버리고 누구시 부탁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뭔가 뭐 물건을 또 싸다 먹거든요. 예, 과일 같은 거 싸다 먹고 보자는 뭐 먹지 못한다. 또 비싸게는 또 여러 가지 먹지 못하고 군량이 나서 못 먹습니다.
1: 네.
0: 예, 그렇다면 예, 기능력이 많이 돌아오고 예, 건망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소변도 뭐랄까 크게 걸어도 풀로 나오고 새고 웃어도 나오고 가보니 움직여도 나오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소변 새던 게 나왔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그러면서 저 냄새 난단 말 어서 그냥 이제 모든 데 가서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도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심장도 어서 두근거리던 게 가슴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모든 면으로.
1: 네.
0: 그래서 내 먹어보니까 약이 확실히 냄새는 맞는 약이니까 내 계속 먹자고 아무 먹던 바에 그것도 봐야 되겠어.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 오늘
1: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엔 또 우대가 좋습니다.
0: 네.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와 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혈 부족이 있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의를 배울 때가 많죠. 가서 매고 짚어보면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대단하다고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걸어 다녔는가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기와 혈이 부족하다는 걸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거 매고 짚어보면 알깁니다. 매고 뛰는 거 보면 예. 이래서 이런 그 기와 혈이 노년에 들었으면 누구나 다 부족이 옵니다.
2: 네.
1: 얼마큼 심각한가 하는 문제죠. 예?
2: 당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3: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네.
3: 제가 위축성 위험을 인해 가지고 한 달 먹지도 못하는 과성암이 나나간에 사겹다 빠지면서 몸이 다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1: 네.
3: 바람이 꽉 차고 그다음에는 안에 바람이 지금 그다음에 저기 네. 얼리밀고 이러면 바람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얼리민다 말인다. 그렇게
1: 네.
3: 서리는 밥을 먹자고 안 쓰면 서리 얼리포채서 밥도 못 먹고
1: 네.
3: 예, 이 사파나 이렇게 골상이나 땅에 앉아도 그렇습니다. 아랫배에서 아랫배 아픔에 얼리밀면서 이러면 흉불편하다
1: 네.
3: 말인다.
1: 예.
3: 그래서 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뭐가 이게 다리미 틀려서 저 가슴이 내리 막 아픔에
1: 네.
3: 그리 옆구리도 아프고 다간 유방도 아프고 그러면서 내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강경락이 막히면 그렇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3: 네 그게 딱 이 내 아픈 것과 똑같더라 말입니다.
1: 네.
3: 지금 예, 선생님 가문이 안 다. 그래.
1: 예.
3: 이게 위는 엄청 뜨겁습니다. 소화 아이들
1: 예.
3: 위는 밥 못 먹으면 위는 뜨겁고 해변은 또 이렇게 건조한다. 그렇게
1: 예.
3: 또 겉으로 그 투어나고 예.
1: 네.
3: 예, 그리고 막 방광염도 막 터지고 뒷바라지라는 게 다 떼개지고 한 판이 떼개지고 이렇게 뭐니까 심부름 설태 안고
1: 네.
3: 정말 힘들다. 점약 썼는데 해야 된다 말입니다.
1: 아이 됩니다. 이거 예, 국가에서 예. 또 이 약은 또 옛날부터 황제가 건중 황제가 쓰면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내려온 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이 처방 갖고는 아이 됩니다. 이게 예, 국가에서 승인하는 맹처방으로 된 약이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로경이나 홍삼에 아이 들어가고는 한 잡은 아이 됩니다. 한 잡은은 지금 병이 오장육부에 싹 깊이

0: 몇 소까지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본래는 냉한 사람인데 극도로 냉한 사람인데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디에나 염증이 생기면 열이 생깁니다. 예. 우리 손이라면 가시 들거나 염증이 와보쇼. 그것이 막 뜨끈뜨끈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 속이 열해서 열한 것이 아니라 염증으로 해서 열이 또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겉은 냉하고 속은 열하다. 이럴 때에는 궁이들도 손 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치료가 잘 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약 갖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건네보신안을 쓰십시오. 그러면 벌써 속이 편안해지고 자꾸 올리버치는 간열이가 심장혈거름 찾기 때문에 혓바닥에서 갈라터진 겁니다. 예. 이거 인간아 약 갖고 나야 됩니다. 이 약은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기와혈을 보충하고 오장육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분 이 약은 먼저 두 개료종, 한 개료종 갖고는 좀 아이들 뿌리란 말입니다. 예. 두 개료종 써보시오. 믿거나 말거나 써보시오. 아주 좋은 효과 볼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건네보신안 의사라 맞습니까?
0: 건네보신안 쓰시오.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환자분이 지금 딱 위만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간열이 씌어지고 이 간열이 올리 뻗으면서 심장혈거증 쓰여졌습니다. 예. 인간아 약 갖고는 아이들입니다.
1: 그래서 시력이 막 이렇게 너무 안 넣으면 또 방광이 얼른 아픈 것 같아요.
0: 네, 말하지 않습니까? 오장육부에 다 배들어서 뼛속까지 병들었다고요?
1: 예,
0: 그래서 이 약을
1: 쓰십시오. 어선 막 뜨겁습니다.
0: 염증이 있다니까 그럽니까? 신염, 위 내막염, 염증이 몸에 있어서 열한 거지. 환자분 체질이 열해서 열한 게 아닙니다. 염증 상태 있을 때는 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어쨌든 써보시오.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띠활이 돼서 예? 수미환이 되나서 예? 흡수도 빨리 되고 먹기도 쉽습니다.
1: 아, 그리고 이것을 빼놔서 그러니까 민들레하고 띠활은 민들레하고 지휘화를 끓여 먹는다고 말았는데 그럼 이거 먹지 말랄까?
0: 먹지 마시오. 그거에 민들레하고 지휘화 다 극도로 찬 약입니다. 예. 맨 찬 약 마셔서는 알 됩니다. 몸을 덮여주면서 차고 음양 병형이 들어가냐고 골고루 써야 되지. 그 두 가지 갖고 썼다간 또 손발이 더 차지면서 예. 싹 혈관이 줄어들어 혈액순환 해야 됩니다.
1: 아, 그러면 그냥 건네보신안이 적합하겠습니다. 예.
0: 네, 근여보시오하니까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간 게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음이면은 양기면 양기를 다 보충할 수 있고 평형을 잡아, 평형이란 게 중요합니다. 평형을 잡아주는 약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이 약에 진이화 들어갔길래 그거 딸로 진이화 쓰지 마시오.
1: 그러란다.
0: 예, 이 약이 진이화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약통을 보모합니다. 약통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예, 이제 약을 싼 다음에 약통을 보십시오. 진이화라고 썼습니다.
1: 한 달에 몇 통 먹어야 될까?
0: 그런 상세한 거는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하루에 두 번 잡수시오. 예.
1: 아, 네네.
0: 예, 예.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기혈을 보충한다, 기혈이 부족하다, 진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약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도 효과 못 봤다고 그대로를 하고 맥이 똑 떨어지고 심장은 심장대로 빨리 뛰고 어지럽고 예? 기혈 보충한다냐 좋은 거 다 써봐도 아이들이더라 이런 분들 여기에서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약은 로경입니다.
2: 네.
0: 로경입니다.
2: 땅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네, 저도 건네보신안 쓰고 왔습니다.
0: 네.
3: 이전 약보다 효과 더 좋습니다. 공사 다
0: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십몇 년을 강의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약의 효과를 잘 본다고.
3: 네. 이것은 섭외 좀, 이전이 좀 시원하게, 섭외 좀 시원하게 나가게.
0: 네.
3: 허리 아픈 게 또 허리도 아주 아프고, 지금 약간 맥이 납니다. 이것으니까.
0: 그렇죠.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코바르 덤겐 이 약은 최고 같습니다. 그래, 이거 네. 활동하니까 조금 쓸 예산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홍삼은 주로 기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이게 중약에는 다 따로 있습니다. 기를 보충하는 데 좋고, 로경은 혀를 보충하고, 로경은 기와 혀를 다 보충하는데, 그래도 혀를 보충하는 쪽이 더 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로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쓰

0: 수 있는 이야기가 노경입니다. 노경은 사슴뿌리 자라는 걸 새 뿌리를 채취한 게 노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언니 지금 예, 예, 건네보신 하늘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언니 중풍이 걸린 다음에 나온 게 그냥 그거 어림도 나고 골도 아프고 그 다음에 기억도 없고 저도 지내맥이 없어서 얘 누구 뭐 이름 못 난다. 그래서 네. 얘 채소도 내가 싸다주고 우리 아래 집에서 한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디다 둔거 모른다 말인다. 개구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얘 밥맛도 없고 그 다음에 혈압조절도 아이되고 이래서 이에 건의보신 하나 썼는데 이제 한 달 썼습니다. 네. 그 나니까 얘 어른이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 고래다 얘 두 개비 시간 온 것처럼 어림쯔이 나던 게 어른은 많이 없어지고 얘 그 다음에 네. 식사도 하고 맥이 난단다. 그래서 얘 아, 어른은 그저께부터 채소를 제대로 잘라 댕긴다.
0: 네, 많이 나왔습니다.
2: 예, 예, 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야, 네. 이야기 어째
0: 시간이 됐지. 우리 아. 활동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1: 네, 예, 예. 내일 다시 문의해 예,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2: 합니다.
1: 네,
0: 네
1: 그래요.
0: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단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은 영원한 빛입니다.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희망의 빛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우리 마음속의 빛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연길, 맛의 행복,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길입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너와 나의 사랑 연길 보내드립니다. 구만국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겠죠.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선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우리는 매일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이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 보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뜨겁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장, 童年의 추억이 숨쉬고 있는 고향이죠.

이어서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나란히 보내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서로 나란히 서서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은 가요, 안용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채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똑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연변 노래가 좋아 프로가 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고객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아, 우리 한 세트랑 약곽으로 따지게 되면 2곽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10세트 있거나 20곽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러면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한량입니다. 반년 넘어 잡을 수 있죠. 10세트부터는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직접 이 자문선에 자문하시고 이 880018번에 전화해서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공장 측에서 드리는 게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리거나 거기다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10곽을 또 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외지 분들, 특히 나는 침 맞는 게 용 불편하다. 예. 이런 분들은 침 대신 또 우리 혈배관 결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은 게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실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예, 약 처방은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치료해도 쓸데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외지마 들어간다 이 뜻이죠. 예,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치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데가 돈을 다 쓰는데 예, 제품 맞았죠. 요실금이 없던 게 막 생겼죠. 요즘 한번 탈출로 치료했는데 또 이 미생실도 막 벌벌 기회된길 정도로 됐죠. 무릎 관절 치료한다는 게 잘못돼가지고 집행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예, 다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직접 저한테 문의해도 됩니다. 뭐 딱 찾아오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면 예,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경 우리 이 강의 시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하면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말 조심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이 이런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여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귀에서 소리 난다 이렇게 되면 예, 황제 내경에서 위지증장론 거기에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징토저 얼롱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징이란 게 있습니다. 이 징이란 거는 예, 음식 속에서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꿀뚝꿀뚝 마이는 물이 아닙니다. 음식 속에서 들어온 물이가 직접 소화계통을 거쳐가지고 인체 각 곳에다 보내주죠. 그래서 이 물이가 가는 통로가 막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물을 잘 생산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 이 징토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제내경에서 직접 징토저 얼룽 이 겨배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상한론에서 81번째 거기면서 뭐랄까 중화한 쉬구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평상시에 땀을 세게 흘린다. 사실은 우리 지금 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에서는 땀이란 거는 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몸속의 피가 땀으로 변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땀이가 너무 많이 흘린다 할 때 몸속의 영양가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쉬구예 이런 쉬란 게 사람이 허해지죠. 허해지게 되면 무조건 이 귀가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에 소리 난다고 그래서 부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이 귀 소리 나는 거 치료할 때 모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우리 일반 로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양쉬 곰팥이 양이 허해서 나타난 증상. 또 한 방면에는 뭔가 우리 그 근신고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少阳 수지불이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상焦湿热 상처에 습하고 열이가 꽉 들어차가지고서 이 귀에서 소리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변종론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잘못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상조시르엔디다 대구설이 곰팥의 양이 부족한가 해가지고 부양하는 이런 약을 대량적으로 쓴다 할 때는 오히려 귀가 소리 점점 더 나고 귀가 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양 수지불이 이 현상에 그 속하는 이런 귀에 소리난 증상인데 또 부선양한 약을 대량적으로 써준다 할 때 또 귀가 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0: 그 소화계통에서 소화계통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음식을 잡수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위 안에 들어가서 흡수됩니다.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가? 비장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비장에서 분배를 합니다. 비장에서는 이런 물을 분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서는 피를 분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능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비장에서 일단 일부분 물은 상초에 가고 일부분 물은 콩팥이 그 하초의 점막 조직으로 가고 일부분 물은 또 뇌로 가고 일부분 물은 또 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신의 사지 그 짝에다 물을 다 보내줄 수 있죠.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어지간 저는 좀 이전부터 이 신발이 좀 아이가 단 말입니다. 계속 가슴 후두두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좀 뭐니까 그래서 숨이 차고 그래서 한숨 나가고 그러고 나면 네. 이 뭐니까 노공시 부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다발신이 해 때문에 많이 고생했단 말입니다.
0: 예예.
2: 막 머리 아프다 뭐 그래서 단계를 어떻게 모르고 치료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느 날 다 그 약은 먹고 치료는 받았지만은 받은 그 순간 보이지 나면 해서 제가 조금 지나면 또 계속 발작하고 근데 선생님들 가서 이 뭐니까 이 약을 혈액강 싸다 해서 먹으면 선생님이 친구도 받고 이랬는데 우선 이 시간이 오란데 오간이 증후가 발작도 안 하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정상적이 돼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뭐니까 우선 약이 거의 떨어지고 한데 지금 활동이 좋다는 걸 들었습니다.
0: 예, 예.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 10세트에도 10세트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시오. 예.
2: 그래 좀 그러니까 어떻게 좀 활동에 좀 더 구매해가지고 치료를 계속 우수에 받자고 전화 드렸습니다.
0: 좋죠. 요새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제 이 전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앞에다 취하우로 다시 해요. 그래서 링스 산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880018 이래 치게 되면 무조건 걸립니다. 예.
2: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혈배강 한동안 썼습니다.
0: 예, 예.
3: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예, 어지럼증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0: 네.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그런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낮에는 예, 소변적인데 밤맛 때문에 예,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다니고 설사는 하루에 뭐 일하던 번씩 하고 나면 예,
0: 예.
3: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예.
3: 예, 거기다가 발이 묶인다 하면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0: 네.
3: 그 속에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0: 예. 네.
3: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차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0: 심합니다. 예.
3: 예.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풍습강을 같이 먹고 예.
0: 예.
3: 중구 옆부까지 결합한 게
0: 예.
3: 지금은 예,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네.
3: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안 하고 예.
0: 네.
3: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잠도 잘 자고 발이 붓는 것도 다 내리니까 이제는 신도 제대로 신고 댕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정말 예,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듣자니까 요새 또 새로운 활동이 있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10세트쯤 살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0: 예, 일단 우리 진단이 정확하고 또 그에 예. 따른 이런 처방이 정확하고 그리고 네. 또 침구까지 결합하게 되면 예, 기본상 네. 이 질병은 다 치료되는 거죠. 예.
3: 네. 예,
0: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16세트에 네.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 네. 12번 놔주고 예, 예. 그래서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열곽 또 더 드립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그래서 앞에다 예. 그 취호로 다세요. 0433 예. 취호 달게 예. 되면 요 전화 예. 무조건 걸립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원래 관심증으로 네.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관심병, 예.
4: 예. 제 몸무게 주로 어떤가 내 증상이가 예. 항상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 줄줄 흐르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옷 갈아입어야 된다면 다 잔들이 지내 다 젖어서
0: 예.
4: 부엌에서 조금 밥 해도 그저 잔들이 켜면 정말 영 바쁘단 말입니다. 예.
0: 네.
4: 심장이 안 좋으니까 또 혈압 파동도 있고 정말 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영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예. 이러니까 예. 머리가 뻥해나매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금방 부착받은 일도 잊어먹고 한글을 이렇게 조금 보면 볼 수는 있는데 쓰라고 하면 그저 깜짝깜짝 겉만 본 거 받아 쓰다 해도 예, 영 그렇게 아이 알 생각이 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4: 야, 이게 정말 영 자기들로 생각해도 영 기탄 일입니다. 야,
0: 예.
4: 어쩐지 어떤 때는 야야하다고도 끝이 나는데.
0: 예.
4: 왜 또 우리 집 영감 또 중풍 환자 됐어요.
0: 예.
4: 발 다리가 그저 꿋꿋해서 걷는 것도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상태이고
0: 맞습니다.
4: 네. 사람이 부축 받아야 그 전문이나 할 수 있으니까 영 힘들었단 말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예. 그런데 내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이 방송으로 들은 게 이 혈배강 이야기 정말 700여 명 약박사들이 함께 연구를 해낸 좋은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4: 좀 이런 이야기 좀 우리 둘이 좀 뭐나 보다.
0: 예.
4: 아무래도 무슨 효과 있겠지 하고서 이거 싸서 먹었단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0: 예.
4: 아, 그런 게 정말 이게 다툼 효과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0: 예.
4: 우선이 영감은 5층집인데 자기 손으로 예.
0: 네.
4: 그 삐뚤삐뚤 하던 게 올라다닐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날이 더울까, 바깥에 나가, 마당에서도 산보를 할 수 있고, 예. 앉은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0: 그걸 하면서 왔습니까, 예.
4: 예. 그리고 나도 예, 보면, 예. 잔돌이 땀이 그렇게 많이 나던 게 멈췄단 말입니다.
0: 예.
4: 그리고 예. 혈압이 내려와서 문제는, 예. 그러니까 경력도 같이 좋아지고, 영 모든 면에서 효과를 보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0: 기실은 우리 약이란 게 그렇습니다. 700여 명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한 약이다. 그리고 또 500돌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작은 분자로 나온 게다. 이 말이 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약은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늘 있어서 효과 보는 거 이런 좋은 약이란 말 못합니다.
4: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이렇게 빨리
0: 네, 우리는 당날부터 그 혈압약 10년, 20년 달고 있는 분들도 당날부터 혈압약 끊고 우리 이 약 가지고 혈압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혹시 얼마 됐습니까?
0: 그러니까 효과 빠른 거지.
4: 빠른 거 보면 몇 년 고생한 게 정말 대가당 없어지니까 보상받은 기부이란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이렇던 좋은 기회에 또 계속 약 쓰겠습니다. 우리는.
0: 좋죠. 예.
4: 예. 예. 침도 또 계속 맞고.
0: 예. 이번에 활동도 예. 얼마 좋습니다.
4: 예. 예. 예.
0: 288-0018번.
4: 예.
0: 예. 전화 치시.
4: 예. 예.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4: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288-0018번 전화 칠 때 어떤 때는 신호가 잘 안 돼가지고 걸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 앞에다 0433, 0433이 취호로 다세요. 그럼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이 약은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게 특점입니다. 예, 그래서 당날부터 우리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날부터 우리 심장 주자란 사람들이 소약을 네 가지 다섯 가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타딘카이랑 아스피린이랑 계속 달고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0: 서약들은 오래 달고 있게 되면 간 곰팥이 다 나빠집니다. 간이 나빠지면 누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곰팥이 나빠지면 이 뼈가 다 잘못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날부터 이거 끊을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예, 예, 말씀 주세요. 예.
2: 예,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 혈배강 수거에 정말 기적이나 다름 없이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2: 특히 우리 남편은 정말 심장 주제를 하라는 것도 아이하고 선생님께서 대성하고 진맥하고 혈배강 숨 이렇다니까 정말 그 얘기 딱 맞을 때다.
0: 네.
2: 그저 혈압이 높으면 예, 그저 여러 번 장야패를 써도 예, 아이되고 너무 바쁘면 예, 머리를 막 두드리고 나지 세타에 나면 그러면 영역배 사람이 영 무서웠습니다.
0: 네.
2: 그런 게 그게 예, 안세 잡수거나 장야패는 예, 그거 잡수면 인사 안 있었습니다.
0: 예. 예,
2: 뭐 서약 장야패는 그런데 지금 다 정사에 대해서 영 기뻐합니다.
0: 맞습니다.
2: 혈압이 높거나 네. 너무 낮으면 사람 얼마 바쁜 거야. 막
0: 네.
2: 효능증이 오매 그 다음에 언제 그저 어리고 그저 형편없이 바쁘죠.
0: 예.
2: 뭐 그 잡을 수 없죠.
0: 예.
2: 그런데 이게 정사에 대고 예, 심장 아파서 항상 영 심장장 그 뭔가 심장약을 그냥 잡사야 되고 예, 조심하라는 다고 그냥 달고 있었는데 이거 좀 근본상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예, 나는 예, 심율이 어제 계속 났을 때다 그렇게 한 거죠. 좀 약한 편이니까 그런지 그저 매겹 따로 입에서 떨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들후들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리고 예, 발도 예, 다리도 막 가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심율도 예, 정상돼서 예, 72살까나에 맥도 오고 어려운 것도 잃었고 다 모든 것이 다 잃었어서 예.
0: 맞습니다.
2: 아까 활동량이 네. 그 다음 집 가면 예. 아무런 물질도 없고 활동에도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2: 해서도 조금 가꿀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기적인가 예.
0: 네.
2: 그리고 선생님 가들의 얘기를 우러니 구슬 바라보는데 오전 안 샜었습니다. 그간에 조금씩 반복은 오지만 장야패는 절대 안 있었습니다.
0: 예.
2: 곰팥이 상하니까. 예. 그 정말 이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제가 들어갔고 그다음 고급약을 쓴다는 이게 딱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쌓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선생님 그렇게 몸이 고달프면서
0: 네.
2: 좀 박순 제가 같이 이런들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전향만 딱딱 그저
0: 네.
2: 이게 선정해서 우리게 쓰겠고 하니까 우리 중단원들이 모든 병이 다 나아집니다.
0: 네.
2: 그래서 예, 나는 계속 이 약을 쓰면서 런앤에 더 팔팔하게 사겠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얼마나 그리 좋은지 나도 친구를 많이 내 풍습박을 쓰면서 친구를 주기적을 썼는데
0: 네.
2: 우선 할마겸이고 자골신경되고 멍땅 이렇습니다.
0: 멍땅 이렇죠. 예.
2: 예, 기억이 예, 이 선생님이 선전하는 내 건신과도 쓰고 있고 풍습방 그 혈배강 다 쓰고 있는데 나사지면 재발하지 않는 것이 이게 특점입니다. 친구도
0: 그렇죠.
2: 어째 그리 좋은지
0: 친구로 예. 전신의 경락을 다 열어줄까나
2: 예.
0: 그게 다시 재발할 수가 없죠.
2: 내보내고 예.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예,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고 박 선생도 얼마 대답을 했을까
0: 예,
2: 친가족처럼 대하고
0: 친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예.
2: 싹 그저 영내 상향스럽게 다 얘기를 한 두고 정말 많은 고생합니다.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우리와 치료하는 환자분들 다 탐복합니다. 우리는 다 차를 모셔다 드리고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친구도 우리처럼 해주는 데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죠. 보통 우리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한 몸에서 한 가지 질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칫 다 열심히 놔드릴까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단히 좋아지죠. 그리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땀을 세게 흘린다 하게 되면 예, 우리 일단 구수하는 이런 작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지금 예, 혈배강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대대강순에서 정말 좋은 효과 봤습니다.
0: 네.
3: 우리는 두 분, 둘이 다, 예, 우리 부부가 둘이 다, 노공 쌓이 와서, 예.
0: 네.
3: 정말 엄청 고사했습니다. 약간 예. 약은 많이 쓰고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약 쓰면서도, 예. 병원도 예. 댕겨보고, 무슨, 좋다는 약은 무슨, 다 써와도 어째 내한테는 맞지 않을 때다.
0: 예.
3: 예, 그래, 나는 선생님, 네가 서 진단하면서, 그랬거나, 선생님이 나를 다 강경달기 싹 막힌 게 어떻게 되는가 합대다, 네.
0: 예, 예, 맞습니다. 예.
3: 예, 나는, 예, 병원을 댕김에도 치료를 하면서 이런 진단을 받아 못 봤습니다, 원래.
0: 네, 또 그렇게 예. 상세히 알려줍니다.
3: 예, 그것이 그랬대라. 그래, 내 선생님들 찾아가서 진단 받은 게, 아, 진단과 병이, 왜, 이야기가 맞길래, 그치, 나, 첫날부터 나는 예, 효과가 달랐대다.
0: 예.
3: 예, 나는 선생님들 친구를 하면서라도, 예, 첫날부터 돌이 오지럽던 것도 이롭습대다.
0: 예.
3: 예, 지네 오지럽은 것도, 예, 막 집이 까꿍방집 돌아가지, 매슬겁지, 아이, 머리에서 땀이 창창 흐르지, 숨이 차지, 아, 그런 게 어쩜 첫날부터 그렇게 좋은 효과 났대다, 나는.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나는, 아, 이게 정말 진단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0: 중요합니다, 예.
3: 예. 그건 정말 진단이라는 건 내 보고 하는 게 정말 틀림이 없더라 말입니다. 나도 구분 길을 그래 많이 걸어왔지 않까.
0: 네.
3: 쓸데없는 돈을 많이 팔고 병원을 잘하다 못해 형편없이 재료도 그래 나중에 선생님들 간 게 알고 뭘까.
0: 네, 그런데 맞습니다.
3: 선생님께서 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나니까 예, 용서했습니다. 우리 집에 남편도 예, 혈압약을 저리 첫날부터 뗐습니다.
0: 네.
3: 무슨 혈압약을 무서 첫날부터 아이디 떼면 아이디인데도 우리 혈대강은 정말 특수한 약이 때다.
0: 예.
3: 예, 이롭수 때다.
0: 맞습니다.
3: 우리 남편도 20몇 년 넘어 혈압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0: 예.
3: 그런 게 무서 어렵습니다. 지금 꺼져서는 예, 한 1년가량 혈대강 썼는데 예,
0: 예.
3: 용 이렇게 아무 탈도 없이 예,
0: 예.
3: 용 동시 좋아지고 예,
0: 예.
3: 그 머리 휘잉하던 것도 잃었고 예,
0: 예.
3: 매겹던 것도 잃었고 예, 이 물건을 자꾸 떨구는 것도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런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혈압 높은 사람들이 당날부터 혈압약 끊으라는 게 효과 다 좋아가지고
3: 예.
0: 제가 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예. 10년 달고 있었던 20년 달고 있었더니 우리 혈배강만 쓰게 되면 당날부터 저리 혈배강 가지고 혈압 조절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방면이 옛날에는 혈압별로 혈압약 가지고 잘 조절했는데 항상 정신이 흐리멍텅해나고 기억력은 점점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이랬는데 우리 이 혈배강 가지고 혈압을 조절하게 되면 예, 이런 현상이 다 없어집니다. 영
3: 예.
0: 마음이 상쾌해지고 몸은 점점 좋아집니다. 예.
3: 예, 옳습니다. 네, 예, 구급약으로도 선생님이 강의를 항상 하지 않을까요?
0: 예.
3: 구급약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네, 정말 그런 일이 목격이 해서리.
0: 예.
3: 스트레스 부실로 놀라구나. 다 그런 사고 나고 놀라구나. 우리 남편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뒷골이 뻣뻣아 난다 해서리.
0: 예.
3: 그거, 예, 연속 두아시 준 게,
0: 예.
3: 덜에 스트레스 일없을 때라.
0: 그렇지.
3: 예. 예, 한 시간부터 지나가거나,
0: 예.
3: 평온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이 복용해도 정상적으로 약은 날마다 복용해도 영 좋더라 말입니다.
0: 우리 약은 혈압 낮출 때 서약처럼 예. 이렇게 혈관 확장에 혈압 낮추거나 개참 예. 리뇨젤로 혈압 낮추거나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약은 예. 혈전을 직접 녹이면서
3: 예? 예.
0: 그 다음에 혈관 탄되고 회복해주면서 또 머리에까지 피를 제대로 공급해주는 기초상에서 혈압이 점차적으로 내려왔거나 예? 사람 영 편안하죠. 예.
3: 맞습니다. 내 예, 직방 우리 집 남편이 그렇게 써보고, 나도 그렇게, 그런 뭐니까 놀랐으니까, 나 그렇게 써본 게, 소소히 내리는 게, 평온하게 내리는 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영 좋을 때다.
0: 맞습니다.
3: 예. 예, 진짜 정말, 예, 아이, 정말 빠른 속도로 된다더만, 진짜 내 체험해보니까, 그렇을 때다. 내 겪어봤다
0: 예.
3: 말입니다. 예.
0: 맞죠.
3: 정말 아주 정말 특허약이라지만, 정말 특허입니다.
0: 예, 예, 예.
1: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거기면서 차소 쯔마오신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평상시에 자꾸 가슴이 답답해나가지고서리 손바닥으로 항상 가슴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땀을 세게 흘린다 하게 되면 몸속의 영양가가 팍 나갑니다. 이래므로서 이런 사람들 점차적으로 귀감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땀 세게 흘린다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심장이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배강 써가지고 심장이 양기를 되찾아주고 그리고 한 방면 혈배강이 어째 좋은가?

0: 처방이 잘 됐습니다. 오미사, 그 다음에 황계 이런 약재가 들어가서 이 땀을 흘리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 좋기는 예, 우리 이 혈배강이다 건신고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되면 한 방면은 건신고가 피를 많이 보충해주죠. 땀 많이 흘린 피를 많이 흘린다 이런 뜻이죠. 그냥 피를 보충해주고 한 방면은 마음속에 쓸데없는 물을 빨리 없애주고 그 다음 무리가 쓸데있는 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서리 머리까지 이런 공급을 잘 되게 해주게 되면 귀소리란 증상 해결될 수 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날 하늘은 온통 어두운 회색이었다. 아버는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다. 허생과 조아가 아부를 보자 방금까지 감돌았던 긴장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화되었다. 허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아 역시 긴장이 풀렸다. 아버 곁에는 조양 신촌 이웃인 서진과 소강이 함께 있었다. 서진이 창풍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소강이 길을 인도하고 일행은 공원 근처의 넓은 채소밭 사이를 지나갔다. 창풍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관광객은 드물었다. 경치는 온통 회색과 누렇게 시든 책으로 물들어 있었고 운수어에는 작은 배 몇 척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관광객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일행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호수 옆 철벽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예전에 소서 제1봉이라 불리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시중심의 국제호텔과 소조화변의 굴뚝들이 보이지만 이날은 가까운 곳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주아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상해는 정말 푸석푸석하고 황량하기만 하구나. 호생도 힘껏 여산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안개뿐이었다. 서강은 한 봉지의 식용식물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아는 억지로 하나를 먹었고 아버와 호생은 껍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잠시 후 서진이 다시 제안했다. 자신의 외삼촌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와 부두에 정박해 있으니 함께 배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다. 공원 정면에는 화동 사범대학교 뒷문이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방황하며 둘러보았고 안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연히 한적한 곳에 다다르니 작은 포도밭이 보이고 마른 가지 뒤로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다.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 전문대가 있었다. 건물 앞에는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리고 로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일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안은 적막했다. 복도 양쪽 방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 표본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깨졌다. 빛이 비추는 곳은 노랗게 색이 변했고 병 안의 액체는 혼탁했다. 마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체들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에는 유리 조각과 끈적한 액체가 흩어져 있었고 소진은 얼굴을 가리며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쳤다. 주아가 복도를 향해 누구도 없는지 소리치자 메아리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고 소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허생도 등이 오싹하여 주아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내려왔고 아보와 소강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일행은 학교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너 모래석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 들어서자 넓은 소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강가에는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진의 안내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배에 올랐다. 선장은 소진의 외삼촌이었고 모두를 갑판으로 따뜻하게 초대했다. 배는 꽤 컸고 갑판실은 깨끗했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불이 놓여 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식물과 사탕수수를 내놓고 뜨거운 고기소 정자를 대접했다. 허생은 드디어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다. 갑판 밖으로는 소주와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생동감 넘쳤다. 모두 기분 좋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삼촌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석회를 운반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고 부두는 눈 감고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했다. 다시 갑판에 나와 바라보니 양쪽이 호성 선로이자 개활로 철교였다. 영화 상해 전투의 촬영지라고 외삼촌이 설명해 주었다. 아버는 소주화가 구불구불해서 반말리라 불리게 된 것과 맞은편 송여한 대학교 이야기를 덧붙였다. 배에 해박한 호생이 재질을 물으니 외삼촌은 내하천 끌배는 철판제이며 내항만 운항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검은 바닥은 야간 항해선, 빨간 바닥은 주간 항해선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동쪽에서 순찰 기봉 보트가 힘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맞은편 송요한 대학교는 매우 고요했고 뒤로는 중산공원이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어 보였다. 주하와 호생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화동에서 가장 큰 오동나무를 보려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주하는 난간에 손을 대며 소주와 변의 노래 가사를 읊었다. 강가에는 오직 우리 둘뿐. 별들은 웃고 바람은 신경쓰고 부드럽게 내 옷깃을 날려준다. 우리는 걷다가 방향을 잃고 어두운 지방 강가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

70년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어서 이야기는 90년대 지진론의 모임으로 돌아간다. 아버는 소환이 모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환의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왕아 씨가 서총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건넸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실로 컸다. 왕아 씨는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총재는 벌떡 일어나 소환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환은 오늘 목숨 걸고 온 듯 따라가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이 나가자 리리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버는 문을 닫았다. 방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한참 후 리리가 간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고부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아 씨만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떡을 시키자고 했지만 림부인과 륙부인은 시간이 늦었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고부인은 북방인답게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계산을 요청했지만 리리는 웃으며 만류했다. 아버는 왕아 씨의 엄숙해진 얼굴을 보고 말을 참았다. 고부인 일행은 급히 일어나 나갔고 리리는 뒤따라 차까지 태워 보냈다. 왕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들을 보냈다. 방에는 아버와 왕아 씨만 남았다. 아버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 왕아 씨는 마치 친정을 만난 것처럼 아버를 바라보았고 아버는 임신한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왕아 씨는 분노하며 서총재에게 따지겠다고 했고 소환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하냐고 항의했다. 이때 리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의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온 일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날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고 조양 신촌 길목에는 직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소진은 시포실에 거주하며 북쪽 창문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아버에게 알렸다. 아버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아버지가 도착했다. 당시 집에서는 11시 반이 지나 식탁에 반찬이 차례로 놓여 있었고 아버의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작은 이모는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큰 병에는 미리 준비한 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이모는 달려온 소진에게 부탁하며 큰아버지가 오셨으니 반찬이 모자라 달걀 두 알을 빌려오라고 얘기했고 이달 하순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소진이 달걀을 가져오는 사이 아버와 작은 이모는 집 밖으로 나와 큰아버지를 맞이했고 마침 큰아버지가 집 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에는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반팔 셔츠는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이모는 큰아버지가 들고 있는 인조가죽 가방을 받아주고는 부엌에서 얼굴을 닦고 문가 그늘진 곳에 앉아 쉬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다시 반찬 준비로 바빴다. 큰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웃으며 무더위를 토로했고 날씨가 더우니 사람도 자연스럽게 궁색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소진이 손에 달걀 두 알을 들고 돌아왔다. 큰아버지는 예전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괴로운 생활을 했으며 체면만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회상했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 반바지에 영국식 양모 긴 양말을 신어야 했고 중식 짧은 옷을 입을 때는 장옷을 규칙에 따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는 더워 입을 수 없음에도 단정하게 접어 팔꿈치에 메고 다녔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가 왜 그렇게 불편한 옷차림을 유지했는지 물으니 큰아버지는 체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집안이 격식을 중시하는 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상해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향양에 갔을 때 더운 날에도 윙크 코트나 회색 가죽 코트를 팔꿈치에 메고 다니며 부유함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은 이모가 서진에게서 달걀을 받아들고 큰아버지에게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물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몇 정거장 걸어서 왔다고 답했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다음에 식사하러 오실 때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큰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식사했다. 작은 이모는 달걀찜을 식탁에 갖다 놓으며 오늘은 반찬이 적더라도 예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고 위로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연히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

0: 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박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부가 려객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폐쇄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종화 행동이 집중 7일을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 주 하천 종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년중 물 환경 질의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원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3: 自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2: 주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정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슭을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짚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습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등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

0: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 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이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 처리 공장 주황 통제과 과장 루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딘, 배수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류국 하장제 사업처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슭,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적으로 하천 및 량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생태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보호기제로 록수청산을 지켜 전주생태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1: 5월 24일 우리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1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천시 2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도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길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커피숍에 들러 연길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길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5월 정향산장에서 자연 풍경과 특색 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길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길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0: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사업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동부가 려객운수 집단 연회사 연길 중심버스역 판공실 사업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부가려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백화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 문예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의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에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련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에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량환 기풍을 선행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 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 합작, 경기 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시즌 거시안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에 600만 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안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는 거시안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양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걸입니다.
1: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나 길을 기대하면서 날이라 꼭 믿습니다. 연변 축구 화이팅!
2: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쿼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북방축구훈련기지에서 후쿼트 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침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0: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울이 파울을 범해 조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호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감독 류월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코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코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CAMP 더불어서 쇄신리로 콤팥을 치료해주는 젤이란 쇄신리로와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CAMP는 한 가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이번에 무대 활동 또 세 가지 특점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첫째는 본 제품 천이박사 15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죠. 두 번째 우대 활동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대 활동인데요. 총 값에서 1,500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1,500원 따진 자를 준다. 그렇게 되는데 이 뜻은 바로 1,500원을 빼준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 자체는 15각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를 무료로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는 너무 우수한 제품인데요. 일단 손목에 딱 끼게 되면 우리 모든 혈액이 한 대 엎혀 다니는 걸 그 한 방울 한 방울 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미 현미경으로서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차기 전하고 차기 후에 찬 다음에 이 그 딱 검사해 본 것과 차기 전에 검사해 본 결과 차기 전에는 한 대 혈과 혈액과 혈액이 한 대 엎혀 다니지만 해도 이걸 30분 동안 차고 딱 그 혈액 그 유리판에 넣고 현미경에다 딱 검사했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져 갑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사면 됩니다. 그리고 쇄신리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첫째 12각에 12각들이죠. 1,500원을 빼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드리게 되어 있죠. 한 각에 698원인데 한 각은 이전에는 25번 했는데 이번에는 35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달 반, 그러니까 35일간 복용하는데 한 가게 가격이 28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그저 한 7, 8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이 되는데요. 딱 금액으로 말하면 이렇고, 그게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제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 첫째 15각이 15각들이니까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빼줍니다. 총값에서.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더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240원.

0: 집안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맹서방은 한가구 한 달 동안 포기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249원 정도 하게 되면 뭐 한 뇌 포기하는 양이 8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은 치료하지 않게 되면 노는 기회는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마지막에는 실명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바로 맹서방이 책임집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위주소 이용이 있어서 예, 밥은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자꾸 속이 쓰리고 아리고 해서 예, 밥을 얼마 뭐
0: 조금 장소 움직여서 말씀하시오.
2: 예, 항상 예.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이 세심이로 쓴 다음 또 예, 소화 잘 되니 예, 밥이 맛있고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0: 세심이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개 방면이 공동을 동시에 쳐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결국나 이게 방광염에 뇌도염이서 예, 소변 볼 때 아프고 저리고 예, 또 물소리에도 소변이 찌끔찌끈하고 대책이 해도 예, 소변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예, 아이 실수할 때 욕 많이 됐습니다.
0: 그럼요.
2: 근데 예, 이 약 먹고 지금 이 증상이 해결되니까 예, 외출해도 시름 먹고 당길 수 있어서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콩팥이 오장을 관리하고 콩팥이 직접 비뇨계통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귀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은 오장이 제일 주요한 장기에서 기타 장기를 이끄는 이런 장기에 속합니다. 예.
2: 예, 그래, 예, 이거, 천이박사 때문에, 우리 그 남동생 한랜인데, 예, 건강검진한 게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영 높아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약은 먹고 있는데, 어디 별로 크게 이렇게 뭐입니까, 효과 나는 게 아예 알린다며, 지금 이 천이박사 지금 먹어봤으면 하는데, 선생님과 문의해달라, 문의하고 지금 먹겠다며.
0: 동생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60대 중반입니다.
0: 예?
2: 60대
0: 중반이면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러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혈지도 높고 그러니까 동맥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지금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풍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희 박사가 심장 뇌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코엔의 처방이고 특히 심장 뇌혈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장숙이라는 데는 바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혈관 관리가 제일 생존을 오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기본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속하는데 이걸 풀어주는 게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2: 아 그렇든가 이제 들려는 우대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예. 우대 활동에 상관 이 두 가지 양지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예.
0: 아, 눈이 깔깔하고 피지고, 예.
3: 바람 맞으면 눈물 난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도 이 증상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물질이 부옇게 보인단 말입니다.
0: 백내장입니다.
3: 예, 백내장에 물질이 부옇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면 더 빤하게 보이고.
0: 아, 대단합니다. 예.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게.
3: 겹쳐 본다면 겹쳐서, 예. 한 개 아니라, 막 물질 겹쳐 보니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예, 예. 예.
3: 그, 이럴 때 야면체에서 밤에 잠 못 봤습니다. 사람이 앞에 와 있는지 뭔데 사람은 사람인지 잘 알기지 않았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0: 많은 안과 질병이 시작이 야맹증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야맹증부터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3: 제 농약을 많이 써봤지만 이 명서가 저는 농약 중에 좀 최고약입니다.
0: 알았습니다. 모두. 예.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할 때 15곡 사과에 하나 물어보건 천이 박사에 저 옆집 할머니 두포에 와서 걸른 것도 온전하지 못하 식사할 때도 자꾸 흘리고 예. 그런다 말은 예. 중포 환자가 쓰면 어떻겠습니까?
0: 그 환자한테는 천희 박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전희 박사 쓰러 하세요. 빨리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면 중풍 후유증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전에 들으셨죠. 여기서 70

0: 13세의 미국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루에 앉았던 거 1군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라 했습니다. 천희 박사 CMP라 했으니까 이 제품 자체 그 할머니가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 천희 박사 활동합니까?
0: 활동합니다. 천희 박사는 지금 7가게 5가구 주고 한 가게에 498원인데 15가게에 15가구 주고 두 번째는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손목치료 이 길을 씁니다.
1: 네, 활동 좋습니다.
0: 예, 네, 좋습니다. 그 할머니가 15가구 사라 하세요. 그러면 15가구 주고 1,500원 빼줍니다.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나는 천희 박사 어순이 1년 석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이 서간에 선생님 강의하셔서 인사에 노벨상 두 개 받았다지. 어야, 무슨, 어느새 무슨 일세 다간지 뭐 이런 약좀 좀 먹고서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지 닦고 싸서 먹은 게 먹어서 사흘 만에 정신 맑아집니다, 선생님.
0: 예.
3: 예, 그리고 예, 차차차 열, 보름, 숨나 한다 이랬으면 아까 예, 그 다음에 길내지 벌써 빨리 돌아서는 모두 확 알리는 게.
0: 빨리 알리죠.
3: 예. 예, 알게도 선명하게 알긴다마자 깨집어래, 알리네. 예. 제설에도 한 숨을 났을까, 예, 제설에 알기 때다. 그리고 정시 이 머리가 항상 어제 선생님 나는 머리 나면 골이 따가보면 옆이 아프고 이내 나는 꼭대기 그렇게 열이 나면 아프다 말인다.
0: 정수리 부분이 예 원래는
3: 예, 그게 꼭대기 예, 이미 구댕긴 예. 여자들이 이 예, 꼭대기 그냥 그 따가봐서 그래서 그래서 약이란 게 무슨 이 무슨 거 치료합니까 무슨 약이 이렇게 치료합니까 그래서 계속 그 수돗물이 계속 찬물이 되니까 약간 찬물인 게 아니라 세게 찬물 나고 그거
0: 그래요?
3: 손을 내고 네. 이제 약간 물을 제쳐서 꼭대기만 제친다.
0: 아, 그 정도의 단계. 네. 심장열이
3: 내리기 내립대다.
0: 심장열이 세서
3: 그렇습니다. 그
0: 예. 이게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냉각 방법입니다.
3: 아,
0: 그렇죠.
3: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천희 박사가 그래서 인간의 약은 아닙니다, 정말.
0: 그렇습니다.
3: 아니, 그래서 사흘 뭐 정신 막아지지 한숨은 나르실까나 아이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경력이 돌았어야 보대 어떤 일년 석달을까 예. 완전히 어떤 정말 사람이 경력입니다. 예, 이리 줄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약이 이렇게 좋을 줄은
0: 예.
3: 이번 우리 할머니 뭡니까 이 손아래는 코해준다는데 예.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할 때 예. 특사합니다. 15가게 15가게 1,500원은 빼주고 손목 레이저 치료 이기를 줍니다. 손목 시계 레이저 치료
3: 이기도 좋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그거 끼고 입기가
3: 끼고 담았다. 순나 용도할 때입니다. 머리도 따뜻해 나고 발이 손발 찬 것도
0: 머리가 찬 것도 머리가 뜨거운 것도 해결받습니다. 이제
3: 그 무슨 약 먹으면 아이 그 자리를 그게 아이 그 손발 따뜻해 나겠습니까?
0: 그렇죠.
3: 그래. 예. 이건 용도 없습니다. 하가를 두었으니까 습지도 않지 손발 시린 게도 안 맞지. 이번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참가하자고 그랬다. 우리 또 농세도 같이 쓰자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리 활동 잘 이용하실 만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최신 1호 보온 제품 쓰시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셋신 일어나는

0: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건파츠를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인데요. 건파츠의 젤이라 하는 이런 뜻으로 대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를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면서 건파츠 양을 도와주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리가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양리가 생기고 요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인해서 피하가 얼룩덜룩 이렇게 지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가 뿌리로 나는데요. 녹혈증하고 그리고 전녹근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녹혈증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먼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남성들 가운데서는 먼저 녹혈증 드시고 그 다음에 나을 이쪽에 전녹근 드시고 다시 돌아와서 녹혈증 드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여성들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에 전녹근 먼저 드시고 그리고 그 이쪽 녹혈증 후에 드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그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32가지 진기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약제는 보통 중약제 아닙니다. 여기 포함된 중약제들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약에 지금 어떤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계시고 상하가 체온이 잘 조절되지 어떤 분들이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정수리 부분이 너무 뜨거워나고 어떤 분들은 또 손끝 발끝이 너무 저려나고 이게 모두 순환 장애를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신선부조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콤팟하고 그리고 심장이 이게 제대로 조화가 잘 되지 못하면서 뜨거운 피가 머리에 올라가거든 혹은 또 손끝 발끝에 신경말처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거는 콤팟이 충분하게 이만 열저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심장이 아예 좋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또 쉽게 놀라고 가슴이 계속 도르지기 누른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쏙쏙 찌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발성적인 색이 있었으니까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휑하고 안개 낀 것처럼 동시하이나 그랬는데 지금 이 천이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석 달 넘어 먹었는데 효과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제가 제일 좋은 게 뭐인가 하면 지금도 아침 일어나면 고라니 말수한 느낌이 들고 그런 정신이 나고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계속 지지 누른 것처럼 답답하고 쉽게 놀라고 그런 박동이 고르지 못하던 게 그게 많이 안정되고 우선은 많이 이렇게 뭐니까 환허리인 것 같습니다. 지지 누른 돌은 내려놓은 것
0: 같습니다. 아, 그렇죠.
2: 예, 그래서 요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예. 남편도 체내세이고, 관절도 나쁘고, 또 이 혈압도 좀 높고, 또 그런 게 이 세심히 이뤄가면서 이 방면이 좋답니다. 소변도 작고, 양이 적고, 자수가 많고 하니까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심히 이뤄 좋다는데 이런 환자들도 잡으면 좋습니까?
0: 이제 집에 남편분이 세신이로 빨리 시작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데 쓰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쓰시고 지금 전열선 때문에 밤에 이제처럼 그렇게 소변 차수가 작고 여러모로 불편하던 분들 이게 기실의 전열선이 콤파츠 해치는 그런 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골격모병 그리고 이제처럼 소변의 문제,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럴수록 귀가 슬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가 남성, 여성 포함해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중코변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는 게 남성분이 많고 여사분은 이제 천이박사 CMP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 근거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게 이 제품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 이 제품 자체는 중공연

0: 원사의 처방입니다.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코위원회라 하게 되면 자연과학의 제일 최고왕에 속하는 이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성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갑을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자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빨리 원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맥이 떨어지고 다리가 천근이고 어디 나가서 걸자하게 되면 다리가 무거워서 한 발 떼는 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2, 30m 가나만 하고 또 앉은 자리부터 벗어나가 찾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 시선이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 그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된 이름입니다. 시성이 허락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팥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32가지 또 중약재가 포함됐고 로켈정하고 전로권 특히 전로권 이 제품 자체는 전로권하고 로켈정은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이 처방이 특수성입니다. 전로권하고 로켈정 그러니까 녹혈정이 들어갔는데 사슴이 피하고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 이 성분 자체가 인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눈이 잘 배우고 정신이 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부선 종양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감각 콤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천희 박사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나는 머리가 항상 흉함에 그다음 기억력이 주요하게 기억력이 없단 말인데 그래서 이 약을 선택했었는데 야, 정말 안개라 한 달 쓰니까 내 기억력이 돌아서다란 말입니다.
0: 전희 박사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세포의 예,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병행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머리가 심하던 게 인상도 없고, 그 혈압도 온정되면 이제 이렇게 약말 좀 다른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최신 이론은 이제는 집에 집사람이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항상 저 귀에서 소리가 습던 소리 자꾸 나고
0: 콤팥이 상당할 정도로 허합니다.
2: 그러면 이제 또 허리 아파지 다리 아파지 이래서 소변 차수가 빈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신이로 썼는데 벌써 한달 약간 분할했을까네 이게 저 귀에서 소리가 이정사 없어지면서니 소변 차수가 악인다만 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어느 대딸 쓰니까는 완전히 지금 소변 정상 돌아왔다만.
0: 예.
2: 그래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둘 다 같이 지금 우리 한 주씩 이 둘이 같이 있었는데 이 약이 우리게 지금 둘 다 맞는다만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몸의 활동에 좀 참가해서 좀 배달받아야 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품 두 분이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우대할 때 또 특수하지 않습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알았습니다.
0: 건강연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에서 낸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93년 전세기 93년도에 이 장수촌에 내려와서 장수 조사하고 논문과 더불어 처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8, 90세가 정간의 주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도시하고 머니까 자기들로 산약을 캐고 산나무를 뜯고 그리고 산근 짐승을 뭐 제때 약처럼 이렇게 가공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금 정간의 노동력이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90세의 우리말하는 할아버지지 90세의 할아버지가 특작까지 했다는 이게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콤팥이 완전히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추위를 타는 이런 데 해결하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건 주약의 원선주양 콤팥이 양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쉽게 추위를 타거나 국부가 너무 따갑거나 너무 차거나 이걸 조절해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닦은백술이라든지 네. 혹은 여기 예, 여러 가지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면 꼭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 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두 편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실 씨의 수필 인생 드라마를 감상하겠습니다.

인생 드라마 전용실. 우리 부부도 한때는 남들처럼 퇴직 후에 멋진 인생을 설계한 적이 있다. 평생 태어난 고장에서 자라고 태어난 고장에서 취직해 살아온 우리는 그야말로 나사모처럼 한자리에 붙박혀 청춘을 다 바쳐 살아왔다. 하여 퇴직하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깨나란히 여행을 즐기면서 세상 천지를 두루 밟아보는 낭만적 여행을 꿈꿨었다. 정년 퇴직을 앞둔 어느 날 직장의 상사가 나를 찾아와 직장의 사정이나 상황을 보아 내가 좀 더 근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해왔다. 우리는 당의 부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조직의 수요라면 두 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자랐다. 내가 30여 년을 하루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없이 열심히 근무했던 정든 일터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선진 생산자, 주 요건공 기준병, 주 38 붉은 기수 등 분에 넘치는 용의 칭호를 받아 안았고 2003년에는 인민대회당 국가연회에 참가하는 행운도 지녔었다. 그만큼 직장이라는 곳은 나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다. 비록 개인이 낭만이 사그라지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나는 조직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흔쾌히 요구에 응낙했다. 우리의 꿈이야 좀 미루면 될 것을 그게 무슨 큰 대소랴. 진정으로 퇴직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두 가지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단 하루라도 아무 걱정 없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푹 자는 것. 두 번째는 남편과 함께 장가계 유람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여행 계획 안에는 해외여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맨 먼저 한국에 가보는 것이었다. 나는 여행사를 찾아 장가계 여행 일정을 알아보았고 남편은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했다. 우리는 여행에 필요한 비상약, 선물용 건어물, 등산복, 신발, 가방 등 꼼꼼히 준비했다. 그렇게 여행의 꿈이 무르익어 가던 중 목장구름이 들이왔다. 남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버린 것이다.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병원 세 곳을 다녀왔으나 연변병원, 장춘의과대학병원, 천진혈액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모두 똑같았다. 우리는 치료의 모든 것을 걸었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약은 국내산은 물론 한 알에 1,000원씩 하는 인도산 약까지 서슴지 않고 사서 투여했다. 하지만 돈은 이내 바닥이 났다. 돈을 실용 위에 쌓아놓고 사는 집은 없다. 고심한 끝에 나는 집 네 채를 하나 둘씩 팔기 시작했다. 주위의 친척, 지인들은 효과 없는 치료에 왜 집까지 파느냐면서 그 꿈을 알렸다. 그러나 나는 같이 천명의 나이에 이른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집을 다 팔아 길바닥에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구하고 싶었다. 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척추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골수를 빼는 의사들도 진땀을 흘릴 정도였으니 남편의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고통스러운 치료를

포기하고 차라리 남편을 편한 세상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했겠는가. 하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 끝까지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천진혈액병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백혈병 환자들로 가득했다. 병 간호를 하는 동안 나는 극력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애를 썼다. 남편이 고향 쌀밥에 조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의사들의 눈치를 피해가며 손수 밥을 짓고 조기를 구워 먹이기까지 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든 다 해주고 싶었다. 지금에 와 생각해도 병실에서 밥을 짓고 요리한다는 자체가 큰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덜해진다. 2년간의 치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우리가 꿈꾸던 부부 동반 여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나와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 일을 떠나보내야 했다. 지금 남은 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그리움뿐이다. 함께하지 못한 여행,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내 가슴에 영원한 한으로 남아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던 여자였다. 모른다기보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그이가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이가 떠난 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나한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됐다. 오래된 단층집은 탈이 자주 났다. 하루는 하수도관이 막혀 수리공을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당하게 견적을 뽑아 나는 부둣불 손전등을 들고 직접 어둡고 공기가 희박한 데다 주위가 우글대는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하로 내려가서 필요한 파이프 길이를 쟀다. 결국 800원으로 해결을 보아 1200원을 아꼈다. 돈을 아낀 보람보다 예전에 엄두도 못 내던 일을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이 더 컸다. 오래된 집은 손댈 구석이 많았다. 전기톱으로 썩은 빨랫줄 기둥을 잘라내는 일이며 변기를 고치는 일이며 벽지를 도배하는 일도 거뜬히 해내었다. 나는 친구의 조언대로 100원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틀 내에 완성했다. 옳거니 남편이 없으면 내가 남편이 되면 되는 거지. 나는 외출 시 함부로 택시를 타지 않는다. 급할 땐 오토바이, 여유로울 땐 자전거, 짐이 많을 땐 전동차를 이용한다. 10년 전 어머니를 모셔올 때도 전동차로 모든 짐을 나르며 운송비 한 푼 쓰지 않았다. 그건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알뜰하게 해나가는 중이다. 젊은 시절 해왔던 글쓰기를 계속하며 요가를 보내고 있다. 재직 시 신문사와 방송국 통신원으로 전여편의 기사를 써서 10여 개 보도매체와 신문에 발표했다. 퇴직 후엔 수필과 생활 수기,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잡지와 방송에 실려 상도 받았다. 하여 연변작가협회 회원이 됐고 영화 드라마 애호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각본을 쓰고 조연까지 맡았다. 종일 배우처럼 작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친정에서 한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었다. 다들 딸은 출가 외인이라 말하지만 어머니는 기어코 만년을 이 딸의 집에서 보내겠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2014년에 85세였던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게 됐다. 연로한 어머니는 고혈압 심장병을 앓았고 중풍으로 들어 누웠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눕혀 욕창을 방지하는 일은 다 내 몫이었다. 친구는 양로원을 고려해보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영양사 말에 따라 매일 달걀 3알과 소고기, 돼지고기, 표고버섯, 당근 등 8가지 재료를 넣어 영양밥을 만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과와 바나나, 우유를 믹서에 갈아 비위관으로 위에 수송했다. 나는 이런 일상을 11년간 반복했다. 이렇게 명심해 어머니를 모셔서인지 11년 동안 어머니는 욕창 한번 생기지 않았다. 금년 3월 어머니는 체풍을 맞아 운신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됐다. 그런데 머리를 깎아드리고 머리를 감겨주면서 비눗물이 들어갈까봐 눈을 꼭 감으시라고 하니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누워 천장만 바라보신다. 가끔 눈을 깜빡일 때면 아직 살아계신다는 안도감이 밀려온다.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다. 어머니를 모신 지 11년.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도 이젠 나이가 많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음으로 하여 여전히 어머니의 무릎 아래 어린 딸처럼 느껴진다. 그저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 나는 10여 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를 챙기느라

외골수로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쉴 때가 된 듯 싶다.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숨도 가빠진다. 이젠 옆도 둘러보고 뒤도 돌아보며 여유를 찾아가려 한다.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연속이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 이루지 못한 꿈들은 마음속에 깊은 유감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빈자리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다. 아픔을 견디며 찾아낸 나만의 힘, 홀로 서야 했던 순간들이 쌓아올린 단단한 자존이다. 세월은 나더러 흐르는 강물이 되게 했다. 흘러내리는 눈물도 부딪히는 고통도 모두 내 발 아래 지나가는 물결이 됐다.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 삶은 이름과 어둠의 저울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것임을. 나에게서 어머니의 숨소리, 손자의 웃음, 종이 위에서 피어나는 글씨는 오늘을 살게 하는 작은 기적들이다. 비록 한쪽 팔은 영원히 비어있지만 다른 팔엔 여전히 안겨야 할 세상이 있다. 나는 이제 그리움을 등에 지고 걸어간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옛 사진을 넘기는 듯 아픔을 만지곤 하지만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 부재는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법이니까.

네, 장료상 수상작인 전영실 씨의 소필 인생 드라마는 일생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직해 남편과 즐거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남편에게 닥쳐온 백혈병이란 불치병 때문에 한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남편 병고환에 드렸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던 남편은 끝내 저 세상에 가고 말았고 홀로 남은 작자는 남편의 빈자리까지 책임진 1인 다역으로 생활해 나가게 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여 년 동안 누워서 병치레를 하는 친정 어머니까지 돌보느라 본인의 인생은 돌볼 사이조차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허나 작자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 정신으로 본인에게 닥친 힘든 일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듯 작자의 여생에 아름다운 이야기만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 장려상 수상작인 김성옥 씨의 소필 할머니의 은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할머니의 은혜 김성옥.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어머니의 날이 돌아오니 엄마 생각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72세, 즉 금년 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신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짠해난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그리고 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할머니를 떠올리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와 같이 오직 가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며 사셨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할머니의 성함은 리쌍교로 1910년에 조선 함경북도 김책군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다. 할머니의 함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할머니는 진짜로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당시 할머니 엄마는 아들을 보려고 연속 자식 다섯을 낳게 됐는데 태어나는 족족 딸이어서 더는 낳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여섯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우리 할머니이다. 생활이 째지게 가난하여 할머니 엄마는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매일 밭에 일하러 나갔다. 1910년 여름의 어느 날 할머니 엄마는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좀 쉬려고 그늘진 다리 밑을 찾아가 누웠다. 그런데 그만 양수가 터지며 아기가 밀려나왔다. 그때 마침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강가에 손 씻으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분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마침 그 아주머니가 산파 경험이 있어 탯줄을 수습해주며 도와주었기에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귀여운 복달. 그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 엄마는 뭐라고요? 라고 되물으며 두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네, 복달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마치 방망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찔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당장 강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 한참 지난 후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염도 하지 않고 억지로 일어나 강물 쪽으로 천근대는 발을 옮겼다. 안 돼! 급해난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응아, 응아. 아기는 자기의 출생을 세상에 알리려는 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곁에서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자기 웃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다. 자, 받으시오. 할머니 엄마는 주춤했다. 두 손을 덜덜 떨었다. 할머니 엄마가 손을 내밀려는 순간 아기는 웃음을 뚝 그쳤다. 어른 셋은 동시에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이 못난 엄마와 같이 살아보자. 할머니 엄마는 아기를 받아안고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 엄마는 괴로웠다. 아기의 존재를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으나 아기를 방구석에 눕혀놓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너무 울면 젖을 조금 먹일 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이름 없이 커갔다. 머리에 가마가 두 개여서 그저 쌍가마라 불리웠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잘 컸고 어른들의 말도 잘 들었다. 학교는 고개 너머에 있어 다니지 못하고 언니들을 따라 소에게 풀을 먹이러 들판으로 다니며 커갔다. 할머니가 12살 때쯤 할머니 엄마가 병환으로 들어눕게 됐다. 일찍 처리된 할머니는 엄마의 병시중을 잘 들었다. 그럴수록 할머니 엄마는 막내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할머니 엄마는 어느 날 딸을 불러놓고 여지껏 숨겨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 난 그 낯선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고맙구나. 내가 이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더욱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고 애썼어. 넌 더 잘 살아야 해. 너도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쌍가마의 다리 밑에서 태어났으니 쌍가마 쌍에 다리 교자를 따서 쌍교라고 하면 어때? 네, 좋아요. 그렇게 되어 우리 할머니는 12살에 쌍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됐다. 3년 후 할머니 엄마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할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런데 15살에 결혼을 하고 보니 기가 막혔다. 시아버지의 호랍이 살림이 변변치 않다고 들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그다지도 한심할 줄은 미처 몰랐다. 부뚜막에는 온통 책가루가 널려 있었고 가마전으로 연기가 새는 걸 방비하려고 새끼 몇 줄에다가 흙을 버무려 빙빙 돌려놓아 1년 가도 가마를 닦을 필요가 없었다. 소래 안에는 달랑 사발과 숟가락 몇 개만 들어있었다. 방구들의 까래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저기 찢겨져 발에 가시가 박히기 일쑤였다. 할머니는 결혼 후 자식들을 줄줄이 보았는데 병으로 연속 넷이나 잃었다. 할머니는 자식을 모두 열이나 낳았지만 그 중에서 겨우 셋이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머니는 엿을 만들고 두부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때로부터 할머니는 밤낮이 따로 없이 맷돌에 콩을 갈고 엿을 다려 자기 자식과 시동생들을 먹여 살렸다. 1940년 가을 할머니네 일가 식구들은 좀 더 배불리 먹고 잘 살아보려고 흥룡강의 어느 농촌으로 이사를 왔다. 이곳에 이사 온 후 증조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촌주임에 당선됐고 촌민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촌주임직을 잘 수행했다. 1년 후 증조할아버지는 한 동네에서 사는 자식 둘 딸린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됐다. 그 바람에 할머니 혼자서 시동생 둘과 자기 아들 셋을 끼고 살게 됐다. 할머니는 시동생 둘이 장가를 갈 때까지 엄마 노릇도 하고 형수 노릇도 했다. 1958년 봄 우리 아버지는 목당강 조선족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산고개 하나를 사이둔 농촌 마을에 배치받게 됐다. 버스가 통하지 않을 때여서 힘들게 걸어 다녀야 했다. 할머니는 산 너머에 있는 손군들을 먹이겠다고 도마도며 수박이며를 많이 심었다. 아직도 아버지 따라 할머니네 집에 가서 싱싱한 과일과 남새를 먹던 일이며 할머니가 직접 만든 엿을 실컷 먹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한 동네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네 집에 인사하러 가게 되면 모두들 할머니 일솜씨를 두고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증조 할아버지는 70세가 되던 해 겨울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3일이 되던 날에 후처 아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자기네는 더 이상 못 모시겠으니 어서 모셔가라고 매정하게 말했다. 이거 헌심하네. 생원이 5살 때 자녀 어머니한테 장가들어 벼농사, 콩농사, 담배농사를 지어 공부시키고 장가를 보내주고 송군까지 돌봐준 분이 누군데요? 말이 후다부지지 웬간한 친아버지보다 더 고생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면 여직 살았구만. 형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만 친혈육이 아닌 것도 있고 주요하게는 대소변을 아무나 받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못하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막내 삼촌을 시켜 증조 할아버지를 소수레에 실어 모셔오게 했다. 바로 그날부터 할머니의 세 번째 그래 살아보자가 시작됐다. 증조 할아버지는 심한 중풍에 치매까지 왔고 밥은 드리는 대로 드시고 말씀을 못하셨다. 당신은 지금처럼 일회용 기족이나 비닐이 없었고 구들도 지금처럼 장판이 아니었다. 어느 것 하나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중풍을 맞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욕창으로 고생할까봐 할머니는 겨우 150cm 되나마나한 작은 몸집으로 자주 증조 할아버지를 돌려눕혔다. 한번 움직이고 나면 진땀이 빠질빠질 났다. 낮에 병수발을 드느라 힘들었으니 밤에 잠이라도 푹 자야 할 텐데 증조 할아버지가 밤이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한 해 겨울이 지나자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축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아버님이 적셔낸 기저귀를 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대성통곡을 했을까. 할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정통편을 한 알씩 드셨다. 그래야만 피곤을 물리치고 가까스로 지탱할 수 있었다.
나중에 할머니는 그 약에 인이 박혀 림정을 앞두고 어떤 날에는 다섯 알을 물도 없이 씹어 드셔야 조금 개운해 하셨다.

1976년 가을 나는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자마자 할머니 뵈러 갔다. 그날 저녁 나는 그때까지 특이하게 생각했던 할머니 이름에 대해 여쭤보았다. 처음에 할머니는 얘기하기를 꺼려하다가 내가 끈질기게 캐묻자 결국 입을 여셨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자 할머니지만 이야기를 어찌나 생동하고 조리있게 잘 하시는지 오늘날까지 기억이 생생하다. 할머니는 무엇이든지 배워내면 다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은혜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평생을 애써왔다고 덧붙였다. 은혜를 갚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 증조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마지막까지 효성을 다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여태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양심껏 했기에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다고 하셨다. 증조할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할머니가 9살 때부터 키워준 막내 시동생이 오셨다. 국난의 충신을 알 수 있고 병중의 효자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형수님은 하늘이 알아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이고 우리 집안의 대공신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할머니의 시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두 분이 따로 생활하였고 별명이 번개뿔인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57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성정이 느린 할아버지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할아버지 식사를 직접 준비하실 만큼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다. 한 가문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문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뽑고 싶다. 비록 다리 밑에서 태어나고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평생 시골 헐망한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피와 땀, 노력으로 악착같이 행복을 심어 가꾸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 할머니 자식들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14명 모두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착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란 나 역시 할머니를 따라 배워 72인생 살아오면서 나름 베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날을 맞으며 할머니께 무난 인사와 함께 이제 남은 인생도 할머니 손녀답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제일 이뻐하시던 손녀 성옥이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 고이 고이 잠드세요.

장려 상수 상작인 김송옥 씨의 수필 할머니 은혜는 불행하게 출생해 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할머니가 가난한 남편을 만나 자기 자식들과 어린 시동생들을 살뜰히 돌보았고 시아버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오신 파란만장한 삶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남은 인생을 베풀면서 살아가려는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 경치 김인덕. 욕심이란 무거운 짐 걸머지고 기어이 인생의 강 건너지 마소. 욕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인생의 강은 넓어지고 물살이 세지는 법.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올 것처럼 홀가운 몸으로 길을 가다가 갈 길도 돌아올 길도 잊은 사람처럼 풍경 한 자락에 마음을 갖다 대서. 비가 나도록 풍경에 마음을 비비다가 내가 풍경이 되면 결코 깊지도 넓지도 않은 인생의 강을

선보로 가는 길 권순복. 나무와 꽃들의 춤추는 모습이 길 양편에 줄지어 손뼉을 친다. 노랫가락 입에 문 철새의 날갯짓에서 무지개가 햇살로 피어오르고 하늘 나는 구름의 대안에는 신기루에 입덧 타임머신의 미소가 시공터널 그 언덕에 꿈씨 하나를 묻어둔다.

떨어지다 오경희. 오늘 스카프가 떨어졌다는 말 세 번이나 들었다. 스카프로 벤치에 생각을 메어놓아야 하겠다. 해는 떨어져 어둑스레한데 호숫가 벤치 뒤쪽 마른 풀대에 떨어진 잠 애인의 무릎에 모록이 쌓였다. 몽롱한 키스에 안개꽃마저 포르스름 풀어져 내리는데 네 번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 듣는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호수 속 깊이 다 떨어져라. 텅텅 비어라 잡병 잡생각 잡념 스트레스 불안 걱정 피곤 다 떨어지는 한 해 되어라.

새처럼 나무처럼 리홍규. 어릴 적 산에 가면 사는 날더러 새처럼 살라 했다. 산 너머 산이 있고 그 산 너머 또 더 큰 산이 있다며 사는 날더러 새처럼 살라 했다. 어른이 돼 산에 가니 산은 이제 날더러 나무처럼 살라 한다. 너머 산에 그 산 너머 또 더 큰 산에 가보면 역시 나무의 산이라며 산은 날더러 차라리 나무처럼 살라 한다. 나는 그러나 새처럼 나무처럼 살지 못한다. 새로 살기엔 세상이 너무 좁고 나무로 살기엔 세상 또한 너무 넓어 나는 여직 새처럼 나무처럼 살지 못한다.

좀비 김충희 아기의 숨결 같은 맑고 고르러운 선율이 속삭이며 흐른다.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손끝에 와닿는 부드러움, 내 속삭임에 계절이 옷을 벗는다. 머물지 않아도 잡을 수 없어도 마음에 닿으며 싹이 피어나는 너는 꽃을 부르는 계절을 알리는 천사.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에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우리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현금 1,610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현금을 감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환자분들 약을 쌀 때에는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심리방을 거의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다종 비타민 B족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B족이라 할 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드시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강기양이 있기 때문에 몹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쓰시면 아주 좋은 이런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리고 눈에 떨고 넣는 눈약인데 이 눈약이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그 가운데는 이 눈약을 만드는데 이 성분 그 가운데에 황금응답분 추출물이 들어갔고 금은화 추출물하고 진주가루 추출물 그리고 장홍화 추출물 그다음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구기자 추출물하고 결명자 추출물 예, 이걸 주요 원료로 만든 눈약인데 3곽 더 드립니다. 예, 3곽이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 석 달 남짓이 쓸 수 있죠. 예, 이 약이 정말 아주 좋은 이런 눈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 가지고도 현금 132원을 더

0: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금 4,752원이나 그 감해주는 아, 이 우대정책이 참가하면 얼마 줬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감해주는 이 우대정책은 없습니다. 별로. 예, 그리고 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활동 기간이만 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더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 가치가 아, 990원이 세곽이면은 990원이 됩니다. 예, 세곽을 더 드립니다. 예, 이 세곽이면 아, 30여 일 동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아, 본약 세곽을 더 드리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 330원입니다. 예, 이번 이벤트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아,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이라 할 때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죠. 예, 이 고혈압 심장병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두근닥거리고 아,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하지가 부조히 생깁니다.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지죠. 예, 고혈압성 이 심장병 초기에 보면은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장약 심리방 먹은 환자인데요. 예. 저는 1년 전에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문소리도 놀라고 막 자취 소리도 놀라고 엄청 놀라고 밤에 자다가도 예, 숨이 올라와서 두세 번씩 하루 떠나게 그것도 앉아서 잠들었다가 그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0: 예.
2: 아, 방송 들은 게 선생님이 어찌 이야기 좋다고 하고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싸먹었는데 예. 그거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효과만 해가지고
0: 심장이 1년... 원래 제일 좋은 약이잼까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약은 없습니다 저만이
2: 예 심장에 예. 숨을 내볼까 죽을 것 같을 때다
0: 네
2: 예. 되게 바쁠 때다 죽는 게 내 이렇게 죽겠다 하고 생각 좀 했으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손인데 엄청 효과를 보고 예. 너무너무 효과를 봐서 내 한 2년 쓰고 그간에 경제가 따라 못 갈까 잠시 쉬고 못했으면 못 먹었습니다. 그런 게 맨발 또 작년에 우리 영감이 또 예, 11월 달에 녹공이 걸려가지고 어지럽고 다리 쓰지 못하고 이래서 예매병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병원 내 입줄 입원하고 퇴원을 해서 선생님 이거 강의를 하니까 나 이제 내 이 효과 본 그 내가 너무 좋으니까 영감 대학교 시절인데 우리 영감이 이 약 주시고 징후에 야 정신적인 산화가 똑같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빨리 깨거나 예.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풍이 오자마자 인차 드시니까 그렇게 빨리 효과 더 본 겁니다.
2: 예, 그래 또 예. 두루 누워서 뭐, 똥고 좀 싸면 어떻게 하는가 야, 생각하고
0: 그렇죠. 그게 제일
2: 막 걱정하고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앞에 캄캄합니다.
0: 그래서
2: 이하고 2차 대서 신기하게 어찌 효과 빠르고 중생동을 사는 것 똑같이 지금 활동하고
0: 이 소상약이고 중풍이 딱 치료된다고 쉬어있지 같다
2: 예 그래 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동네 나가 자랑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 야 그지 영감이 녹공유한 게 어떤가 하는 게 물어보니까 내 이 약 먹고 이 지금 그지 활동 잘하고 지금 6달 반 됐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부커 놀라다닙니다.
0: 아, 정력이 왕성해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죠. 예.
2: 예. 네, 이런 약이 세계적으로 뭐 특효약이라고 난 생각한다. 예. 야, 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경감 죽던 거 살갔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변 사람의 이 초계단 게 어떤 아줌마는 또 아니 주방에 일을 못하는 게 주방 일도 하고도 영화 가지고 밭을 다 다니는.

0: 난다.
1: 예.
0: 이번에 졌으니까.
1: 그렇죠. 회복이 잘 됐습니다.
0: 예. 그래, 그, 이따, 어떤 아줌마 또 소개하는 분들도 많이 겪어보고, 우리 언니도 겪어보고,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한다.
1: 하, 좋은 일입니다. 예.
0: 야, 아줌마는 약서도 똑똑하길래 좋으냐고, 이게 찾아서 쓰는 거 거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칭찬하고 이랜다.
1: 이 아군은 이 누구를 소개하면은 누가 욕 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0: 욕 아이 먹습니다. 예. 칭찬받습니다.
1: 예.
0: 그래, 약서도 똑똑하니까 좋으냐고, 누구 선택해 쓴다고 이러면 얘기하면, 어찌 칭찬식이 안 돼, 이 동시에 나를 음료수 고랑 내면 지금은
1: 아유,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0: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도 나가 놀아야 돼. 아줌마 이 동네에서는 진짜 여자고 똑똑하고 일등이라고 자꾸 나 내린다. 그래네.
1: 더그 많이 싸셔.
0: 좋아서. 예. 예. 그래네. 기차 속에서 사는 게 기분이 영 좋습니다.
1: 아유, 축하드립니다.
0: 예. 예, 영감도 났지. 내 또 예. 기분 좋지. 나도 또 이렇지. 이래는 거 우리 집은 예. 매일 웃음 꽂힌다.
1: 아,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약 쓰면서 건강 찾기 바랍니다. 예.
0: 예, 계속 예. 이약 쓸 예사입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게 중풍 환자가 좀 다른 사람한테 심하게 걸려서 병원을 세 번 입원하고 수탕약이고 별난약이고 광고약이고 약방약이고 그저 중일 배우면서 침이라 그렇게 맞아도 아이됩니다. 선생님 어째 아이되는가? 병은 하늘 많았지 혈압이 240, 심률이 240이겠습니까?
1: 아유, 정말 중요했어요.
3: 어느 약이가 그거 내리눌러서 제풀이 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1: 그렇지.
3: 예. 예. 그래서 얘 예, 하루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얘 예, 이거는 서장의 약이고 4,500m 이상이 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가지가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이 된다 했지 그러니까.
1: 예.
3: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이 연변에서 심혈관 질병, 예, 노공, 무슨 신공, 예, 그 다음 우리처럼 중풍, 이런 환자들이 다 지금 지랄하고 기뻐서 이제 앞에서 어느 한 분이 지금 여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남편이 글씨 그렇게, 그, 아니, 중풍이 와서 이렇게 좀 막 이해하고 잡수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정말 기뻐하는
1: 중풍이 그, 그 이해하고 잡수고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선 우리하고 오래 이거 소개해드리잼까.
3: 예.
1: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우리의 누구도에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예, 정말, 예, 축하드리기 싶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기뻐서 얘기하는 거 보면,
1: 예.
3: 정말, 우리도 마음이 기쁘고, 이런 것도 그렇지 않고, 뭡니까?
1: 그분도,
3: 좀. 이 앞서서, 예, 혈압률, 우리 혈압약을 이렇다 쓰고, 혈압약을 떼지, 예. 그니까, 이게, 그니까, 이게, 면항문으로는 4,500m 이상, 5,400m 이상이, 약이 네 가지가 다른 약보다 다르지 않고, 다른 약은 한 가지 들어갔지만은, 이거는 한 가지지만, 이거는 네 가지. 지가 면 황금으로 들어갔다.
1: 맞습니다. 예.
3: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지 않고 뭡니까 지금
1: 그렇죠.
3: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 빼대아봐라 그것이 낫지 말아야 해도 그거는 아예 콩팥을 허튼을 치료하지. 그러니까 콩팥지는 또 뼈를 관계를 한다지 선생님 말씀만. 그러니까 예. 낫지 말라 해도 그건 낫는 게 이제 그만.
1: 그렇습니다.
3: 30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것도 예, 아주 중풍 제프 지금 어제 하는 거지 원했는데 아예 그거 뭡니까 그 변비암서라 나서서 얼마나 기쁜지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 정말 대단히 기쁩니다.
1: 그렇지.
3: 그리고 또 그다음 심률이 또 이제 사실 게 원래 또 그게 주치관이 중풍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 그다음에 심근경색으로 치료한다거나
1: 예, 치료한다고
3: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 주치관에 똑똑하게 쓰이는 약은
1: 관상동맥경화까지 요거 딱 치료를
3: 예,
1: 한다고
3: 씨. 예, 다 동맥경화를 피를 굳어 다 걸어서 그게 빵꾸하는 생기 다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굳어지면서
3: 그러니까 이 약은 그게 네 가지 황금으로 되어 있는 이 약이가 몸에 들어가서 크게 한산화 작용해서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그다음에 맥이 나게 해서 그다음에는 중풍이 오지 않고 피를 깨끗하게 하거나 그다음 제풀이 오지 않는다 마음도 우리 생각이
1: 예, 혈전을 녹여주고 이 어혈을 풀어주고 이래니까나 예, 그게 제풀이 아이오는 게입니다.
3: 알았습니다. 머리 예. 어리지 않은 게 그것을 한 보름씩 갈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예. 내려오고 얼굴 붉은 게 낫는다 말입니다.
1: 우리 파핵용지 호소를 가지고 뚫어주고 예.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3: 예.
1: 그러니까.
3: 이만한 약에 정말 5,400m 이상 되는 약이 홍진천 이게 정말 큰 소문을 놓고 있는데 사람마다 써서 지금 아이 정말 다 생명에서 정말 구하고 정말 벗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 약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우리 또 삼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0: 낮에 그러니까 그 일할 일이 있어서
1: 잠시 아, 예, 우리인데 왔댔습니다.
0: 예, 예, 병원에 왔댔습니다. 그 주제를 하는 게 마지막에 내보세요. 나는 어서 죽음이 길밖에 없다. 어서는 그래도 이하고 어서니 어서니 인연 썼습니다. 그런 게 어서는 아이 그 수술이 커요. 어서는 완전히 숨이 잠기고도 없어져가지고 게 등산합니다. 등산.
1: 아, 예, 예. 얼마 졌습니까?
0: 그래, 야, 야근은 어쨌든 이게 정말 이게 목숨을 구한다는 선생님이 허세 말씀이 딱 맞는 다음에 어서는 아, 등산할까 어서 살 것 같다. 어서 내 좀 며 어서는 입고서 생명 연장했다. 걔 내다가 아, 네가 지는 한국으로 들어간 게 아, 그게 뭐 어디로 갈까? 하늘이
1: 지금
0: 5,400m 있어 생각해도 아직이래. 뭐 때문에 기분이 아이 좀 기분이 좋답니다. 이런 좋은 약은 뭐가 이게 얼마나 그 산소 많은 약은 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1: 어, 그렇죠.
0: 하겠단다.
1: 예, 사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으로 고생 한 금식이 연장했으라 약을 먹고 그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오르내리고 안정화되고 했는데 예, 이 약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귀가 솔직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연반 먹은 게 약달반 거의 9달 될 때부터 떼봤습니다. 어떻겠는가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시름 넣고 어떤 혈압이 약간은 완전히 리벨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틀에서 이 약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 사람 신체를 조절해주고 제어하는 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1: 그렇지.
3: 이 그냥 뒷머리가 뻐근하고 휘링하고 앉아진 것들은 이 허리 몽통하고 좀 시야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그랬었습니다.
1: 예.
3: 그 아침에 일어나면 고환이 말씩해진 느낌으로 기분이 상쾌합니다.
1: 예, 예.
3: 예, 그리고 또 이 증문과 관절이 아예 좋아서 사춘지는데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몇 번씩 심해 장관 들고 오르내리고 이랬는데 무릎 관절이 부신 게 내리고 무릎 관절이 가벼워지니까 걷기가 많이 쉬워졌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 받으니까 예, 남편도 동원해서 쓰시다고 예, 설명해 줄까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예, 배달 받아갔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그 사춘동 된 남편은 숨통 세 번 나왔단 말입니다.
1: 아.
3: 예, 단신보수 상태인데 침대에서 오르내리기 힘들고 손을 뒤로 흘려오에 예. 말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약을 지금 여섯 달 넘었었습니다. 이게 또 나온 게 확실히 효과 보인다면 맛을 더 좀 보인다고 해. 이번에 설명서가 또 배달 받겠답니다. 용도학대.
1: 예, 그 예, 중풍에 온 사람들은 꼭 이거 장기석을 쓰면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알기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1: 예, 맞습니다.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장약 신제방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어떤 먹은 지 2년 거의 됩니다. 아, 이 난 제일 처음 먹기 전에는 혈압 조절해야 됐어요. 혈압 조절해야 돼서 나 하고서 30 몇 년 가니까 나 혈압이 하고서 한 가지도 아닙니다.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넣고 먹어도 혈압 조절해야 되는 게 선생님을 하게 들어볼까 하는 이 장약 신제방이 혈압 조절이 그렇게 이, 특별하게 효과가 됐다. 삼촌 사람들 듣다 말하더란 말이.
1: 예.
4: 혈압 조절을 뭐 하겠으면 이거야 먹으라고. 그래서 내 공고에 큰 게 뭔데 안겨라 이 약을 먹고 예. 야, 정말 혈압 조절 지살 되는지 이 약만 먹고 다른 약은 안 먹는데 혈압 조절 잘 됐어요. 야, 또 딸바만 혈압이랑 또 피했어요. 혈압 조절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1: 잘 됩니다, 야, 원래. 그 정도.
4: 예. 정말 지금 시스템에 여러 사람이 혈압 약, 다른 약이 어디 있으니까 정말 이게 알다 이 약밖에 안 먹어.
1: 그렇지.
4: 그래서 혈압 약도 빼놓고 꼬리 그리 아프던 게 아예 되지. 오늘은 쭉 놔둔 것도 아야지. 지금은 좀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난 또 신공경색하고 연기생에서 1년 몇 번씩 200이 발달 한다 보고 아, 가슴이 아, 그 뒷가슴하고 아파, 침이 아프지, 여름증이 나지, 그러면 뒷골이 세게 아프던 게 이거 약 먹고 그 아, 발작 한 다음에 그게 병원 입원 아예면 아예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약 먹은 다음에 병원은 모르고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병원에 한 번 입원 아예 웃을 용 편안하게 씁니다.
1: 이 약을 드시면 병원에 입원 아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4: 그래라. 난 얼마나 설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진국에 있었는데, 진국에 있었는 약이 어디 있었나? 이 약밖에 못 봤어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1: 진근 행세에 딱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약입니다. 이 약.
4: 예. 나는 그래서.
1: 아주 엄중한 배인데, 그게.

0: 봄마다 활동 때마다 그냥 싸그리 오늘도 또 우리 아빠 같이 먹길래 또 서른 여섯 개 배달 받아왔는데 이 아군이 수장약이 되고 그런지 정말 효과 수장이 높은 4,500m 되는 그런 공원에서 네가지 그런 라황진을 짜니고 성분료 야생약제도만 먹어.
1: 예, 연황금으로 된 그 약재가 예. 또 네가지가 또
0: 특별히 들어갔어. 확실하고 약국하고 부작용이네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예.
0: 예, 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다른 사람마다 선전하고, 우리 활동실에 생기는, 노래교실 생기는 동무에 있는 이동원에 반신병이 있고, 그냥 중동에 빵칼이 있답니다. 그래서 영 고생합니다. 그래서 약 먹였는데, 효과가 영 좋다지인가?
1: 아, 관심병 경동맥 관콰리 원래 그게 치료 잘 되는 약이지 않습니까?
0: 혀된 사수가 다 꼬여 슬금이 쓰고 그래서 물 내려가는 것만 봐도 그래서 신어가 그래서 텐트 수술할 때도 욕만 했는데 지금 이 약 먹고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용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 이번에 배달 받겠는데 다 그 집 남편도 예 어째서 얼떨떨하고 기억력이라 없어서 둘이 먹길래 오늘도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면 좋습니다. 예.
0: 241-7979.
1: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딱 이 우리 활동합니다.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약을 써보면서만 이만큼 좋은 약은 아직 우리 연대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저는 노세산이 두고 나서 정말 반신 질질 끓고 거기 얼굴 마비까지 와서 눈이 다 덮이고 약이나 입질 하나 말하자면 땡겨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장애의 아래 택도 올고 하던 많은 정말 좋다는 약은 다 써왔지만 그것도 거기서 거기고 얼마 좀 치료 되고 치료 안 되더라고요.
1: 원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3: 아픈 친구의 예. 중약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병원약이.
1: 예.
3: 그런데 아이들에서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어서는 그만하시오 하는 것도 반대로 말하고 이거 그것도 이 약재리 해원이가 더 제구먼가 소장약이
1: 맞습니다.
3: 이상의 아예 오염이 없는 야생약재로 만든 약이라 하지.
1: 우리 약을 선택할 때는 꼭 약이 해원은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맞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꼭.
3: 예,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 하나 써서 못 봤는데 실상 써보니까 정말 이만큼 이렇게 약효 강한 약은 드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 심근 약효 강하니까 심근경색도 치료를 하고 뇌출혈 후유증 뇌경색 다 치료를 해내지 약이 약하면은 그런 거 치료를 한다고 쉬어 있겠습니까?
3: 맞습니다.
1: 거기 못 쉬어 있지.
3: 아이 소장에서 연한금이 아예 네 가지 들어가 한 가지 달고 네 가지 들어가지 5천 홍경천은
1: 5,400m
3: 이상에서 달한 그런 약재 아예 진귀한 약재 내놓으니까 기혈 보충이라 다 해결되고 아예 기도 보충하고 혈도 보충하고 아까
1: 맞습니다.
3: 아니, 우리 나는 실질 정말 기혈 부족으로 피도 수혈하는 거 수혈을 하니까 혈부족이 오면 혈압이 낮으면 이렇게 품꺼지 와야 되구먼.
1: 아, 예, 그렇지.
3: 근데 이 약 덕에 지금은 기혈 부족도 다 해결받고 얼마 좋아졌겠습니까? 심장도 주제를 하라는 사람인데 이 약이 정말 이렇게 관상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아예 그다음에는 그 심근경색까지 딱 공농조치 치료된다. 옛날에 약은 많이 써왔지만 공농조치 이렇게 중풍 치료된다. 아예 심장 치료된다.
1: 기혈부속이 딱 치료된다고 또 쓰여 있습니다. 네, 이거는.
3: 관상동맥 경화 딱 치료된다고 이런 약이 기혈부속이 치료된다. 이런 약이 없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쓰니까 아무런 효과만 없고 돈만 팔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낭비만 한 것 같습니다.
1: 일단
3: 예. 이 선생님 이 약 써보니까 확실히 써보니까 정말 이게 소분자로 된 약이지 아예 맥힌 거 뚫어주고 용해시키고 아예 통하게 하지.
1: 맞습니다. 예.
3: 예,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 신경활동 효소요, 신경재생제요,
1: 예.
3: 효소요, 요런 게 다 이러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이 병리에서 해탈될 수밖에
1: 없죠.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5년 이상 지금 들고 거서 이 약
1: 5년 넘었습니다. 손님은 어제는.
3: 예,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요 해약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는데 정말 매일 쑥스러운 정신 상태가 온전해지고 머리 맑아지고 기혈 부족이 해결되고 옛날에는 경력도 없고 그다음엔 아예 금방 한 것도 어디다 놓은 것도 모르고 이랬던 게 지금은 기억력이 다 돌아지는
1: 얼마나 좋습니까?
3: 사는 게 정말 사는 기분 난다. 아이 머리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다 도와줬대.
1: 그래서
3: 저는 좀 이번에도 활동 5년 이상

0: 이번에 들으면 요 세 가지 아이 방송에서
1: 참가해서 세곽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0: 세 통이 나서니까 이거 얼마 줬습니까?
1: 서른 몇 날 잡습니다.
0: 30번짜리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21일 날을 소음을 배달 받아 왔는데 지금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쓰고 내 이렇게 좋으니까 나 우리 막내 동생 시어머니도 도나에 있는데 이렇게 붕이 와서 두번 오다니까 이렇게 밀차를 밀고 다녔어.
1: 예.
0: 발을 질질 굽고 그런데 이 중풍 후유증으로 소변 대소변 이렇게 나가는 거 몰라 공개 못해가지고
1: 예.
0: 계속 기저귀에 차는데
1: 대소변 장애가 원래 있습니다.
0: 이거 예. 다 벗어매치고 지금은 활동실들도 아니고 얼마 도와줬는지 그래 어제 우리
1: 좋은 일입니다.
0: 전화 온 거 말했던 게 이번에 활동에 이석거지 활동하다 제일 좀 이 방송에 참여하면 그런
1: 세곽이나 준다.
0: 예. 그러니까 어, 언니 그러면 방송에 그래 문의해서 우리 시어머니도 보내달라 하더라 말인다.
1: 예.
0: 배달될 수 있는 거 안에서 나.
1: 예, 배달될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그러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이 담약 중내방을 먹기 전에 예, 서약인 고혈압약 예,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혈압약을 예, 어떤 때는 세 가지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담약 중내방 먹으면서 예, 몇 가지 먹던 혈압약도 예, 다섯 달 만에 끊어버리고 예, 이 담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도 그렇게 잘 된다.
1: 예.
3: 신경쓰러 여기에서 소리나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연년 동안 내가 검사한 게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 안에 앉아진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니다.
1: 예.
3: 그런데 약 먹으면서 예, 머리 오지름증이 인사 이롭습니다.
1: 지금
3: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얼굴에 검정 버섯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얘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얘 얼굴 색이 좋아져서 얘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답니다.
1: 아, 예.
3: 예, 내가 소개해서 얘 내 친구와 친구들이 여러 명 쓰고 있는데 그런 막 쓰는 사람마다 다 똑같아 하면서 얼굴 맛이 괜찮아.
1: 예, 쓰는 사람마다 꼭 효과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소개를 하면은 요가에 먹는 약입니다. 네. 이 약은
3: 오늘도 예, 우리 조카 남편이 예, 지금 전염병이 왔단 말입니다.
1: 이야, 예. 바퀴슨 병이지.
3: 목도 떨고 머리도 떨고 예, 손도 또 전염병이 오고 예, 거기다가 예,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예, 전염성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소변을 하루 떠나기 밤에 여러 번 보고 그리고 소화도 안 돼가지고 예, 계속 올라온다.
1: 아.
3: 그래서 얘네 속에서 이 약 먹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 좋단다.
1: 예.
3: 그래 효과 날 때 공부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활동 일이 미치지 않았어요. 오늘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1: 예, 지금 고혈압성 심장병이 예, 우리 이야기는 치료 잘 되는 이야기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 초기에는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뛴다. 예,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걷는 일상생활 활동 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찬다.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해 주자면 먼저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압공제를 제대로 해주면 관심병을 또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예. 결국 관심병을 치료해 줘야 되죠. 예. 그러면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노년이 들어서서 고혈압성이 있는 분들 심장도 좋아지면서 고혈압성 심장병을 동반하기 이런 분들 치료해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칠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부가 여객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폐쇄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집중 7일을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 주 하천 정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년중 물 환경 지리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원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3: 四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2: 주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정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슬기를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짚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액목촌 초민 증류매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 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이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처리공장 중앙통제과 과장 루우입니다.

0: 줍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습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 쪽으로 하천 및 양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생태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보호기제로 록수청산을 지켜 전주생태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1: 5월 24일 우리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1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천시 2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덕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길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 커피숍에 들러 연길 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길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5월 정향산장에서 자연 풍경과 특색 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길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길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0: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사업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부가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 연길중심버스역 판공실 사업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백화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 장애인 연합회,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0: 523. 13번째 중국 문예자원 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예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에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련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에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량환 기풍을 선영했습니다. 거시현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합작, 경기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시즌 거시현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에 600만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현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거시현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양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현 집단 리사장 박근입니다.
1: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나 이를 기대하면서 날이라 꼭 믿습니다. 연변 축구 화이팅!
2: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커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북방 축구훈련기지에서 후커트 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팀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조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우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 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감독 류월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코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코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

경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단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은 영원한 빛입니다.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희망의 빛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우리 마음속의 빛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한 잔의 커피, 여유로운 시간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이 힐링이 될 때가 있죠. 이어서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너와 나의 사랑 연길 보내드립니다. 구만국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겠죠.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선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우리는 매일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이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 보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뜨겁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장, 동년의 추억이 숨쉬고 있는 고향이죠.

이어서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나란히 보내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서로 나란히 서서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은 가요,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채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더욱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연변 노래가 저와 프로가 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생활 습관과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이나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데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방소 3곽, 코엔자임 Q10 3곽을 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방소 5곽, 코엔

0: 3자임 교십 5곽 드립니다.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고요. 남경동린당 블루베리 옆방소 5곽, 코엔자임 교십 5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두 통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의 국화차 선물 세트 2세트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부터 30일까지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입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이번 우대 활동은 영양 보충제를 더 드리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하고 함께 쓰신다 하면은 예, 이 무더운 여름을 또 무사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남경 동린당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 옆황소는 항산화 작용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시켜서 눈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망막 황반부의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눈 조직을 보호하고 노화도 늦춰주면서 눈을 예, 우리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눈이 마르거나 붓거나 눈에 염증이 있는 증상도 개선합니다. 그리고 후메 Q15는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심장 영양 보충제입니다. 그 외에도 후메 Q15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이고 심장, 신장, 간하고 근육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뭔가 뭐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고 어젯밤 자고 나면 자꾸 사주기 아프면 자꾸 병이 떼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4,500원 높여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생명력이 좀 강한 좀

0: 되고 여름에는 풀러든 이제 신기한 똥숭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먹어보니까 나.
1: 네.
0: 예, 먹을 때는 믿음이 가고 먹어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고 장량 일품이 맞을 때다 먹어보니까 나.
1: 네.
0: 그래 나는 뭐 먹을 때는 어째 먹었는가 하면 그냥에 소변이 사수만 담아져서 좀 몸이 참 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타고 손도 시리고 팔도 그냥 서서 여름에 양말 그냥 두 개 신고 있어야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냥 무릎에다 뭐 덮고 있고 이랬는데 몸이 차니까 소변이 맨 너무 싸져서 낮에 한 시간 한 번씩 다니다 화장실에 들러다가 벌고 쟁이 다닐 때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러고 저녁에는 또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도 약 먹으면 물 먹고 또 했어요. 더 실수없이 다니면서 저녁에 자지 못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자 바라보는지 먹으니까 높다 먹었는데 이 동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0: 그리고 지금 요즘은 좋아서 몸이 좀 따뜻하고 요즘은 저녁에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간다.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수상이 있습니까? 뭐, 자자 아무에 귀에서 소리 나고 다시 못했습니다. 또 소변 잤지 귀에서 소리 나지. 이랬던게 지금 낮에도 그냥 이래 울렸단 말도 윙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 가기 귀차지 않았습니다. 가게 되면 막 왕하면 귀에서 또 소리가 나고 막 귀도 술 들리더라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거 뭔게 소리가 들라고 무슨 귀도 술 들리더니 막 뻥 들린 것 같으면 귀도 잘 들린 거지 요즘에. 열매는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더 좋은 것도 뭔가 다른 약은 또 먹기는 먹었는데 그냥 하루 세 번씩 먹자 그 모양과 그래 먹어도 어떤 때 무슨 먹었는지 곧만 약 알아 뽑아놓고 하나씩 먹고 모른다 그래 다 못 하나야 안 먹는데 그래 한 먹었던지 뭐지 생각이 나던 게 이 약은 얼마나 편안했을까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너무 편안했을 때다.
1: 네.
0: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약이 됐어. 내 지금 약이 조금 있는데도 여러 가지 약 많이 줬대요. 심장에 대한 규식도 준다지. 난 원래 이 기술도 원래 지금 싸서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오늘 너무 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는 것도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아홉 곽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아홉 곽에는 11곽을 드리면서 남경동인당 옆 방소 다섯 곽, 교시부터 다섯 곽을 드립니다. 열아홉과 그 사는 분에게는 예. 예, 옆방소 다섯과 교십 다섯과 예. 그리고 담배분호 예, 예. 미네랄 담배분 큰통 또 두 통 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예, 예, 먼저 전화하시는 분에게는 예, 이 국화차 198원 하는 예. 국화차로 예. 또 두 통 드립니다.
0: 예,
1: 예 3시까지면 이제 다섯 날 남았습니다. 예. 활동이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066번에
2: 0666번입니다.
0: 0666번
2: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네, 동충하차 쓰는 한자입니다.
1: 예.
3: 나도 동충하차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선생님 나는 혈압이 계속 높아 그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차 먹으면 혈압이 정상에 대해서 어제는 혈압이 혈압은 계속 정상입니다. 혈압약 끊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럽니다.
1: 혈압약은 이 예. 불신뢰는 아예 끊습니다. 예. 혈압약은 예. 어느 약 씁니까?
3: 알로디핑 씁니다.
1: 예, 알로디핑 쓰는 분들이 그 먼저 전단기 또 있었습니다. 게 아침에 한 번 드신가?
3: 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던 게 아침에 안 먹고 저녁에 먹었습니다. 근데 저를 꼬지 도전 안 먹어도 된다.
1: 예, 그래서 이 본인이 절로 그거는 이, 아, 나는 어제는 동충하차를 얼마 동안 썼단가?
3: 반년 남았었습니다.
1: 반년 썼으니까. 그래도 이 관찰함에 혈압 잘 재보면서 이게 서약으로 혈압약이라는 거는 그 혈관에 작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끊을 때 조심하면서 끊으십시오.
3: 예,
1: 예, 그래야 된다. 지금 끊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예. 동충하초를 쓰면서. 예. 근데 이 또 병이 엄중해질까봐 본인들로 예. 잘 장강하고 수시로 재보고 예. 이래면서 끊으십시오. 예.
3: 예, 예. 야, 정말 이 약은 좋은 약입니다. 나는 손발이 저려서 자지 못했는데 그게 다 없으니까 지금 잠 얼마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위가 소화 안 되던 게 소화도 잘 되지. 머리가 계속 흐릿흐릿하고 정신 안 나던 게 머리도 정신 나지 해서. 네, 오늘 아홉 곽도 살려고.
1: 예, 아홉 곽에는 지금 11곽 드립니다.
3: 예, 예.
1: 그러면서 남경동인당 옆방소하고 후메 교십 각각 다섯 곽씩 또 드립니다. 이 18곽 사면은 이 담배뿐이 용 좋습니다. 599원 하는.

0: 담배분 두통 드립니다. 예, 미네랄이 함유되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아,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고기라면 잘 흡수 못하는 분들이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이 그 나 또 혼자 있으면서 채소라든가 과일을 골고루 드시지 못하는 분들, 결국 치아가 나쁜 분들이 이 담배뿌이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오고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저도 당청하자 다르게 한번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3: 저는 불면증이 있어 다음 달 못 잤습니다. 그래, 이사 보이니까, 이사가 뭐 하는 말이 심장이 안 좋다더만.
0: 네.
3: 예. 예, 그래서 뭐 약, 청약도 먹어보고, 그래야 되지. 배가 맞지 않으니 효과 못 봤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 당청하자 써서 반이 되니까 이 불면증이 어디 없어졌죠? 감소까지 불면증이 없어졌죠?
0: 네.
3: 예, 이거는 좋습니다. 아, 다짐 못하면 죽겠더니만요.
0: 예.
3: 이렇게 또 전신 비례가서 또 속이 시원하게 못 나가고 또 속이 나가는 힘이 없고 그런데 지금 속이 시원하게 나가고 힘이 있게 나갑니다.
0: 예.
3: 그리고 또 혈압이 온전되지 않고 어쨌든 높을 땐 170, 180이 됐습니다. 혈압이 온전되죠.
0: 예.
3: 지금 혈압이 온전되 120대 가네. 머리 아프지 않아서 뭐 사올 것 같습니다. 이게.
0: 예.
3: 이렇게 손발도 타가서 손발 차서 근데 그 저녁에 잘때 양말 신고 자서 근데 지금 양말 안 신는데고요. 그리고 변비가 더 있었습니다.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변비도 없어지고요. 이 약이 얼마나 더 신기한 약입니까? 4,500m 근데 황계도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얼마나 신기한 약입니까? 그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앞과 싸고 이번에 저는 약이 떴을 때다.
0: 예.
3: 그 방송에 저는 이 황반이 그래 황반 병병이서 이 방송 계속 먹어야 됩니다.
0: 예.
3: 싸먹는다만 게 이번에 이기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0: 예. 그리고 이 병인당에서 생산한 게 돼서 그 효과가 좀 흡수도 잘 되고 효과가 확실하게 뽑는다. 예. 이 블루베리 여팡소하고 코엔자임 이 Q12가 다 동인 남경 동인당에서 생산한 약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담배분도 드리고 국화차도 드리고 예. 그래 이따가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같이 쓰시면은 이 여름에 지금 양기가 충족하길래 이 바짝 이렇게 쓰면은 몸이 회복되는데 아주 빠릅니다. 예,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예,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내외는 예, 3년을 넘어 예, 동충하초 다려주는 먹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예, 몸이 약해서 예, 많은 약을 예, 썼지만 예, 그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의 강의를 예, 열심히 듣고서 예, 동충하초 다려주는 예,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좋은 약입니다. 예. 예, 이 약은 예, 그 선생님 말씀 맞다나 서장고원 4,500m 높은 높고 악렬한 곳에서 예 에, 자라는 약이라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예 변하는 이런 신기한 약으로서 예 그 효과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예, 특히는 저, 발효해서 한 약이라 예, 더욱더 예, 30% 효과가 높아진다 하니까 예,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원래 저, 혈압 조절이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4: 저는 예, 저혈압이어서 예, 머리가 항상 아프고 예, 맥이 없고 그랬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혈압 조절하는 작용입니다. 높은 혈압은 낮춰주고 낮은 혈압은 예. 올려주는 이런 작용입니다.
4: 예. 예. 좋은 약입니다.
0: 예.
4: 그리고 예, 음양 조절이 예, 잘 됩니다.
0: 예.
4: 예, 저는 예, 심장이 나빠서 예,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예,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감기를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맥이 없고 피곤하고, 귀에서 예, 소리가 나고 이래서 예,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한 달 먹으니까 예, 이 증상이 완화됩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은 예,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 손이 나빠서 예, 아, 이런 곳에 했는데,

0: 예. 아, 열을 먹으니까, 예,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예, 오존이, 예, 시원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야, 이게 약은 정말 좋은 약이구나. 예, 그리고 우리 집 아저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가 나빠서, 예, 자주로 그 설사를 하고 또 변비도 하고 이랬는데, 예, 이 저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풍습성 관절염으로, 예,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이것도, 예,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약도, 예,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하루에 한 번 먹으니 그 뿐이고, 예, 딴 약은 세 번씩 먹으면, 예, 어떤 때는, 예, 잊어먹고 먹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은 참 아침에 한 번만 먹어도, 예, 정말 만사가 편안하게, 예, 정말 보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우리의 부부는, 예, 전번에도 아웃가고 쌌습니다.
1: 예.
0: 예, 참 우대할 또 좋습니다. 예.
1: 예.
0: 예, 방소를 주지, 담배품을 주지, 국가차를 주지, 또 아웃가게 12가게나 주지,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1: 예, 12가게는 23가게 드립니다. 예.
0: 예, 맞습니다. 예. 예, 전번에 아웃가고 쌌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아웃가고 사려 합니다.
1: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아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전화입니까. 예. 전화 오브레트도 저 통하지 않던.
4: 예. 예.
3: 이 동충하초니 정말 사람들이 이게 좋습니다.
4: 예.
3: 예. 나는 그런 이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야, 시기도 알았습니다. 저 폐질환도 있고. 간위 다 나빴습니다. 다 나빴어요. 힘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면역력 해놓고 그래서 계속 그런 병이라 병이 다 내는데 다 모여왔어요. 예, 어디나 다 아파서 바깥으로 또 잘 못했습니다. 이 동충하초 먹으면서부터 예, 하나하나 좋아지는 게 정말 지금 그래도 한 가지밖에 하나밖에 안 먹습니다. 안 먹어도 그래도 좀 신한다만 합니다. 어떻게 나 밥도 다 먹고 아픈 데 없이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을까. 이 또 지금 광고도 그런 이 저 활동 영지 좋습니다.
4: 예, 활동 좋습니다.
3: 예, 약 이렇게 많이 주지 아까 일지 아무래도 약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4: 지금 예라드 가게 23과가 드리고 예, 남경동인당 옆 방소하고 후미의 큐시브 각각 5과 예, 그리고 예, 미네랄 단백분 2통 고카차 2통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활동이가 이거 오래 못한다 이네요. 좋기 때문에 3시까지 하면 이제 다섯 날 남았습니다.
3: 오, 며칠구나.
4: 예,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4: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다 저 약은 아주 귀하고도 또 효과가 특별한 이런 약재다 하는 것도 아시고 있죠. 예, 우리 고대 이학 서적에서 고대 이학 서적 본초 종신에서는 동충하초는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해서 기침을 먹게 하면서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이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제는 폐기능이 많이 떨어졌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 많이 허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우선 먼저 인체의 폐하고 신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심장하고 예, 간의 기능을 또 같이 높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인체에서 폐가 건강해야만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 폐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선 먼저 호흡량이가 줄어들면서 인체의 산소가 결핍하게 됩니다. 예, 산소가 결핍하게 되면은 전신의 기력이가 확 떨어지면서 몸이 허약하고 이제 환자분처럼 여러 가지 질병에서 많이 취약하면서 몸이가 예, 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심장이가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이런 펌프 작용도 폐의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해서 심장에 전달해 줍니다. 예, 때문에 우리 아 심장이 난 나쁘다 이런 분들도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시면서 폐하고 곰팡이 기능이 높아지면은 심장 질환이 또 쉽게 에,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심장을 든든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인간이 정신활동이 기초는 심장이고 생명현상이 맥락을 조절하는 호흡은 폐가 담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심장도 중요하거니와 심장이 작용을 강화하자면은 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2: 네.
4: 예, 그래서 우리 폐와 심장이 밀접한 관계가 이 황제 내경에서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 생명을 유지하는 첫 번째 보호막이다 이렇게도 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는 첫 번째 기관이가 폐입니다. 폐가 나빠지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폐 건강을 지키려 한다 할 때에는 조기에, 예, 조기에 내 몸에서 발생하는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2: 네.
4: 예, 우리 논현에 보면은 환자분들이 일단 몸이 불편하면은 먼저 당황해 하면서 이거 내 어디로부터 치료해야 되는지 혹은 어디에 문제 생기는지 이거 판단이 잘 안 서죠.
2: 네.
4: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방송을 이용해서 아, 내 몸에 이런 증상이가 내가 아, 폐가 약해서 이렇구나, 혹은 곰팡이 기능이 떨어졌구나, 이거 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폐에서 보면은 조기 증상에는, 예, 계단을 오르는 이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2: 네.
4: 예, 우리 계단을 오르거나, 혹은, 예, 조금, 아, 활동량이 증가된다 할 때에는 피로감을 느낀다면은 폐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약간 올림막이라도 옛날에는 이게 쑥 올라갔는데 지금 이 올림막을 올라가기 바빠서 우선 평지를 나는 걸쏘 하는 분들이 예, 폐가 아,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초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에는 하루에 2만 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이 불규칙하고 숨이 딸린다면은 폐 건강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2: 네.
4: 예, 지금 내지 있는 분들이 하나는 쉽게 숨이 차오, 가슴이 답답하오. 이럴 때에는 폐 건강이 보내는 이런 신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단 기도, 예, 기가 통하는 기도는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관으로서

0: 지속적으로 피로를 느낀다 할 때는 폐 문제입니다. 예, 다 이 기관이가 이 호흡기가 좀 막히는 것 같고 또 목이 쉽게 쉬고 이럴 때에는 예, 딱 기도 문제인 게 아니라 폐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폐 기능이 저하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에서 보면은 예, 우리 인체에서 폐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예, 이런 중요한 장기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폐 기능이 저하되면은 호흡부터 어려워지면서 또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 기능이 저하되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힘이 들어서 헐떡거리면서 활동량이 증가할 때면 더 선명하게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 기능이 저하되면은 기침이 지속이 되거나 심해집니다.
1: 네.
0: 예, 딱 감기나 염증으로 기침이 나는 게 아니라 폐 기능이 저하돼도 기침이 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아침에 기침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피로감하고 가슴 통증이 발생한다 할 때에는 폐 기능이 저하된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폐염증이라든가 감염이 쉽게 발생하면서 가슴 통증도 느껴지고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예, 냄새가 있으면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죠.
1: 네.
0: 그래서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우선 먼저 폐 활량이 좋아지면서 폐 기능이 높아집니다.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면서 심장이 활발하게 같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 기능이 저하되면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피로감하고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폐 기능이 저하되면은 인체 내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체액이 쌓여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부종이 발생하면은 아 나는 이 콤파치 문제 생기는가 이렇게 돼야지만 예, 실제로 폐 기능하고 콤파치 기능 같이 저하되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 기능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좀 심할 때에는 이 손가락 끝이 청색으로 변합니다.
1: 아, 네.
0: 예. 아, 원래 전 손가락 끝이 나는 밝으스름 했는데 어쩌면 붉고 무례하다 할 때에는 폐 기능이 저하된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직접적으로 폐경하고 신장경에 작용하면서 우선 먼저 체내 산소 함량이 높아지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대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황홀한 내일이 기다립니다로 시작해봅니다. 앞날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득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밝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여유로운 노후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면서 박홍렬 작사 김광 작곡의 노년을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1950년대 창작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산간마을에 들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고즈넉한 산간마을의 풍경과 정겨운 정서가 담긴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친구가 있어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 간다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우성 만난새 보내드립니다. 량춘하 김향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이 세상은 더없이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이어서 김동훈 작사, 황양목 작곡의 형제민족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김상훈,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내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은 류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길에 비치면 언제나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는 진리를 노래합니다.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순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세상 모든 말로도 다 표현 못할 그 한 사람, 가슴 깊이 자리한 그대를 향한 애틋한 고백입니다. 리학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준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모님 그립습니다입니다. 문득 부모님 얼굴이 생각날 때면 누구나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죠. 강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리은국 작사 황교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고향과 어머니는 늘 같은 무게로 우리 마음에 자리합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유명한 작사작곡의 언제나 함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마음은 언제나 함께하려는 따뜻한 약속과 다짐을 노래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용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상봉을 그리며입니다. 헤어졌기에 더 간절한 만남,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으며 살아가는 마음을 애틋하게 그렸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결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근뇌보 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일곱 곽 구매하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열다섯 곽 구매하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0 열다섯 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천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열다섯 곽 사는 사람들 열다섯 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0도 드리고 Q10도 열다섯 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천원은 그 자리에서 약가격에서 빼드립니다. 열다섯 곽 싸도 열다섯 곽 가격에서 천원을 빼드리고 열다섯 곽 더 드리거나 건네보신 한마디 해도 서른 곽 나갑니다. Q10이 열다섯 곽 드립니다. 그리고 천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이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 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네보 신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종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징하고 그게 다 위치 부족, 피치 부족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0: 네,
1: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0: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건네보세요.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 되고 나도 요즘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그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면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예,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 그 뭡니까? 우리 오빠.
0: 네.
2: 예, 예, 그리고 매기고서 예,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가 진단 내면 큰 병원 없다는데 몸이 또 보면 약하다 마는데 이게 자꾸 매김 자꾸 매겨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마는데 그런 게 이하고서 한 달을 채에서 이제 잠도 잘 자고 매기나고 경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운을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0: 맞습니다.
2: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겠지 이거 아픈 게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골이 띵한 게 이제 골이 띵한 게 이렇다면 경력이 좋다면 제 나도 이제 언제 이제 한 열두 날 된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네. 경력도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쓴다
0: 네.
2: 네, 그리고 또, 심장 둥그런 게 나왔습니다. 계속 밥맛이 있고, 맥이 납니다. 이번 후에 네. 활동에 용천은 또 감면해주지, 얼마 좋습니까, 선생님?
0: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 합니다, 이번 달 말.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헐채고 뭘까, 예?
0: 네.
2: 예, 예. 싸다고 그랬다. 두 집에
0: 같이 싸댑니다. 그럼 15가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0: 예,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우리 이 건네 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벨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어구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럽니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통 병원에 가까 치매 시터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쓰는데 좀 낯선가 땀이 남다. 그래서 예,
0: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예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 되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만까 예?
0: 15꽉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꽉 드립니다.
3: 그래, 돈도 들려가고 얼마 더니까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로경만한 약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뇨,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예, 좌실이라는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본 중계랍니다.
0: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1: 예, 예, 어제 이 건네버스 안 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이 좀, 이 그런, 그러니까, 물질관 들이대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니까?
2: 예.
1: 예, 소변이 화장실가 뭐, 한까지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좀 어떤 때는 뭉뚱은 졸이기도 하단다.
2: 예.
1: 예, 이, 그냥 항상 이, 이, 뭐, 신사에와는도 어제 그 약물이 이렇게, 뭐, 입술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2: 예.
1: 네, 이 건네버스 안 써봤으면 도착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답니다.
2: 소변이 잘 안 나고 저리기 거정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거정 심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팥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불순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염증 거정 없애는 약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진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징인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이제 오늘이 15가지 배달 받기죠?
2: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1: 예.
2: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놓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로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 절로 자기를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좌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임묘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룡,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좌실이지 않습니까?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행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시간이 좀 다문화다 겁니다.
2: 네.
3: 우리 국민가 이 그만 품마다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내가 뭐, 원칙을 하고 이래서 한 번, 건네버스는 있으면 어떻게 생각 다문화 봅니다.
2: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걔가 몸이 잘 처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이야 15가 좀 배달 받자고 된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1: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바보염은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이 돼서 짱도수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래

0: 도저히 원칙이 들어간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 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이야기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뇌보신화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제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실험 놓고 안전하게 써야 됩니다. 이 감기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뇌졸중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 약은 이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 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예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0: 꼭 고혈압이 딸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 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이 되던 사람들은 140 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용지 간구부에 지금 수예야. 이 당뇨 합병증이 일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용 좋습니다.
0: 예.
2: 예, 선도 예, 그래서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용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무슨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두석이라는 걸 한답니다. 예.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여독증입니다. 예. 쉬지간이 7,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여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죠.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간 고백을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0: 덥고 혀가 바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설이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사와달라 애들미설이 그래서 이 입간구벅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구벅에 있은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이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난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에 간이 좀 나쁘단 말인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잼까 지금.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런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어떤 술을 꿈꾸한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탄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단다 어떤은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드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부가 려계군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피해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

0: 현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종화 행동이 집중 지리를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주 하천 종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년중 물 환경 지리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은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1: 四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0: 주 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종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슬기를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집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액목촌 초민 증리엄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에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 처리 공장 주황 통제과 과장 루우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린, 배수 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 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리국 하장제 사업처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슭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적으로 하천 및 양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주에서는 생태 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 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 보호 기제로 록수 청산을 지켜 전주 생태 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1: 5월 24일 우리조는 조항 제

이생태환경보호독찰저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1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촌시 2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0: 동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결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 커피숍에 들러 연결 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 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결 계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5월 정향산장에서 자연 풍경과 특색 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결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결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1: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3일권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북아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 연길중심버스역 판공실 3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백화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 장애인 연합회,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 문예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예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에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연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에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량환 기풍을 선양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 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합작, 경기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시즌 거시안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에 600만 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안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는 거시안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량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근입니다.
2: 앞으로 더 좋은

0: 성적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날이라 꼭 믿습니다. 연병 축구 화이팅!
1: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커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 북방 축구훈련기지에서 후커트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팀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우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커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커트 대표팀 감독 류월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커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커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연결시 중관천 서쪽편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

0: 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결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4118번, 1321434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3: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4: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5: 저기 입주 가사 도우미를 구하려고 합니다.
0: 아, 숙박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요?
5: 네.
0: 네.
5: 할머니 한 분은 저기 거두면 되거든요.
0: 네.
5: 그 연락번호는 182.
0: 네.
5: 4335.
0: 네.
5: 82 알핀다.
0: 네, 연길입니까?
5: 예, 네, 연길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5: 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중고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연길 해관 남쪽편에 있는 6층 살림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네, 학원에서 사용하던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빈 창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사용하다 남은 대량의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9-9338번 1389439-933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6: 집을 팔거나 시를 주려 합니다.
0: 네.
6: 위치는 대학 화원이고 네. 4층이며 43평점 넘습니다.
0: 네.
6: 집은 깨끗합니다.
0: 네.
6: 연계선화는 139 네. 4339 4745번입니다.
0: 474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6: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북쪽편에는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위치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주재정국 부근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9121번 1560-9121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7: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7: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중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0: 네.
7: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7: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7: 해소심을 받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7: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7: 산이 야산이어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7: 우유 터지어서 냉이 백냉이 가능합니다.
0: 네.
7: 연락번호 138
0: 네.
7: 9433
0: 네.
7: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7: 예, 수고하세요.
0: 네.
8: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네, 연변일중 부근에 있는 1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42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34436479번 153443647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

0: 3898번입니다. 중고 휠체어와 기저귀 깔개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내 연결에 있는 모 가정집에서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구 반동 벌레로 갑니다.
0: 말씀 주십시오.
1: 네, 위치는 전남부근에 있는
0: 네.
1: 재성국 수학교 부근에 텐시쇼 취집입니다.
0: 네.
1: 네, 면적은 62평 좀 안 되고요.
0: 네.
1: 냉수 히팅이 남북집입니다.
0: 네.
1: 네,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연기 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9121번, 9121번.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 하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이고 집안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길시 신흥광장 동쪽현에 있는 3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 좌우 되고요. 그리고 5층 단칸방을 세웁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주방, 위생실에 상하수도가 새는 곳, 그리고 전기 등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냥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임

0: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산나물을 캐는데 일부 독성이 있는 야생식물은 식용 가능한 산나물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잘못 채집해 식용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조질병예방통제중심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산나물을 맹목적으로 채집 식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질병예방통제중심의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독성이 있는 식물과 식용 가능한 산나물은 구별하기 어려우며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분별할 수 없기에 경험에 의해 채집하면 큰 안전 오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확히 구별할 수 없는 산나물을 함부로 채집하면 안 됩니다. 식용 가능한 산나물을 채집할 때에도 도로 옆, 공업 구역,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지역의 산나물은 중금속, 농약, 벌레알, 병원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기 쉬워 식용하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식용 가능한 산나물에는 천연 미량 독소가 있기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상한 부분을 제거하며 물에 데쳐서 완전히 익혀 식용해야 합니다. 산나물을 생식하거나 물에 데치지 않은 채로 무쳐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산나물은 한 번에 많이 식용하지 말고 노인, 아동, 임산부 및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적게 식용해야 합니다. 이외에 산나물을 장기간 보존하면 세균이 번식하고 아질산염 함량이 높아질 수 있기에 채집한 후 바로 식용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불명 산나물을 식용하여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럼증, 혀마비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함부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즉시 식용을 중단하고 구토를 유도한 후 남은 산나물과 구토물 등 견본을 가지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흰머리가 나는 것은 나이 증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요인인 영양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머리카락에 멜라닌 색소가 정상적으로 합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세포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영양이 결핍되거나 모발의 영양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흰머리가 날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하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영양소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중요한 원재료로 모발의 기본 단위인 케라틴은 단백질에 의해 합성됩니다. 장기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갑자기 흰머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릿결이 나빠지고 거칠어지고 노랗게 변하는 것은 모두 단백질 섭취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량 원소입니다. 만약 단백질이 모발의 원재료라면 동, 철 등 미량 원소는 멜라닌의 촉매체입니다. 멜라닌은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으로 도파를 형성한 후 산화하여 형성되므로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은 이 과정의 능률성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 및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는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량 원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이 감소하여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B 부족입니다. 네, 비타민 B족은 인체의 신진대사에 관여하여 머리카락과 손톱의 성장에 도움을 제공하고 멜라닌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종의 원인으로 비타민 B군이 결핍하면 탈모, 흰머리, 머리카락 건조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 아이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운동해야 할까요? 나이에 따라 운동 중점이 다릅니다. 3세부터 6세 사이의 학령전 아이들은 노는 것이 곧 운동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 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해야 합니다. 서로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반응과 조정 능력을 키우고 등반을 통해 통제와 안정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관적인 시범과 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기초 운동 모식을 배우고 좋은 자세를 익히며 평생 운동 토대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령전 아동 운동 지침은 학령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 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추격 게임을 하는 등 코치가 아닌 아이의 놀이 파트너가 돼야 합니다. 6세부터 12세 사이의 소학교 단계는 폭넓게 경험하며 흥취를 찾아야 합니다.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6세부터 8세 사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습니다. 9세부터 12세 사이 아이들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쉬는 시간 3분 내지 5분 동안 활동하며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 또는 구기 운동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능한 한 다양한 운동 종목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학교는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12세부터 18세 중학교 단계는 자율적 관리, 체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

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 수업 사이에 3분 내지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 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 등 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으며 자중 훈련, 탄력 밴드 등 체력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체중 및 비만인 아이들은 운동을 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영, 자전거 등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점차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늘리고 체력이 개선된 후에는 저항력, 탄력 밴드 등 저부하 근력 훈련을 점차 늘리며 도약, 달리기 등 고충격 동작을 피하여 하체 관절을 보호하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0: 화장실도 마련됐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2: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전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명서방은 오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지원액은 124원 하는데요. 한 가게 지금 60가게 70각을 드리는 첫째 이 우대활동 60가게 70각을 드립니다. 우대활동 범위도 지금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대활동입니다. 상품권 1,500원을 원값에서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1,500원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원값에서 두 번째 큰 우대활동 1,000원 하던 기분은 1,500원을 감해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이 우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대활동 뭐 주는가 하면 지금 레이저 손목 치료이기를 줍니다. 레이저 손목 치료이기라는 건 이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 노년에 들어서서 중노년에 들어서 중년부터 닦일 수 있는데요. 혈관 청소를 해주고 혈관이 탄성을 유지해주게 되었는데요. 오전에 뭐 한 번 9시 좌우에서 닦이시고 오후 3시 좌우에 딱 한 번 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머리끝부터 심장으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혈관이 탄성을 유지해주고 혈액을 맑게 한데 엉킨 혈액을 방울방울 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딱 그 현미경으로 놓고 하기 전에 혈액을 딱 유리판에 넣습니다. 한 다음에 15분 20분 한 다음에 딱 유리판에 혈액을 빼서 여기다 손톱은 딱 찔러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게 되면 하기 전에 혈액은 한 대 업혀 다니는데 이걸 끼고 한 20분 내지 30분 딱 끼고 그 꺼내놓은 이 혈액을 현미경에서 보게 되면 한 방울 한 방울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거 직접적으로서 레이저를 우리 점적주사 맞는 것처럼 혈관에 대고 30분 동안 그 딱 그 거기에다 비쳤는데요. 이렇게 해본 결과 너무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이 제품 자체는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이기로서 지금 전달되고 있어서 오늘부터 이 이기를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1,500원 따진 자를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레이저 치료이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아주 간

0: 사람이 손목에다 딱 끼면 되니까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런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는 딱 그 충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이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이 사주 번에 쓰고 있는데 어느 해 다섯.

0: 그래, 다수가 심했는데 지금은 밤이 뭐든 한 번만 일어난다. 예. 요래기 써보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진다. 나는 딴 것보다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수면제를 먹어야 자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사지원 해준 후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서 잠은 영 잘 잡니다.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사지원의 그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0: 그래요. 예, 선생님 군내 민서방 쓰고 있는데 나는 눈이가 어떤 나이서 그런 늙어도 흐리멍텅하면서 사람 못 살게 그러는데 지금 예, 이 눈이가 맑아진 게 알긴다. 영 좋습니다. 그래요. 예, 눈이 늘상 침침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눈을 뜨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이거 석 달 썼습니다. 그렇게 혹한 게 확실히 알기 위해 딴 것보다는 그 자호모가 예, 늘상 둘이 대비하고 이랬댔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고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긴다. 그랬네.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배달받자고 그랬어 놔드립니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식전에 사지원에 식후에 명사방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가 조절받고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곰팥이 좋아지게 되었으니까 너무 우수한 선택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사실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심장이 나빠서요. 가슴이 침침하면서 그저 예,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이 동맥경화 혈지 높았댔습니다.
1: 예.
3: 지금 쓴 후에 지금 내 1년 넘었었습니다. 근데 병원이가 두 번 다 검사했더니 혈지가 동맥경화 욕만 해서 하셨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그리고 예, 이 조치문 소리도 놀랬습니다.
1: 예.
3: 이렇게 놀라지 않고 예, 이 전화 소리도 놀라고 사람 앞에 오는 것 보이 안매도 깜짝깜짝 놀라던 게 지금 놀라는 증상이 하나라도 없습니다.
1: 아,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온 겁니다.
3: 예. 기호 선생님이 또 잠도 잘 잡니다. 예.
1: 그렇죠. 뇌혈관이 좋아지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화를 형성하게 되어있으면서 매개 뇌세포가 흥분과 흥분 억제를 이거 자기절로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파괴되는데 점차적으로 젊었을 때처럼 그게 조절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잠을 잘 자게 되어있습니다.
3: 예, 약이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이 동맥경화 혈지 높은 거는 많이 약써도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약에 섞어봤습니다.
1: 그럼요.
3: 예, 그래 선생님 우리 남편을 이 낚시 사회 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육식과 싸서 같이 쓰자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 특히 여기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혈관 관리에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물어봤어요. 레이저 치료기계를 이 심장이 두자리연 사람 써도 됩니까?
1: 심장에 두자리연 사람은 조금 피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아, 그게 아이됩니까?
1: 예, 예. 예.
3: 예. 근데 그 우리 옆집 할머니 이 약상이 형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치료 기계를 계속 합대다 주사하겠는데.
1: 글쎄요. 예. 어떻게 말하면 너무 심각한 그거는 아니지만 해도 어느 정도 조금 잠자가는 게 쓰면 조금 불편하면 금방 쓰지 말라고 불편한 게 없으면 그대로 놔두셔.
3: 예. 근데 그것까지 예. 아, 피검사하면 피검사를 멀고 탑되다. 용도탑이 맞습니다.
1: 아, 이거 현미경으로 검사해봐. 근데 하기 전하고 하기 후에 그 피를 딱 대비해서 보게 되면 확실하게 현장에서 본 분들은 뭐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3: 피 같이 다 떨어지는 게.
1: 그렇... 한 방울 떠다라 댕깁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사지원 약을 썼는데 주변 약 중에 이마에 좋은 게 없습니다.
1: 예.
4: 야, 이게 첫째 혈압과 허리 잘 되니까 항상 골이 있디 하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아, 밥이 맛있습니다. 난
1: 예.
4: 애기 나빠놓으니까 어떤 약을 쓰면 처음에는 좋다가 또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야, 정말 이게 여러 면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 또의 민서방도 씁니다. 그런데
1: 예.
4: 나는 이렇게 검사할까 병행사에 답니다. 자꾸 눈이 뿌연 게 아이 보이고 눈은 자꾸 비비고 눈곱이 나오고 이래.

0: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명서방 쓴 다음에 내 누꺼비 아이 나오고 부였던 중사에 내 두 달 먹었습니다. 근데 현저히 없어지고에 아 용 좋습니다. 그래서 내 소지를 용 오래 봐도 좋습니다. 걔 우리 친구들이 된다. 야, 니가 뭐 먹어? 너희 그리 좋은가일까? 내 명서방 먹은 게 너희 이리 좋달까? 와, 그 약이 그리 좋은가네. 자기도 그러면 그거 싸먹겠다네. 이랬대다. 예. 모두 나 먹으면 눈이 아이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할도이 좋을 때, 내 오늘이 그 명서방하고 싸지원에 그 두 가지를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겐다.
1: 아,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식전에 싸지원에 식후에 명서방.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가져올 때에 타면 아주 많은 눈병치료 약품이 거기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림상 경험을 총화하는 이런 제품들 가운데서 확실하다는 이런 제품을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서방 제품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고 눈이 좋지 않게 되면 기왕 눈에 혈관이 또 좋아야 되니까 싸지원액과 더불어서 함께 쓰게 되면 눈에 좋고 싸지원액은 삼고에도 좋고 호흡계통 소화계통 건파 다 좋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싸지원액은 한 1년 넘었었습니다. 이 약속이 저는 영 것은 맥이 없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눈도 뿌였지 가슴도 답답하지 머리 자꾸 어린지 난다만 근데 이 약을 먹은 게 면책감이 좋아진 게 밥이 맛있지다
1: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3: 예, 예. 밥이 맛있고 소화에 기가 잘 되셨습니다.
1: 네, 노래는 쌀이 막대라는데 드시지 못하고 예. 체중이 감량될라부터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예.
3: 예, 그래 정수 때 벌써 12시 됐으면 내가 본수 모아겠더니 벌써 11시 되면 자꾸 배고프다만 너 약이 정말 좋긴 좋다. 그래서 11시 준비한 11시 반이 12시 됐으면 아이 먹던 게 11시 반이 즐거 먹습니다.
1: 아, 그럼요.
3: 밥, 예.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벌써 즐거워요. 반시간 앞당겨요. 예. 배고프다.
1: 신호가 오죠. 뭐 예. 그게 정상입니다.
3: 낫고, 예. 눈이 부인 것도 용 좋아진다. 이야기에 맥이 납니다. 개고 예.
1: 그렇죠. 예. 맥이 납니다. 이삼노경이 다스의 습배 효과니까.
3: 예. 이번 우리 활동에 그 레저 치료기고 예. 내 써보니까 도가나요. 우리 언니 내 주자고 내 한 벌써 하자고요.
1: 예. 그렇게 하셔.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레저 예. 치료기는 예. 누구든지 노련히 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예.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도 지금 나는 위가 좋지 않아서 예. 지금 먹으면 자꾸 얼림이고 내리미는 게 얼립니다. 입에서 자꾸 냄새가 저 식품으로 올라오면서 냄새 쎄다만 그런 게 이 싸지원에 보게 한 다음부터는 이 저 뭐지 같더라 한 벌써 한 달 쓰니까 약이 들어갑니다.
1: 예. 그렇죠.
4: 그다음, 예, 그러면서 식품을 벌써 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지 같더라 두 달, 석 달 쓸까 벌써 완전히 아래를 내밀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소화가 저 방광 같은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 합니다.
1: 아, 예, 예.
4: 이렇게 소화. 예. 어제 쓰는 반년 쓸까 어제는 완전히 그저 무슨 아무리 듣지 않던 배가 감각 없다고 합니다. 예. 멀리 끄시던 게 그런 감각 예. 없다고 합니다.
1: 내리낄 수 있더라. 그렇죠.
4: 예, 내리 어제는 제대로 내리민다고 합니다.
1: 예.
4: 그리고 나는 하나 또 보통한 건 나는 백내장인데 이 약을 다른 약을 쓰면서 내려와서 딱 보충되는데 면서방에서 특별히 눈이 뽀얗고 안개 낀 것 중에 흐리멍텅하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사람도 잘 분간 못했다만 그런데 이거 한 달 넘어서 두 달 됐으니까 약간씩 보호한 게 벗어지더라만 그다음에 차츰차츰 썼는데 어제는 1년 넘었었어
1: 예.
4: 굉장히 어제는 완전히 댄서도 마음대로 본다만.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사회적으로 예, 인정합니다.
4: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약이 많아서 이게 좀 꾸준히 쓰자고, 예. 이번에 배달받자.
1: 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에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보통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떨궈 있는 약으로는 임시임신은 편할 수 있지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명서방이 특수한 제품으로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긍정적인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된 잔투이라는 성분, 매미껍질입니다. 눈에 특수한 역할을 하는 이런 소염 및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0: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을 놓고 말하게 되면 주의하게는 단순히 이 치료는 뭐 겉으로 치료가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겉으로인데 상처열, 상처라면 폐열과 심장열이 아주 뜨거운 피가 눈에 들어가게 되며 눈에는 피가 지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항막, 색소변성 모두 어려운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명서방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섬유를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눈에서 또 좋은 혈액이 당귀란 성분이 들어가서 무, 덧을 쓰란 말이 있습니다. 눈은 피를 얻어야만이 제대로 대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눈약엔 좋을 뿐만 아니라 저들 설명하고 있는 사지원액은 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면 천연 그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로갱이 5~6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그리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밀양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3: 살면서 우리는 참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어떤 이별은 아쉬움으로 남죠. 하지만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별이 있었기에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 만남이 있었기에 다음 이별은 좀 더 성숙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잊곤 합니다. 지금 마주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만남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 흘려보내기는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별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후회 없이 그 시간을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등땀, 겨드랑이 땀, 냄새 없애는 방법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은 낮에는 저도 모르게 땀이 줄줄 흐르곤 하죠.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죠. 세균이 땀 속에 단백질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대략 두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땀을 닦거나 말리면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땀을 닦을 때는요, 마른 수건보다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른 수건은 땀의 수분만 흡수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식생활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지선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사를 줄여줘야 하며,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과도한 땀 분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땀을 증가시키는 알코올 및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해주고요. 땀을 유발하는 뜨거운 음식이나 강한 향신료 음식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맵거나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옷을 세탁을 할 때 식초를 넣다 보면은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탁을 할 때 옷을 세탁할 때 옷

그것을 뜨거운 물과 식초에 담근 후에 세탁을 하면 세탁물에서 땀 냄새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요, 섬유 유연제 대신에 세탁물에 식초를 넣어도 땀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또한 알코올을 분무기에 넣고 옷에 분사를 하면은요, 땀 냄새를 보다 또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옷에 스며들었다 증발을 하면서 옷에 붙어 있던 화학 성분을 함께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용류와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몸은 체내에 지방산과 유기물질을 잔뜩 만들어 땀 냄새를 더 지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야식은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노폐물 분비를 자연스레 많이 만들곤 하죠.

일상석에서 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특히 많은 땀과 냄새가 나는 겨드랑이는요, 일관적으로도 제거하기 바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잘 되지 않을 때요. 겨드랑이 시중에 겨드랑이의 냄새를 줄여주는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바르는 제품도 있고 또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나게 되는 원인이 이 박테리아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최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샤워를 하고 또 자기 전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고 나서 충분히 말려줘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날 때, 원인이 바로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나서 충분히 발라주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겨드랑이 땀 냄새 없애는 법은요, 제모를 하는 겁니다. 털이 자라나는 만큼 더 겨드랑이를 보호해 주지만은요, 냄새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씻을 때 천연 비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겨드랑이는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연 비누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작은 방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요즘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자취를 많이 하고 원룸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홀로 자취를 해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해도 대부분 방이 작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거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을 하면은요, 전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죠. 또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와 다른 공간을 분리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책장을 활용해봐도 좋습니다.

네, 또한 색상을 통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작은 방일수록 어두운 인테리어보다 밝고 환한 인테리어가 좋지 않아요? 벽지나 밝은 색상의 가구를 배치하면은요, 상대적으로 공간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흰색으로 셀프 페인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흰색이 아니더라도 색상을 통일하는 인테리어는 작은 방을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능성 가구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 아무래도 또 멀티 기능이 탑재된 가구로 이 공간 활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침대 서랍장에 함께 되어 있는 가구처럼 기능성 가구를 활용하면은요, 작은 방은 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에 배치되는 가구 역시 중요합니다. 키가 큰 가구들은요, 시선을 잘 두지 않은 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으며, 상대적으로 이 낮은 높이의 가구들이라면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하루하루 더위가 더해져 가는 중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이냉국입니다. 내 집에서 가장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여름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식초가 들어가서 입맛을 돋구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이며, 신맛을 느끼고 싶다면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욱더 새콤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콩국수가 있습니다. 콩국수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지만은요, 여름에 먹어야 더 제맛이 나는 음식이죠. 콩국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곤약면을 사용을 해서 먹는다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랍니다. 시중에 콩국수 가루, 네, 콩국 가루, 더 갈아서 타보도 갈아서 좋은 네, 콩국 육수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냉면이죠. 냉면. 아마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면이 유명한 우리 연면이기에 냉면 전문점들이 많아서 더욱더 자주 먹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철 별미 중 하나로 도토리 묵밥도 있습니다. 콩국수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고 또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대부분 도토리 묵은요, 그냥 무침으로만 해 먹거나 간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묵밥으로 해 먹으면 밥과 함께 섞인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팔로군과 신사군에서 활약을 했던 여전사 주결학입니다. 주결학은 1921년 11월 27일 강서성 분영현의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녀는 1940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분영현의 명문중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첫 등교 바로 다음 날에 찾아왔습니다. 첫날 부푼 가슴을 안고 입학을 마쳤으나 이튿날 일본군 전투기들이 분영현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무차별 폭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 비행기는 매일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현 전체를 폭격하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참혹한 공습으로 분영중학교는 형체도 없이 폭파됐고 학교는 강제 해산되어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배움의 길이 막힌 채 허탈하게 집에서 머물던 주결학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사촌 형부이자 비밀 지하 당군인 전복해가 그네 집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학교를 잃고 울분을 삼키던 그네를 지켜보던 형부는 그네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우선 집에서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있으면 조만간 팔로군이 세운 학교로 보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련다. 이 약속은 곧 현실로 됐습니다. 1940년 10월 주계락은 형부의 주선으로 팔로군 제5종대 687단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의 인생을 바꾼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부대를 이동을 하며 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평생 북방에서 살아온 베테랑 팔로군 간부의 본토 의견과 조계락의 지역 방언사의 심한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등록 담당 직원은 그녀의 본명인 주검하를 주결학으로 잘못 알아듣고 기록을 했고 이때부터 그녀는 주결학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군인이 된 그녀는 불과 한 달 뒤인 1940년 11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41년 7월 일본군은 연무항일 근거지를 말살하기 위해 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적들의 공세를 피해 신상훈 군부와 기관들은 분영현 방향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3사단장이었던 황극성은 3사단 출신 교육생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 호송대를 급파했습니다. 52여 명에 달한 교육생들은 총 3개의 분대로 나뉘어 이동을 했는데 주결학은 그중 제1분대 분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철수 작전은 그야말로 첩보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이 떠나기 전 지역 당석이란 분대장인 주결학을 은밀히 불러 엄숙하게 말을 했습니다. 보안이 우선이다. 길에서 마주치는 그 어떤 낯선 사람과도 절대 불필요한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어디에서 오는 길이라고 묻는다면 뒤에서 오는 길이라고만 답하고 어디로 가느라고 묻는다면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만 짧게 답해라. 주결학은 이 지침을 뼈에 새기었고 그네가 이끄는 제1분대는 적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여 요령처럼 조용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기지 덕분에 분대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신사군 군부가 있는 지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로선을 선택했던 다른 교육생들은 안타깝게도 수로 밀집 지역인 일대에서 적들과 좌우하며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길이람을 비장한 판려투강 비극이 바로 이철수 경로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 한길 구국 활동을 전개할 당시 정부에서는 그녀에게 각기 다른 세 벌의 옷을 맞춰 주었습니다. 활동 영역과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위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수수한 학생 복장을, 반일을 하는 농가를 방문할 때는 거친 무명 옷을, 지역 유지나 대제주 가문을 설득하러 갈 때는 화려한 치포를 차려입고 세련된 양반집 교수로 변신한 것입니다.

활동 초기에는 오해도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농촌 삶에서 젊은 처자가 사방을 쏘다니니. 하지만은 그네가 한길

전선에 서 있는 장교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지주들의 태도가 싹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네 손을 거쳐 항일전선에 뛰어든 청년들만 해도 무려 74명에 달했습니다.

그네는 항일의 몸을 던지면서 두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었습니다. 하마터면 관에 들어갈 뻔한 정도로 죽을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일어나 조국을 구하고 먼저 간 항일 전우들의 목까지 의리와 신의를 다했습니다. 그네 삶은 차가운 역사서의 기록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가장 숭고한 존엄과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주결하게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토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토골테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토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토골태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평소에 비해서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백자방 구박의 한 가게 가격이 398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20가게 25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장수 100년 제품 자체로서 널리 알려지는 아주 우수한 논인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전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토골태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가게 20가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우대활동을 벌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골태는 구복 외용 결합하는 차원에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중고 파밍 쫄리가 있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 특허는 충분한 림상 실험을 많이 거치고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중간한 논인에 들어서서 힘든 질병 가운데서도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보증이 좋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토골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번에 가격적으로도 많이 싸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드시고 바르고 해주게 되면 마사지까지 해주게 되면 어중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토골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소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며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제하소,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은 모두 천년 약재로서 조성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들 자체의 종합적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체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약 힘이 여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약 힘이 센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그 특점 자체는 바로

성도화신과학기술집단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되 그것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발달러 빨아들이고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기

0: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머리가 검게 되고 수염과 머리가 빨리 헤는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하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양호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콤파치 양을 돌아섭니다. 콤파치는 아주 양이 그 충족해야 되는 건데요. 이러면 콤파치 양이 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골격, 통, 그리고 소변이 불편하고 추위를 습게 타고 이런 걸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콤파치 양을 돌아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풍한 습을 몰아내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우수한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무릎이 지나 아파서 지금 두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지팽이 짓거리를 잘 걷지 못합니다.
0: 예.
2: 조금 걸었다고 해서 쉬우시고 그랬는데 두 번째를 쓰니까, 예. 아, 지금은 어서는 지팽이 짓자고 멀어져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예.
2: 아, 선생님 두 번째가 이리 효과 좋을까요?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는 믿고 쓰시게 되면 관절통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기 백서방 900 어슴에 넉 달 넘게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아, 이 약이 써보니까 효과 정말 다른 약은 나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것보다 얼마 효과 빠르고 좋습니다. 네.
0: 그렇죠. 백자방 구박에 그 믿고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전 나라적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3: 예. 항상 예, 내 귀에서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나오고 두 눈 따라 전기 소리 나오고 한날에도 몇 번씩 정신 선난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0: 예, 예, 예. 콤파치가 하니까,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고 그랬는지, 그리고 또 뭐 그런가 하게 되게 되면, 아, 매, 어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고, 이제, 이 사각이 그냥 맥이었고, 예, 딱 앉으면 앉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고, 그랬습니다.
0: 원래 그게 기혈 부족이고 원기 부족입니다. 콤파치 양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원래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힘이 솟고 정신이 맑아지고 유쾌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몸이 여러 가지 나타내는 몸이 저하가 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3: 예, 그리고 또 하는 뭔가 하면 손발이 항상 손발이 그냥 차갑습니다.
0: 차갑습니다. 아, 예, 예.
3: 예,
0: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전력선 비대라는 게 또 이게 있어가지고. 아, 전화기, 그냥, 저 이전엔 조금씩이도 뭐 한 세 번씩, 두 번씩 보는 게, 제 이제 나이 먹으면, 예, 여섯 번, 일곱 번씩 본단 말이야, 바로.
0: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3: 예, 마구기까지 못 자지, 함께.
0: 그렇죠, 못 자죠. 다 자는 거죠, 그러면. 여섯, 일곱 번 일어나면.
3: 예, 그러니까 사람이 더 바쁘고, 예, 낮엔 정신 안 나고, 내겪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쓴다면, 예, 아, 귀에서 전기 소리 나는 게 완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있죠, 함께. 잠도 잘 자고 지금 소변도 활짝하게 그래서 한 마을 찌개가도 두 번 보고 보통 한 번씩 봅니다 어서는. 예.
0: 그렇죠.
3: 예. 잠도 잘 어서는 뭐 활짝하게도 한 6시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급분하고 예. 뭐 그리고 손발에 시리던 게 지금 이게 해결됐습니다. 말 온온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신경말 척거지 순환이 잘 정상으로 된다는 걸 말하고 음양 조절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야 이 약을 써보고 이렇게 좋으니까 나 아, 이거 얼마 오래 안 있었는데 벌써 효과가 이렇게 잘 나고 우선 넉 달 걸 쓰거나 완전히 지금의 기본
0: 그렇죠. 사람 바뀌는 걸 느끼죠. 예. 예.
3: 다리가 나가 걸어도 예, 힘이 나고 뭐 완전히 아프거나 뭐 허리 아프거나 이런 적도 완전히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이 오늘 보니까 또 특별 우리 활동이 또 하고 예, 이러니까 내 저래 오늘 숨가 그 변화를 받겠습니다.
0: 예, 보통 15각 쓰면은 그 15각을 주게 되기 때문에 두골때는 15각이 20각 그리고 백자방 구박에 그 20각에 20각을 보통 주면 많이 주는 건데 이번에는 20각에 25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한 2000원에치 더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가는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

0: 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그 나는 백자가 어떤 순교 람다 두 개를 좀 쓰고 나가 나가 그런 모두 다리 매시고서 엄차게 옵니다.
0: 아, 두 개 백날 썼으니까 예, 예 일곱 달 썼어요.
3: 약 먹지 않고 이 약 딱 한 가지만 그야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
0: 예.
3: 다 두 번 세 번씩 먹지 않고 먹까 다리
0: 그렇죠.
3: 약은 이거는 예. 저녁에 자기 전에 딱 한번 먹까 무슨 신심 갖게 되거나 어쨌든 저녁에 여기 반 시간 전에 한 번만 딱 요거는 복용할 때는 잠을 세게 도와주고 잠을 잘 자게 하겠다. 여러 시간
0: 그렇죠. 바로 그렇죠.
3: 아니 먹고 나면 거기서 무슨 한 10분이나 15분인데 뭐 벌써 자버려 와서 못 사겠습니다.
0: 예, 예.
3: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밤이 서면은 한 번 일어납니다.
0: 예.
3: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팥도도 살이 왜 몸이 거기서 다 원래는 거기서 무겁고 거기서 이 깨깨를 다 아프게 되는데 일어나면 정신 약간 이 온몸 맥이 나니까 아픈 데 없다 말입니다.
0: 예.
3: 예. 예 그래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게 백자바의 용 좋습니다. 맥이 나고 밥을 잘 먹게
0: 잠 잘 자게 하고
3: 이 예. 머리 용 먹어봤더니 머리 용 가벼워집니다.
0: 아 약이. 그럼요 맞습니다.
3: 예예 예. 약은 이 맥 다리 맥이 없고 그다음에는 안 늙어마게 다리 맥이 없는 게 늙어지는 게 낫지다.
0: 아 그렇죠. 예예
3: 예. 근데 이 백년 장수약 우리 이야기 속에서 뭐 다리 맥이 오면 나가 운동도 잘하면 운동도 아, 생명 난데 그래 할까나 이런 기분 좀 좋고 예. 이번 의대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25가 얼마 좋습니다.
0: 어 그렇죠. 여기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백사바 헤니징 먹고 있습니다.
0: 예.
4: 네, 허리 지내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바쁘고, 또 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야, 아, 이 무릎이 통증 났을 것 같기 영 힘들었습니다.
0: 네.
4: 그런 게 이게 두벌패는 먹고 바르고 한 게, 야, 지금 효과 지내 영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4: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은 모릅니다. 허리 아픈 줄은 모르고.
0: 예.
4: 야, 정말, 그랬는데, 이전에는, 예, 이런 약이 모르다나 못 쓰고서 숱한 관절약을 먹었는데, 썼는데, 예, 위로 손상해서, 예, 먹고도, 예, 먹다가도 위 아파서 막 버리고 했는데, 이 약은, 예,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0: 아,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써보니까, 예, 이 삐대서만 삐 아픈 약은 이 약이 아무래도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0: 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가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런데 황차 발명 특허를 받은 그만한 효과가 충분하게 이 처방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4: 예, 맞습니다. 그래, 예, 우리 남편이 지금 그 뭔가 백자방 고백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 뭐입니까? 자꾸 어지럼증이 난다지, 소변도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백자방 고백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혈압도 덜 자야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안 나고, 소화 안 되니까 소화 잘 되고, 특히 이게, 예, 전립선 비절해서 소변이 시원히 안 나고 세는데, 이 약 먹은 다음 소변이 형 시원히 형 잘 나가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사람이 머리만 더 이튿날 아침에 머리 말고 정신이 난답니다지.
0: 아, 그럼요. 예, 예.
4: 네, 그래, 우리는 이 두 가지 약도 다 효과 좋으니까, 이번 주 우대 활동을 돌 때 지금 두 가지 약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보통 내관이 나이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이 그 퍼센트도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소개하는 백자방 구박의 두 골타이 제품 자체는, 노년에 여러모로 불편한 걸 풀어줘서 100세 시대로 가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실은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백자방 구박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5: 예, 이 콩팥이나 봤어요. 예. 영양 옆구리 무지 가면 아프고 예, 서변 자주 먹었던 때 서변 안 나간데 지금 양 옆구리 무지가지 않고 예, 서변 영 시원하게 잘 나가고 다시 아이 봅니다.
0: 예.
5: 또 등갈이 있던 게 정살이 돼서 어, 이게 좀 뭡니까? 땀에는 아팠습니다. 근데 땀에도 정살이 됐습니다.
0: 어, 이게 간과 콤파스 도와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예.
5: 예. 이거 또 잠을 잤어요. 예. 그래서 안테마 부처로 먹어야 되는데 잠을 좀 영 잘 잡니다.
0: 그렇죠. 예, 예.
5: 또 소리 나면 기사를 아이들도 있는 게 계속 소리 나지 않고 예, 기용 잘 들린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이 공능 주체에 그만한 게 다 포함됐습니다. 실면증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눈이 아물거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

0: 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1: 그것은 저는 이게 당뇨병이 들어왔습니다.
0: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렇다고 모두 말씀하고 있죠.
1: 예.
0: 아, 혈당 조절이 되고 있죠.
1: 예, 정상입니다.
0: 아,
1: 그렇죠. 몇 달 썼습니다.
0: 예.
1: 또 흰물이 많던 게 잘 나온 게 있어 검은 물이 되어 올라옵니다.
0: 이제 하소라는 게 숫자는 머리라는 수, 오라는 거는 검어진단 말이에요. 머리가 검어지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뾰족뾰족 나오는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이 양을 도와주면서 곰팥이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 모든 체질을 올려주게 되어 있으며 건강과 젊음으로 가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박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심장도 영조하십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그렇죠.
1: 뭉거리고 답답하던 게 그게 또 이렇습니다.
0: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1: 선생님 어느 배나 소판단에서 바꿨었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오장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오장육부. 예.
1: 바꿔서 선생님은 20각배 받은 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0: 백자방 구박액은 이번에 20각을 그 사게 되면 25각을 줍니다. 예.
1: 아, 25각. 예, 예.
0: 예, 한 각에 398원입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평균 가격이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1: 제가 얼마에 높습니다.
0: 아, 그렇죠. 우수한 네. 제품인데, 예.
1: 박사님인데,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이 백자방 구복에 그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당뇨 종합을 인해 혈당, 혈지, 무슨 혈압 조절이 다 아이돼서 예, 어느 리리가 흐릿하고 소화가 아이되고 그냥 이발이 쓰겠고 그랬습니다. 그래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백자방 백년 장수 약이라 그런지 효과도 영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씩 먹고 학강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구박액이 되는 효과가 빠릅니다.
3: 시간 놓고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소변도 그리 잤던 게 아이고 저 한두 번 많이 두 번 봐서 한두 번 보고 하는 게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자고 일어나거나 정신하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거나 그저 새 생명 찾은 것 같아 정신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두골피에는 저는 아이 자석이 다 아파서 그도 정말 진짜 못하고 계속 누워 있고 안다고 뭉개고 이랬는데 두골피에는 먹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그래 소화를 자극하겠는가 한 게 그래도 위를 자극하자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 잘 먹고 예, 근두 부름하고 몸도 헷갖고 얼마
0: 그렇죠.
3: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제도 또 활동하고 들어왔습니다.
0: 아 잘하시네요. 예.
3: 예. 그 늙막에 앉아있으면 근육이 다 쫄아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0: 그렇죠.
3: 그래 활동하면
0: 절대 안 됩니다.
3: 그 주상에도 예, 예. 좋으니까.
0: 그렇죠.
3: 예, 그래 예. 활동 있을 때 배달 받자고 두 가지 다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들 설명

0: 들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복과 외양이 결합됐기 때문에 보통 관절통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많이 괴로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성명자 윈독이나 말이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또 우리 민간에서 하는 말은 걸을 때까지 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지 못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자체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각의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개미를, 흑개미를 위주로 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품으로 조합된 활락이라는 그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그 캡슐이다. 이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서 그 발명 특허를 받은 류의 첫 줄에는 여러 가지 풍습성 관절을 치료하는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엄중한 이런 질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이 정도까지 우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관절통 가운데서 잘 치료되지 않고 마디마다 손가락 마디마다 이렇게 불어나면서 동통을 겸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자가 면역계 통을 남들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오해하고 자기절로 자가 면역계 통을 그 많이 타격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이 나오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무서운 이런 질병에 속하는데 이렇게 제일 무서운 관절통을 앞에다 놓고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관절 치료 제품들이 수중에 나오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아주 발명 특허를 받은 독수한 제품인데 특히 흑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관절통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경락이 잘 수통되지 못하고 막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증으로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명확하게 제기되어 있지만 해도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본초 강목에서 흑개미는 현만 그때는 마리가 제일 힘센 이런 동물이었으니까 그때 그 본초 강목이 나올 때는 개미를 아주 우수한 마리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맥에 개미 다리 6개가 있는데 맥에 한 개 다리마다 몇 천 개의 발등 몇백 개도 아닙니다. 여기에 그 역사 기록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흑개미 그 총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흑개미가 들어가면서 콤파치 양을 돌아주고 간을 돌아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게 흑개미의 역할에 속합니다. 그리고 흑개미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인체가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콤파치를 든든하게 해주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도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흑개미는 콤파치를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칭펑탕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친주란 성분 자체는 직접적으로 관절이 동통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습열을 제거해주면서 굽혔다 폈다 하는 이 관절마디가 우리 보통 관절통은 그 부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습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을 마음대로 폈다 굽혔다 해도 동통을 제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키면서 소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투골테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가 발명 특허의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친구들은 혹시 자신에게 남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고민이었던 적이 있나요? 눈에 띄는 모습,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습관, 혹은 작은 특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을까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싫어하거나 위축됐던 적이 있을까요?
0: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 하나로 늘 마음이 아팠던 꼬마 고양이 얼룩이가 마침내 자신의 특별함을 알게 되고 마을의 행복을 위해 모험을 나서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면서 친구들도 자기 안에 빛나는 특별함을 느껴보고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 고양이의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0: 푸르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에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마다 노을빛이 온 마을을 감싸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웠고 햇살처럼 따뜻한 황토집들이 가지런히 즐기했어요.
1: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조금 특별한 꼬마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얼룩이었어요.
0: 얼룩이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온몸이 눈처럼 깨끗한 새하얀 털로 덮여 있었지만 오른쪽 귀 끝에만 까만 반점이 하나 선명하게 있었어요. 마치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군 것처럼 둥글고 또렷했어요.
1: 얼룩이는 그 까만 반점이 정말 싫었어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은 모두 깨끗하고 순수한 색의 털을 자랑했어요. 검은 고양이는 윤기 나는 까만 털을 자랑했고 노란 고양이는 햇살처럼 밝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흰 고양이들은 얼룩이나 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하얗기만 했어요.
0: 얼룩이는 매일 맑고 투명한 개울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복원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유독 그 까만 반점만 눈에 띄어 마음이 자꾸 찡하고 슬펐어요.
2: 얼룩아, 너의 반점은 너만의 특별한 표식이야.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너만의 멋진 증거란다.
0: 엄마 고양이는 얼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얼룩이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눈에는 작은 슬픔이 가득 고였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3: 전 특별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깨끗하고 점 하나 없는 흰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이 반점이 정말 싫어요.
1: 얼룩이는

0: 그 반점을 숨기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마을에 있는 예쁜 꽃밭에 가서 가장 붉고 싱싱한 장미잎을 따다가 조심조심 귀 끝에 붙여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말았어요.
1: 또 마을 뒤쪽에 있는 흙탕물 웅덩이에 몸을 살살 담가서 털을 어둡게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물에서 나와 몸을 털면 흙은 쉽게 씻겨나가고 까만 반점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 자리에 섰어요.
0: 얼룩이는 매번 기대를 가득 품고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은 모습에 얼룩이는 점점 더 슬퍼지고 자신감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1: 그러던 어느 봄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광장에 모여 활기차게 놀이하던 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들의 맑고 예쁜 합창소리도 까치의 울음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런 새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0: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두 걱정에 잠겼어요. 아침에 새소리 없이 깨어나는 건 너무 허전하고 외로운 일이었고 예전에 활기 넘치던 광장도 이젠 텅 비고 조용해졌어요. 마을에 살던 동물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1: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한 건 마을의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였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새들의 노래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들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 쓸쓸하게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2: 애들이 이제는 너는 노래하지 않는구나. 우리 마을은 이제 영원히 조용해질지도 몰라.
0: 얼룩이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과 소리 없이 잠든 마을의 침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기 반점만 생각하며 마을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얼룩이는 오늘따라 슬픔이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얼룩이는 마침내 단단히 결심했어요.
1: 할머니, 제가 새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마을로 데리고 올게요. 우리 마을을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게요.
0: 주변에 있던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얼룩이를 말렸어요.
1: 안 돼, 얼룩아. 위험해. 새들은 마법의 숲에 반 뒤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 숲은 어둡고 미로처럼 갈림길이 많아. 그곳에 들어갔던 이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너는 아직 어린 고양인데 너무 위험해.
0: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얼룩이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눈에는 밝고 빛나는 용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1: 얼룩이는 엄마가 정성껏 챙겨준 작은 배낭을 메고 해질녘에 마을을 떠났어요. 마법의 숲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높은 벽처럼 빼곡하게 서 있었고 갈림길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에 겁도 났지만 얼룩이는 마을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갔어요.
0: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어요.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한 얼룩이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 깊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얼룩이의 오른쪽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이 따뜻한 온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반점은 점점 더 밝아지며 은은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마치 작은 반딧불처럼 부드럽게 주변을 밝혀 비춰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빛이 닿는 땅 위에는 새들의 작은 발자국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점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이 반점이

0: 새들을 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
1: 얼룩이는 그제야 자신의 반점이 그저 평범한 얼룩이 아니라 특별한 힘을 가진 마법의 표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주는 특별한 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반점을 싫어하고 숨기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가슴속에 뿌듯함과 용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0: 반점이 내는 빛을 따라 얼룩이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며 커다란 버섯 숲을 지나 마침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 우뚝 솟은 커다란 은빛 나무가 홀로 서 있었고 가지마다 수많은 새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 하지만 새들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빛이 사라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은빛 나무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안개가 둥글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들의 노래와 기억을 앗아간 검은 안개였어요.
0: 이 안개는 새들에게서 노래할 힘을 빼앗고 행복했던 기억까지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얼룩이는 안개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무서웠지만 슬퍼하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꼭 새들을 구해서 함께 마을로 돌아갈 거야.
1: 그 순간 얼룩이의 까만 반점이 작은 별처럼 더욱 강하게 빛을 뿜었어요. 그 빛은 어둠을 뚫고 검은 안개를 향해 쏘았어요.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마법의 빛이었어요.
0: 검은 안개는 그 빛을 맞자 바로 사라졌어요. 안개는 순수한 마음의 빛을 무서워했고 그 빛 앞에서는 그저 작고 약한 구름에 불과했어요. 안개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1: 그러자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의 눈에 다시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새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노래 멜로디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새가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다른 새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0: 노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숲 전체가 아름다운 합창으로 가득 찼어요. 그 노래는 슬픔을 녹이고 기쁨을 전하며 얼룩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1: 새들은 얼룩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작은 새들은 어깨에 앉아 털을 핥아주고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며 행복하게 지저귀었어요. 새들은 얼룩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밝게 안내해 주었어요.
0: 해가 떠오를 무렵 얼룩이와 수많은 새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모두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얼룩이가 무사히 새들을 데려왔다는 걸 알고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1: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는 얼룩이를 꼭 안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얼룩이는 자신의 까만 반점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반점은 그만의 특별함이자 용기와 힘이었고 이제는 자랑스런 마법의 표식이 되었어요.
0: 마을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은 얼룩이를 존경하며 그의 특별한 반점을 마법의 반점이라고 불렀어요.

0: 네, 친구들. 오늘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싫어했던 얼룩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마을의 영웅이 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얼룩이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다른 점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들과 다른

0: 같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만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1: 친구들도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멋진 친구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날 하늘은 온통 어두운 회색이었다. 아버는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다. 허생과 조아가 아부를 보자 방금까지 감돌았던 긴장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화되었다. 허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아 역시 긴장이 풀렸다. 아버 곁에는 조양 신촌 이웃인 소진과 소강이 함께 있었다. 소진이 창풍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소강이 길을 인도하고 일행은 공원 근처의 넓은 채소밭 사이를 지나갔다. 창풍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관광객은 드물었다. 경치는 온통 회색과 누렇게 시든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운수어에는 작은 배 몇 척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관광객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일행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호수 옆 철벽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예전에 소서 제일봉이라 불리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시중심의 국제호텔과 소조아변의 굴뚝들이 보이지만 이날은 가까운 곳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주아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상해는 정말 푸석푸석하고 황량하기만 하구나. 호생도 힘껏 여산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안개뿐이었다. 서강은 한 봉지의 식용 식물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아는 억지로 하나를 먹었고 아버와 호생은 껍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잠시 후 소진이 다시 제안했다. 자신의 외삼촌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와 부두에 정박해 있으니 함께 배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다.

정문 정면에는 화동사범대학교 뒷문이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방황하며 둘러보았고 안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연히 한적한 곳에 다다르니 작은 포도밭이 보이고 마른 가지 뒤로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다.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일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 전문대가 있었다. 건물 앞에는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리고 로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일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안은 적막했다. 복도 양쪽 방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 표본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깨졌다. 빛이 비추는 곳은 노랗게 색이 변했고 병 안의 액체는 혼탁했다. 마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체들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에는 유리 조각과 끈적한 액체가 흩어져 있었고 소진은 얼굴을 가리며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쳤다. 주아가 복도를 향해 누구도 없는지 소리치자 메아리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고 소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호생도 등이 오싹하여 주아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내려왔고 아보와 소강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일행은 학교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너 모래석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 들어서자 넓은 소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강가에는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진의 안내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배에 올랐다. 선장은 소진의 외삼촌이었고 모두를 갑판으로 따뜻하게 초대했다. 배는 꽤 컸고 갑판실은 깨끗했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불이 놓여 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식물과 사탕수수를 내놓고 뜨거운 고기소 종자를 대접했다. 허생은 드디어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다. 갑판 밖으로는 소주와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생동감 넘쳤다. 모두 기분 좋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삼촌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석회를 운반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고 부두는 눈 감고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했다. 다시 갑판에 나와 바라보니 양쪽이 호송 선로이자 개활로 철교였다. 영화 상해 전투의 촬영지라고 외삼촌이 설명해 주었다. 아버는 소주화가 구불구불해서 밤말리라 불리게 된 것과 맞은편 소묘한 대학교 이야기를 덧붙였다. 배에 해박한 호생이 재질을 물으니 외삼촌은 내하천 끌배는 철판지이며 내항만 운항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검은 바닥은 야간 항해선, 빨간 바닥은 주간 항해선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동쪽에서 순찰 기봉 보트가 힘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맞은편 송요한 대학교는 매우 고요했고 뒤로는 중산공원이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어 보였다. 주화와 호생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화동에서 가장 큰 오동나무를 보려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주아는 난간에 손을 대며 소주와 변의 노래 가사를 읊었다. 강가에는 오직 우리 둘뿐. 별들은 웃고 바람은 신경 쓰고 부드럽게 내 옷깃을 날려준다. 우리는 걷다가 방향을 잃고 어두운 지방 강가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버는 소환이 모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환의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왕아씨가 서총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건넸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실로 컸다. 왕아씨는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총재는 벌떡 일어나 소환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환은 오늘 목숨 걸고 온 듯 따라가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이 나가자 리리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버는 문을 닫았다. 방 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한참 후 리리가 간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고부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아씨만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떡을 시키자고 했지만 림부인과 륙부인은 시간이 늦었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고부인은 북방인답게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계산을 요청했지만 리리는 웃으며 만류했다. 아버는 왕아씨의 엄숙해진 얼굴을 보고 말을 참았다. 고부인 일행은 급히 일어나 나갔고 리리는 뒤따라 차까지 태워 보냈다. 왕아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들을 보냈다. 방에는 아버와 왕아씨만 남았다. 아버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 왕아씨는 마치 친정을 만난 것처럼 아버를 바라보았고 아버는 임신한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왕아씨는 분노하며 서총재에게 따지겠다고 했고 소환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하냐고 항의했다. 이때 리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의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온 일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날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고 조양 신촌 길목에는 직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소진은 시포실에 고소하며 북쪽 창문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아버에게 알렸다. 아버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아버지가 도착했다. 당시 집에서는 11시 반이 지나 식탁에 반찬이 차례로 놓여 있었고 아버의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작은 이모는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큰 병에는 미리 준비한 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이모는 달려온 소진에게 부탁하며 큰아버지가 오셨으니 반찬이 모자라 달걀 두 알을 빌려오라고 얘기했고 이달 하순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소진이 달걀을 가져오는 사이 아버와 작은 이모는 집 밖으로 나와 큰아버지를 맞이했고 마침 큰아버지가 집 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에는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반팔 셔츠는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이모는 큰아버지가 들고 있는 인조가죽 가방을 받아주고는 부엌에서 얼굴을 닦고 문가 그늘진 곳에 앉아 쉬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다시 반찬 준비로 바빴다. 큰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웃으며 무더위를 토로했고 날씨가 더우니 사람도 자연스럽게 궁색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소진이 손에 달걀 두 알을 들고 돌아왔다. 큰아버지는 예전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괴로운 생활을 했으며 체면만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회상했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 반바지에 영국식 양모 긴 양말을 신어야 했고 중식 짧은 옷을 입을 때는 장옷을 규칙에 따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는 더워 입을 수 없음에도 단정하게 접어 팔꿈치에 메고 다녔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가 왜 그렇게 불편한 옷차림을 유지했는지 물으니 큰아버지는 체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집안이 격식을 중시하는 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상해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향양에 갔을 때 더운 날에도 밍크 코트나 회색 가죽 코트를 팔꿈치에 메고 다니며 부유함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은 이모가 서진에게서 달걀을 받아들고 큰아버지에게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물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몇 정거장 걸어서 왔다고 답했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다음에 식사하러 오실 때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큰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식사했다. 작은 이모는 달걀찜을 식탁에 갖다 놓으며 오늘은 반찬이 적더라도 예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고 위로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 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두 편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실 씨의 수필 인생 드라마를 감상하겠습니다.

인생 드라마 전용실. 우리 부부도 한때는 남들처럼 퇴직 후에 멋진 인생을 설계한 적이 있다. 평생 태어난 고장에서 자라고 태어난 고장에서 취직해 살아온 우리는 그야말로 나사모처럼 한자리에 붙박혀 청춘을 다 바쳐 살아왔다. 하여 퇴직하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깨나란히 여행을 즐기면서 세상 천지를 두루 밟아보는 낭만적 여행을 꿈꿨었다. 정년 퇴직을 앞둔 어느 날 직장의 상사가 나를 찾아와 직장의 사정이나 상황을 보아 내가 좀 더 근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해왔다. 우리는 당의 부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조직의 수요라면 두 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자랐다. 내가 30여 년을 하루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없이 열심히 근무했던 정든 일터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선진 생산자, 주 요건공 기준병, 주 38 붉은 기수 등 분에 넘치는 용예 칭호를 받아 안았고 2003년에는 인민대회당 국가연회에 참가하는 행운도 지녔었다. 그만큼 직장이라는 곳은 나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다. 비록 개인이 낭만이 사그라지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나는 조직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흔쾌히 요구에 응낙했다. 우리의 꿈이야 좀 미루면 될 것을 그게 무슨 큰 대소랴. 진정으로 퇴직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두 가지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단 하루라도 아무 걱정 없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푹 자는 것. 두 번째는 남편과 함께 장가계 유랑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여행 계획 안에는 해외여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맨 먼저 한국에 가보는 것이었다. 나는 여행사를 찾아 장가계 여행 일정을 알아보았고 남편은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했다. 우리는 여행에 필요한 비상약, 선물용 건어물, 등산복, 신발, 가방 등 꼼꼼히 준비했다. 그렇게 여행의 꿈이 무르익어가던 중 목장구름이 들이왔다. 남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버린 것이다.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병원 세 곳을 다녀왔으나 연변병원, 장춘의과대학병원, 천진혈액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모두 똑같았다. 우리는 치료의 모든 것을 걸었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약은 국내산은 물론 한 알에 1,000원씩 하는 인도산 약까지 서슴지 않고 사서 투여했다. 하지만 돈은 이내 바닥이 났다. 돈을 실용 위에 쌓아놓고 사는 집은 없다. 고심한 끝에 나는 집 네 채를 하나 둘씩 팔기 시작했다. 주위의 친척, 지인들은 효과 없는 치료에 왜 집까지 파느냐면서 그 꿈을 알렸다. 그러나 나는 같이 천명의 나이에 이른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집을 다 팔아 길바닥에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구하고 싶었다. 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척추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골수를 빼는 의사들도 진땀을 흘릴 정도였으니 남편의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고통스러운 치료를 포기하고 차라리 남편을 편한 세상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했겠는가. 하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 끝까지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천진혈액병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백혈병 환자들로 가득했다. 병 간호를 하는 동안 나는 극력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애를 썼다. 남편이 고향 쌀밥에 조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의사들의 눈치를 피해가며 손수 밥을 짓고 조기를 구워 먹이기까지 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든 다 해주고 싶었다. 지금에 와 생각해도 병실에서 밥을 짓고 요리한다는 자체가 큰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덜해진다. 2년간의 치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우리가 꿈꾸던 부부 동반 여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나와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 일을 떠나보내야 했다. 지금 남은 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그리움뿐이다. 함께하지 못한 여행,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내 가슴에 영원한 한으로 남아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던 여자였다. 모른다기보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그이가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이가 떠난 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나한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됐다. 오래된 단층집은 탈이 자주 났다. 하루는 하수도관이 막혀 수리공을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당하게 견적을 뽑아 나는 부둣불 손전등을 들고 직접 어둡고 공기가 희박한 데다 주위가 우글대는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하로 내려가서 필요한 마이프 길이를 쟀다. 결국 800원으로 해결을 보아 1200원을 아꼈다. 돈을 아낀 보람보다 예전에 엄두도 못 내던 일을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이 더 컸다. 오래된 집은 손댈 구석이 많았다. 전기톱으로 썩은 빨랫줄 기둥을 잘라내는 일이며 변기를 고치는 일이며 벽지를 도배하는 일도 거뜬히 해내었다. 나는 친구의 조언대로 100원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틀 내에 완성했다. 옳거니 남편이 없으면 내가 남편이 되면 되는 거지. 나는 외출 시 함부로 택시를 타지 않는다. 급할 땐 오토바이, 여유로울 땐 자전거, 짐이 많을 땐 전동차를 이용한다. 10년 전 어머니를 모셔올 때도 전동차로 모든 짐을 나르며 운송비 한 푼 쓰지 않았다. 그건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알뜰하게 해나가는 중이다. 젊은 시절 해왔던 글쓰기를 계속하며 요가를 보내고 있다. 재직 시 신문사와 방송국 통신원으로 전여편의 기사를 써서 10여 개 보도 매체와 신문에 발표했다. 퇴직 후엔 수필과 생활 수기,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잡지와 방송에 실려 상도 받았다. 하여 연변작가협회 회원이 됐고 영화 드라마 애호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각본을 쓰고 조연까지 맡았다. 종일 배우처럼 작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친정에서 한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었다. 다들 딸은 출가 외인이라 말하지만 어머니는 기어코 만년을 이 딸의 집에서 보내겠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2014년에 85세였던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게 됐다. 연로한 어머니는 고혈압, 심장병을 앓았고 중풍으로 들어 누웠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눕혀 욕창을 방지하는 일은 다 내 몫이었다. 친구는 양로원을 고려해보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영양사 말에 따라 매일 달걀 3알과 소고기, 돼지고기, 표고버섯, 당근 등 8가지 재료를 넣어 영양밥을 만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과와 바나나, 우유를 믹서에 갈아 비위관으로 위에 수송했다. 나는 이런 일상을 11년간 반복했다. 이렇게 명심해 어머니를 모셔서인지 11년 동안 어머니는 욕창 한번 생기지 않았다. 금년 3월 어머니는 태풍을 맞아 운신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됐다. 그런데 머리를 깎아드리고 머리를 감겨주면서 비눗물이 들어갈까봐 눈을 꼭 감으시라고 하니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누워 천장만 바라보신다. 가끔 눈을 깜빡일 때면 아직 살아계신다는 안도감이 밀려온다.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다. 어머니를 모신 지 11년.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도 이젠 나이가 많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음으로 하여 여전히 어머니의 무릎 아래 어린 딸처럼 느껴진다. 그저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 나는 10여 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를 챙기느라 외골수로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쉴 때가 된 듯 싶다.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숨도 가빠진다. 이젠 옆도 둘러보고 뒤도 돌아보며 여유를 찾아가려 한다.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연속이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 이루지 못한 꿈들은 마음속에 깊은 유감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빈자리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다. 아픔을 견디며 찾아낸 나만의 힘, 홀로서야 했던 순간들이 쌓아올린 단단한 자존이다. 세월은 나더러 흐르는 강물이 되게 했다. 흘러내리는 눈물도 부딪히는 고통도 모두 내 발 아래 지나가는 물결이 됐다.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 삶은 이름과 어둠의 저울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것임을. 나에게서 어머니의 숨소리, 손자의 웃음, 종이 위에서 피어나는 글씨는 오늘을 살게 하는 작은 기적들이다. 비록 한쪽 팔은 영원히 비어있지만 다른 팔엔 여전히 안겨야 할 세상이 있다. 나는 이제 그리움을 등에 지고 걸어간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옛 사진을 넘기는 듯 아픔을 만지곤 하지만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 부재는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법이니까.

장료상 수상작인 전영실 씨의 소필 인생 드라마는 일생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직해 남편과 즐거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남편에게 닥쳐온 백혈병이란 불치병 때문에 한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남편 병고환에 드렸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던 남편은 끝내 저 세상에 가고 말았고 홀로 남은 작자는 남편의 빈자리까지 책임진 1인 다역으로 생활해 나가게 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여 년 동안 누워서 병치료를 하는 친정 어머니까지 돌보느라 본인의 인생은 돌볼 사이조차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허나 작자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 정신으로 본인에게 닥친 힘든 일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듯 작자의 여생에 아름다운 이야기만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 장려상 수상작인 김성옥 씨의 소필 할머니의 은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할머니의 은혜 김성옥.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어머니의 날이 돌아오니 엄마 생각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72세, 즉 금년 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신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짠해난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그리고 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할머니를 떠올리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와 같이 오직 가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며 사셨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할머니의 성함은 리쌍교로 1910년에 조선 함경북도 김책군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다. 할머니의 함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할머니는 진짜로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당시 할머니 엄마는 아들을 보려고 연속 자식 다섯을 낳게 됐는데 태어나는 족족 딸이어서 더는 낳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여섯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우리 할머니이다. 생활이 째지게 가난하여 할머니 엄마는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매일 밭에 일하러 나갔다. 1910년 여름의 어느 날 할머니 엄마는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좀 쉬려고 그늘진 다리 밑을 찾아가 누웠다. 그런데 그만 양수가 터지며 아기가 밀려 나왔다. 그때 마침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강가에 손 씻으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분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마침 그 아주머니가 산파 경험이 있어 대추를 수습해주며 도와주었기에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귀여운 복달. 그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 엄마는 뭐라고요? 라고 되물으며 두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네, 복달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마치 방망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찔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당장 강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 한참 지난 후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염도 하지 않고 억지로 일어나 강물 쪽으로 천근대는 발을 옮겼다. 안 돼! 급해나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응아, 응아. 아기는 자기의 출생을 세상에 알리려는 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곁에서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자기 웃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다. 자, 받으시오. 할머니 엄마는 주춤했다. 두 손을 덜덜 떨었다. 할머니 엄마가 손을 내밀려는 순간 아기는 웃음을 뚝 그쳤다. 어른 셋은 동시에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이 못난 엄마와 같이 살아보자. 할머니 엄마는 아기를 받아 안고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 엄마는 괴로웠다. 아기의 존재를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으나 아기를 방구석에 눕혀놓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너무 울면 젖을 조금 먹일 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이름 없이 커갔다. 머리에 가마가 두 개여서 그저 쌍가마라 불리웠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잘 컸고 어른들의 말도 잘 들었다. 학교는 고갯너머에 있어 다니지 못하고 언니들을

따라 소에게 풀을 먹이러 들판으로 다니며 커갔다. 할머니가 12살 때쯤 할머니 엄마가 병환으로 들어눕게 됐다. 일찍 처리된 할머니는 엄마의 병시중을 잘 들었다. 그럴수록 할머니 엄마는 막내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할머니 엄마는 어느 날 딸을 불러넣고 여지껏 숨겨온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 난 그 낯선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고맙구나. 내가 이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더욱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고 애썼어. 넌 더 잘 살아야 해. 너도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쌍가마의 다리 밑에서 태어났으니 쌍가마 쌍에 다리 교자를 따서 쌍교라고 하면 어때? 네, 좋아요. 그렇게 되어 우리 할머니는 12살에 쌍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됐다. 3년 후 할머니 엄마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할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런데 15살에 결혼을 하고 보니 기가 막혔다. 시아버지의 호랍이 살림이 변변치 않다고 들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그다지도 한심할 줄은 미처 몰랐다. 부뚜막에는 온통 책가루가 널려 있었고 가마전으로 연기가 새는 걸 방비하려고 새끼 몇 줄에다가 흙을 버무려 빙빙 돌려놓아 1년 가도 가마를 닦을 필요가 없었다. 소래 안에는 달랑 사발과 숟가락 몇 개만 들어있었다. 방구들의 깔에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저기 찢겨져 발에 가시가 박히기 일쑤였다. 할머니는 결혼 후 자식들을 줄줄이 보았는데 병으로 연속 넷이나 잃었다. 할머니는 자식을 모두 열이나 낳았지만 그 중에서 겨우 셋이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머니는 엿을 만들고 두부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때로부터 할머니는 밤낮이 따로 없이 맷돌에 콩을 갈고 엿을 다려 자기 자식과 시동생들을 먹여 살렸다. 1940년 가을 할머니네 일가 식구들은 좀 더 배불리 먹고 잘 살아보려고 흥룡강의 어느 농촌으로 이사를 왔다. 이곳에 이사 온 후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천주임에 당선됐고 천민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천주임직을 잘 수행했다. 1년 후 증조 할아버지는 한 동네에서 사는 자식 둘 딸린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됐다. 그 바람에 할머니 혼자서 시동생 둘과 자기 아들 셋을 끼고 살게 됐다. 할머니는 시동생 둘이 장가를 갈 때까지 엄마 노릇도 하고 형수 노릇도 했다. 1958년 봄 우리 아버지는 목당강 조선족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산꼭에 하나를 사이둔 농촌 마을에 배치받게 됐다. 버스가 통하지 않을 때여서 힘들게 걸어 다녀야 했다. 할머니는 산 너머에 있는 손군들을 먹이겠다고 도마도며 수박이며를 많이 심었다. 아직도 아버지 따라 할머니네 집에 가서 싱싱한 과일과 남새를 먹던 일이며 할머니가 직접 만든 엿을 실컷 먹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한 동네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네 집에 인사하러 가게 되면 모두들 할머니 일솜씨를 두고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증조 할아버지는 70세가 되던 해 겨울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3일이 되던 날에 후처 아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자기네는 더 이상 못 모시겠으니 어서 모셔가라고 매정하게 말했다. 이거 헌심하네. 생원이 5살 때 자네 어머니한테 장가들어 벼농사, 콩농사, 담배농사를 지어 공부시키고 장가를 보내주고 송군까지 돌봐준 분이 누군데요? 말이 후다부지지 웬간한 친아버지보다 더 고생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면 여직 살았구만. 형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만 친혈육이 아닌 것도 있고 주요하게는 대소변을 아무나 받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못하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막내 삼촌을 시켜 증조 할아버지를 소술에 실어 모셔오게 했다. 바로 그날부터 할머니의 세 번째 그래 살아보자가 시작됐다. 증조 할아버지는 심한 중풍에 치매까지 왔고 밥은 드리는 대로 드시고 말씀을 못하셨다. 당신은 지금처럼 일회용 기족이나 비닐이 없었고 구들도 지금처럼 장판이 아니었다. 어느 것 하나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중풍을 맞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욕창으로 고생할까봐 할머니는 겨우 150cm 되나마나한 작은 몸집으로 자주 증조 할아버지를 돌려눕혔다. 한번 움직이고 나면 진땀이 빠질빠질 났다. 낮에 병수발을 드느라 힘들었으니 밤에 잠이라도 푹 자야 할 텐데 증조 할아버지가 밤이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한 해 겨울이 지나자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축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아버님이 적셔낸 기저귀를 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대성 통곡을 했을까. 할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정통편을 하나씩 드셨다. 그래야만 피곤을 물리치고 가까스로 지탱할 수 있었다. 나중에 할머니는 그 약에 인이 박혀 림종을 앞두고 어떤 날에는 다섯 알을 물도 없이 씹어 드셔야 조금 개운해하셨다. 1976년 가을 나는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자마자 할머니 뵈러 갔다. 그날 저녁 나는 그때까지 특이하게 생각했던 할머니 이름에 대해 여쭤보았다. 처음에 할머니는 얘기하기를 꺼려하다가 내가 끈질기게 캐묻자 결국 입을 여셨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자 할머니지만 이야기를 어찌나 생동하고 조리 있게 잘 하시는지 오늘날까지 기억이 생생하다. 할머니는 무엇이든지 배워내면 다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은혜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평생을 애써왔다고 덧붙였다. 은혜를 갚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 증조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마지막까지 효성을 다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여태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양심껏 했기에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다고 하셨다. 증조할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할머니가 9살 때부터 키워준 막내 시동생이 오셨다. 국난의 충신을 알 수 있고 병중의 효자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형수님은 하늘이 알아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이고 우리 집안의 대공신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할머니의 시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두 분이 따로 생활하였고 별명이 번개뿌린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57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성정이 느린 할아버지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할아버지 식사를 직접 준비하실 만큼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다. 한 가문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문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뽑고 싶다. 비록 다리 밑에서 태어나고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평생 시골 헐망한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피와 땀, 노력으로 악착같이 행복을 심어 가꾸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 할머니 자식들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14명 모두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착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란 나 역시 할머니를 따라 배워 72인생 살아오면서 나름 베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날을 맞으며 할머니께 무난 인사와 함께 이제 남은 인생도 할머니 손녀답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제일 이뻐하시던 손녀 송옥이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 고이고이 잠드세요.

장려상 수상작인 김송옥 씨의 수필 할머니 은혜는 불행하게 출생해 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할머니가 가난한 남편을 만나 자기 자식들과 어린 시동생들을 살뜰히 돌보았고 시아버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오신 파란만장한 삶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남은 인생을 베풀면서 살아가려는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 경치 김인덕. 욕심이란 무거운 짐 걸머지고 기어이 인생의 강 건너지 마소. 욕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인생의 강은 넓어지고 물살이 세지는 법.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올 것처럼 홀가운 몸으로 길을 가다가 갈 길도 돌아올 길도 잊은 사람처럼

백성의 마음을 비비다가 내가 풍경이 되면 결코 깊지도 넓지도 않은 인생의 강을 노을처럼 바람처럼 가볍게

선보로 가는 길 권순복. 나무와 꽃들의 춤추는 모습이 길 양편에 줄지어 손뼉을 친다. 노랫가락 입에 문 철새의 날갯짓에서 무지개가 햇살로 피어오르고 하늘 나는 구름의 대안에는 신기루에 입덧 타임머신의 미소가 시공터널 그 언덕에 꿈씨 하나를 묻어둔다.

떨어지다 오경희. 오늘 스카프가 떨어졌다는 말 세 번이나 들었다. 스카프로 벤치에 생각을 메어놓아야 하겠다. 해는 떨어져 어둑스레한데 호숫가 벤치 뒤쪽 마른 풀대에 떨어진 잠 애인의 무릎에 모록이 쌓였다. 몽롱한 키스에 안개꽃마저 포르스름 풀어져 내리는데 네 번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 듣는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호수 속 깊이 다 떨어져라. 텅텅 비어라 잡병 잡생각 잡념 스트레스 불안 걱정 피곤 다 떨어지는 한 해 되어라.

새처럼 나무처럼 리홍규. 어릴 적 산에 가면 사는 날더러 새처럼 살라 했다. 산 너머 산이 있고 그 산 너머 또 더 큰 산이 있다며 사는 날더러 새처럼 살라 했다. 어른이 돼 산에 가니 산은 이제 날더러 나무처럼 살라 한다. 너머 산에 그 산 너머 또 더 큰 산에 가보면 역시 나무의 산이라며 산은 날더러 차라리 나무처럼 살라 한다. 나는 그러나 새처럼 나무처럼 살지 못한다. 새로 살기엔 세상이 너무 좁고 나무로 살기엔 세상 또한 너무 넓어 나는 여직 새처럼 나무처럼 살지 못한다.

좀비 김충희 아기의 숨결 같은 맑고 고르러운 선율이 속삭이며 흐른다.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손끝에 와닿는 부드러움, 내 속삭임에 계절이 옷을 벗는다. 머물지 않아도 잡을 수 없어도 마음에 닿으며 싹이 피어나는 너는 꽃을 부르는 계절을 알리는 천사.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에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길,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가정문화월 및 신자취미운동회가 일전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2: 양로봉사는 민심과 연결되어 있고 천문만호의 행복과 관계됩니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1층 심화됨에 따라 고령, 고동불편 노인의 자택 돌봄 문제는 적지 않은 가정의 걱정거리로 됐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노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로봉사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배우고 관련 증서를 따야 하며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휴대폰으로 주문을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상 매일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고 설날에는 기본상 매일 6건입니다.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봉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6세인 양 할아버지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지체마비가 와서 다리 활동이 제한받아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했고 혼자서 목욕하는 게 더 어려워 줄곧 전문 인원이 방문해 목욕 봉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연변 양로 봉사 보조금 정책에 의탁해 양 할아버지는 편리한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이 집에서 잠금분과 팀원들은 신속하게 목욕 도움 장소를 배치하고 설비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욕 보조사는 전문 도구를 사용해 노인의 리발을 해주고 손톱을 깎아주었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목욕 보조사는 먼저 노인에 대해 혈압, 심박수 등 건강 감축을 해 노인의 신체 상황이 목욕 도움 안전 표준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목욕하는 과정에 물 온도는 전 과정 안정적으로 섭씨 38도에서 40도를 유지했고 목욕 보조사는 전 과정 노인의 신체 상태를 밀접히 주시했습니다. 2시간의 표준화, 전문화된 봉사는 노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 할아버지입니다. 목욕을 아주 잘 시켜줍니다. 반달마다 한 번씩 씻는데 아주 잘 씻겨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잠금복리 종사는 방문 목욕 도움 업종은 바로 우리조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 발전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목전 방문 목욕 도움 등 자택 양로봉사는 이미 연변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범주에 들었는데 매회 268원의 목욕 도움 비용은 양로소비보조금을 사용한 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거동불편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정책 혜택에 힘입어 잠금붕팀도 점차 처음에 2명에서 현재 6명으로 증가했고 목욕도움 외에도 청결도움, 보행도움, 진료도움, 생활간호 등 여러 양로봉사를 새로 추가해 노인들의 다양한 자택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민정국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처 3일군 임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조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등,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매월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을 발급하는데 보조금은 방문, 목욕 도움, 자택 간호 등 양로봉사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양로 창업 프로젝트는 자택 양로 봉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노인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조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만 60세가 된 노인은 스스로 조작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에서 평가기구의 방문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0: 중등 및 그 이상 거동불편 등급으로 평가받은 로인은 민정통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소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이미 첫 보조자금 2022만 원을 쟁취했고 연 14,596명의 소비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 금액은 891만 8,400원이며 이미 133개 공립, 민영 등 각종 양로기구 139개가 보조금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로봉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업종 발전을 규범화해 전문화, 다원화, 보편 혜택화 양로봉사로 여러민족 로인의 행복한 만년을 지킴으로써 로인 경제가 연변에서 활력을 뿜어내게 하게 됩니다.
1: 5월 25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6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연변조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23일에 펼쳐져 전조 150가구 여러 민족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소통 속에서 우량한 가풍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을 증진하면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따뜻한 화폭을 그렸습니다.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연변조 8개 현시 가정대표팀이 손으로 입장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애심 어머니 쉼터에 상패를 발급하고 가정대표가 제안서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 운반하기, 줄넘기 등 여러 유희에 용약 참여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민족 가정은 서로 배합하고 어른과 아이가 손발을 맞추면서 요희를 진행했고 곳곳에서 단결 우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용정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정선입니다. 따뜻한 정이 가득함을 느꼈고 우리 가족 간의 감정도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여러 가정 간의 거리를 좁혔고 민족 단결의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리나입니다. 가정은 가풍 건설의 토대입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줬고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우량한 가풍을 함께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개막전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 경기가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두 지역 축구팬들의 친밀한 소통과 특색있는 문의 공연이 번갈아 선보이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전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주의 축구팬들이 집결하여 내몽골 후코트로 원정 응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후코트 공항입니다. 연변에서 오는 축구팬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지 축구팬들은 멀리서 오는 버스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축구 축제를 통해 두 지역은 인연을 맺고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연변 축구팬 대표단은 후코트에 도착한 후 당지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의 20명 축구팬들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변 축구팬들을 환영하면서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입니다. 우리는 연변 버들을 위해 하마조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0: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내몽골의 특색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전 펼쳐진 친목 행사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특색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선물과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지역의 우정을 1층 돈독했으며 경기를 통해 벗을 사귄다는 체육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입니다. 연변 입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연변 입살로 만든 밥을 맛보렵니다. 연변에서 온 축구팬들을 환영합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몽골에 와서 내몽골 벗들과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첫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내몽골에 전파해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길 바랍니다. 후코토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이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 미식 등 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개막식 현장의 문예 공연은 다채롭고 특색이 넘쳤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조선족 사물놀이 공연은 전통 문예와 현대 체육의 열정이 융합돼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후코트의 기세 더 높은 초원의 가무와 특색 있는 문체 공연은 관중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동북축구연맹전 개막 경기를 위해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룡정시 문화관 부관장 황려입니다. 공연은 치열한 축구 경기에 문화 역량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관광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계 성과 한계 자치구를 넘나드는 축구 축제 짙은 문화적 색채를 더해줬고 축구 팬들이 연변 무형 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문 교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고 관객 속에서는 교류 분위기가 뜨거워 이 축구 성년의 온정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후코토 축구팬 고선생입니다. 연변 벗들 안녕하세요. 조국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내몽골 후코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연변 축구팬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갑급 리그 시절 우리는 연변 축구 팬들과 만났고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리를 놓고 문화는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의 따뜻한 에피소드는 짙은 대중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계속해 축구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를 통해 힘을 모아 동북 지역의 축구 사업과 문화 체육 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6분경 연변팀의 도밍고스가 전방으로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내줬고 황진비가 공을 잡은 후 상대 박스 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때린 슛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17분경 광주팀의 중거리 강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 찰나 서계조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23분경에는 연변팀의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송구 패스를 찔러줬고 황진비가 쇄도해 들어가면서 공을 잡은 후 차분하게 골문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흐름은 여전히 연변팀이 주도했습니다. 28분경 프리킥 기회에 도밍코스가 문전에 올린 공을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31분경 황진비가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5분경 누네스가 상대 강슛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45분경 최태욱이 강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전반전을 치른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48분경 상대팀 강슛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52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앞으로 끌고 갔고 아크 바로 앞에서 도밍코스와 공을 주고받은 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때린 슛이 가볍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0: 점수는 3대 0. 상대팀은 꾸준히 추격에 나섰지만 54분경에 강효시,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61분경에 중거리 슛도 구가호의 손끝에 맞아나갔습니다. 71분경 광주팀이 행운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외곽에서 때린 슛이 연속 두 명의 연변팀 선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장거리 드리블을 거쳐 1대1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가볍게 차넣으며 네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변수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79분경 광주팀이 헤딩슛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더니 불과 3분 뒤 세 번째 골까지 뽑아내면서 골 차이가 불과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84분경에는 광주팀이 바로 골문 앞에서 때린 헤딩슛이 골대우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광주팀은 이악스레 추격했으나 연변팀은 한 골 우세를 지켜내며 원정승을 이뤄냈습니다. 30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장춘 아태팀과 제1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융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이 일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에서 보낸 관광상품들이 전국 560가지 입선 작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기 한 매씩 따냈습니다. 그중 연변 배향커피봉사 유한회사에서 개발한 담례품이 은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화룡시 당리 선전부에서는 일전 고성리 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손잡고 화룡시 고성리 통상구에서 신시대 문명실천기지 현판 제막식 및 홍색 혈맥 전승 한마음으로 터전구축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성 첫 통상구 신시대 문명실천기지가 국문 일선에 자리 잡은 것은 신시대 문명실천과 통상구 개통 홍색 교양 융합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근일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실외 고기구이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에서는 지금까지 실외 고기구이 가게 80여 곳을 검사, 권고하고 규정을 어긴 류동 고기구이 가게 35곳을 정돈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는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는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요즘 보게 되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 기수이고, 또 그런 제품을 사서 뭐 실망한다거나 속은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 추천해 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이 걱정이 없고 또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입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그리고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연광우선의 핵심 사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물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리죠. 이민철 선생님, 네. 최근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연광우선, 양광요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연광우선에 대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쭉 해주실까요?
1: 네, 우선 저희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심장건강에 좀 코엔자임 큐스, 예, 붐의 큐스죠. 예. 많은 우리 짐런 분들이 드시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심장이 끼를 보호해주는 럭심완, 루심완, 그리고 또 우리 무릎이 시리고 예,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탕루왕고수, 예, 런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이성균 이외에도 또 여러가지 비타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즐겨 찾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생차 재료들로는 주로 우리 맥동, 그리고 우리 명하이 구기사, 장백산이 황기, 그리고 서양삼편, 예, 그리고 또 우리 요즘 남성분들이 많이 찾죠. 예, 신정차, 신징차 등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모든 제품은 우리 저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네. 예, 요즘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또 매장에 직접 오셔서 구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 분들도 와가지고 부모님들을 위해 가지고 건강 제품들을 사가고 있습니다.
0: 좋죠. 뭐 그러니까 저희 연광우선 매장 제품들은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
1: 그렇죠,
0: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느껴지는데요. 더 자세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요, 오전 18시부터 11시 30분, 오후에는 1시부터 5시 사이에 매장에 오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 저희 연광우선 매장에 입점하는 제품들은 모두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이라고, 여러분 저희들이 월요일 때마다 저희 방송이 시작되니까 월요일에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이 없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매장의 위치는요,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지수 전매의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광우선은요, 모든 제품을 가도롭게 선정하기에 여기서 추천한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는 제품, 진품이죠. 그리고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제품들을 좀

0: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1: 예,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준비했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소개할 제품은 어르신들의 우리 뼈나 관절에서 온 산양분유. 예, 이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0: 네.
1: 우리 영광우선 유기농 산양분유는 중국 절산양 고장이라고 불리는 섬서성 부평현에서 생산되었고 다 유기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산양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또 매 제품마다에 국가 유기농 인증마크와 영광우선 정품 인증마크가 부착되었습니다. 우리 영광우선 양서 유기농 산양분유는 원유의 품질은 물론 영양도 알차가지고 중으로는 청영양수에 더 잘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정상 가격은 한 곽에 228원인데 지금 우리 공장에서 직접 30원을 보조해가지고 198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곽을 사면 한 곽을 더 드리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198원에 두 곡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예.
0: 네, 네.
1: 예,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많은 분들을 위해 가족 세트도 준비되었습니다. 가족 세트는 또 한 곡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활동 기간에 영광 우선 매장을 찾아서 예, 유기농 산양분유 처음 그 분유를 예,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일원의 웅당 명란액을 살 수 있는 활동은 아직도 뭐 계속 유효한 거죠?
1: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액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 그리고 우리 웅당 명란액을 소개하자면, 예, 어르신들이 또 우리 노안으로 인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고, 또 눈이 건조하고, 그리고 또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거나, 이외에도 또 백내장, 비문증, 예, 그리고 간질환이나 당뇨로 인한 눈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사용법도 예, 다양한데 찜질을 해도 되고 또 눈을 씻어도 되고 그 웅담 명안액을 예, 직접 눈에 들고 넣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고 예, 우리하고 말하는 게 효과가 지금 아주 좋다고 그 후기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제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도 말씀했다시피 눈약이 원래는 128원인데 지금은 이 활동 기간에 단돈 1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단돈 1원이면 살 수 있는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가격이죠. 뭐 128원짜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더 신청해 놓은 명액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얼른 서두릅시오. 서둘러서 사주세요. 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활동에 또 아무나 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 열선 전화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만 주는 특별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요, 우리 이민철 선생님, 어때요? 뭐, 직접 뭐, 얘기도 함께 저희들이 나눠보면서 어떤 상황인가 또 예, 참여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1: 우리 전화로서 우리 프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이 웅담 명안에 외에 또 다른 특가 활동도 있습니까?
1: 예, 있습니다.
0: 어떤 것이죠?
1: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폐기능도 약해지고 또 호흡기도 민감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환절기나 건조한 날씨가 되면 목이 또 건조하고 간질간질하고 예? 또 침을 자주 하게 되고 가래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비파배척입니다. 예?
0: 비파배척. 예. 근데 지금 전화 한 통이 지금 걸렸어요. 저희들이
1: 예, 방송... 우선 전화를 받아볼.
0: 예, 예. 시작을 해서 한 10여 분이 흘렀는데요.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어머니.
2: 네, 오늘도 방송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0: 이 방송은 오늘 어머님이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면 여러 번 듣고?
2: 저는 여러 번 듣고 들었습니다.
0: 그리고 예, 여러 번 들으셨으면 우리 영광우선에 오셔서 뭐 이론이나 아니면 또 비파의 배척 여기에서도 이제 아주 우대과학의 활동을 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아니, 내가 방송에 참여라고 지금 그

0: 응답 명령이 구조가 나가졌는데 우리 이제 그 한덕 동무가 있는데 그 동무가 눈이 나빠가지고 내 그렇다 생각 말까 아 그게 미나서 먼저 듣고 얘기하면 다시 어떻게 되면 안 되겠는가 근데 그 동무는 한덕 동무라니까
1: 한덕이 아유
0: 못 듣나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 그래 내 속은 존재가 나서 미안한데 그게 어떻게 어떻게
1: 어머님이 실제 사정이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어머님이 사정 알고 어머님이 이렇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해도 좋다니까 그 한족 친구분이 좋아서 한번은 그 한족 친구분도 같이 오세요. 어? 오실 때는 저희 영광우산에
0: 또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랬죠.
1: 그래요.
0: 몸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1: 알겠어요. 몸이 불편해도 언제 시간 나면 같이 오시든가 아니면 어머님이 한번 또 직접 오셔서 뭐 그런 예. 얘기를 또 그 한쪽 친구분한테 또 설명을 해드려도 좋고
0: 예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잘하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품도 좋고 뭐 다른 뭐 저희 그 복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던. 폐기능이 좋은, 예, 그렇지 않아요? 약기적
2: 예, 비파 배청.
1: 예, 비파 배청. 오, 어떤 제품인가, 이것이?
2: 예, 이 제품은 또, 품질이 좋은 배와, 그리고, 비파, 억주, 예, 백합, 국화, 예, 라항과, 감초 등, 약식 동원 재료를 넣고, 약한 벌을 오랜 시간 천천히 졸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맛이 부드럽고 순해서, 예,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목이 건조하거나 간지럽거나 자주 목을 가다듬거나 또 기침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예, 한 잔 드시면 건조함과 가름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꾸준히 드시면 목이 건조하지 않고 가렵지 않으며 또 우리 가래가 줄고 몸 전체가 개운해지고 또 호흡이 원활해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저희 생방송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단돈 1원에 놀라운 가격대에서 드리는 웅담 명안의과 그리고 또 비파배청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9원 90전. 뭐 지금 활동에 참가하면 6원 7원대거든요. 6원 90전이에요.
2: 예, 6원 90전. 네,
1: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1: 네, 말씀 주십시오.
3: 가만히
1: 예. 방송 들으면 어떤 소리가 이게 회음이 가거든요.
3: 아, 이게 뭐, 난 어제 주야기 어째서 가는가 뭐. 눈물 나서.
1: 네.
3: 바람 맞어 뭐. 그네 싸가고 그랬는데.
1: 바람 막은 눈물 나는 분들이 꽤 중노년에서 좀 많이 입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제품도 쓰고 있겠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다른 약을 눈 치료하는 것도 쓰고 있죠?
3: 다, 아니, 그게 아니십니다.
1: 꼭 쓰셔야 되지. 내세는 얼만가요, 우리 아버님? 선생님?
3: 80
1: 80이요. 걔는 목소리 들어봐서는 한 7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정하시네요. 아유.
2: 예. 한번 와서, 예, 가게에 와서 한번, 예, 써보세요. 예. 또 다 네. 써본 분들은 또 효과가 좋다 하니까.
3: 네. 네. 지금 물어보는 게 가게 얼마입니까?
2: 지금 한번 우리 가게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3: 없습니다.
2: 아, 그러면 지금 오시면 우리 지금 전화 왔잖아요. 우리 네. 예. 그러면 지금 오면 1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3: 한 과하게?
2: 예, 예. 아, 한 과하게 아니고 한 통입니다. 조그만 한 병.
1: 한 20일 정도 한 달 가까이 뭐 혼자 쓰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너무 그 방울이 뚝뚝뚝뚝 많은 이런 게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은 한 2, 30일 가까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 눈이 침침하고 백내장이라든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쓰고 저도 이제 조금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십니까?
3: 담배를 피웁니다.
1: 담배 피우는데 목청이나 아니면 기관지가 좀 더 나쁜 분들한테 비파배청도 좋을 것 같죠?
2: 그렇죠. 비파배청 우리 지금 네? 가래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담배를 피우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 지금
3: 아, 난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아,
1: 그러면 네. 괜찮고요. 그런 증상이 있다거나 뭐 어떻게 보면 이 목기관지의 폐기능을 완화시켜줄 조국 향상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39원 거의 40원 돈인데 지금은 우대활동 6원 90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매장을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여러 가지 지금

0: 지금 특별 혜택 상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골라보세요.
1: 그 어느 곳입니까?
0: 그러니까 연변병원 예 맞은편에 우리 연변 TV 방송국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예. 그 동쪽으로 한 3, 40m 가면 우리 가게가 있습니다.
2: 네, 네 지스 천매 예. 길시 미디어 예.
1: 이곳에서 가는 거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그 구빈돌이 돌아가는 예, 곳이 예.
0: 거기서 내리면 돼요. 예, 내과병원에서 내리면
2: 맞아요,
0: 돼요.
2: 맞아요, 내과병원. 연성뚝배기 음식점 바로 맞은 편.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연성뚝배기, 예, 맞아요. 연성뚝. 거기 오셔서 잘 모르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268-0999 전화번호 기억하십시오. 268-0999. 예.
1: 그러면서 268-0993개. 0093개.
0: 아니에요. 0999.
1: 예.
2: 알리오빠 링주주죠.
1: 가면서 예. 가면서
0: 알리오빠 0999.
1: 예.
0: 예. 거기다 전화하시면 우리
1: 알리오빠 링주주. 알리오빠.
2: 예, 그렇습니다. 268-0999 이렇게.
1: 아.
2: 0999번 내리게 되고.
0: 예, 오셨어.
2: 0999 해도 돼요.
0: 예. 예, 찾지 못하면 이 전화로 하면 우리 사회군들이 나가서. 예. 예.
1: 아, 근데 눈물이, 예, 지금 나이는 겨울이세요.
2: 맞아요, 겨울이. 찬바람 휘두르면은 눈물이 예. 고여서 떨어지고.
0: 평상시부터 그냥 그랬다. 뭐, 예, 넣어두면 예. 그때 겨울에 가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2: 네.
1: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2: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고요. 예, 시간 나신 대로 찾아뵙고. 예,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38분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아, 예, 예. 저 이 웅담 명한 얘기에 그 이제 들어보니까 야 효과도 좋고 한번 예. 사용해 보나 보입니다.
0: 예,
2: 좋죠.
3: 예, 예. 이 그 선생님 이제 금방 얘기하신 게 그 뭐 이런 내고 그 살 수 있는 활동 뭐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0: 우리 언제는 거의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연결해 계세요?
3: 예, 연결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요즘 예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오세요.
2: 그래.
3: 아, 그래서 뭐. 선생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0: 그 연변병원 동쪽문 맞은편에 우리 연변 TV 방송국을 압니까?
3: 아, 이해합니다.
0: 예, 거기서 구빈돌이 돌아서 예, 한 3, 40m 가면 있어요.
2: 아, 네, 바로 음식점 보통 잘 차려서 그 저 연성뚝배기고 그리고 연변방송
3: 아,
2: 그
3: 예,
2: 골목길로 아, 예. 연변이 예. 일중 서쪽 대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예. 중간에 있어요.
3: 한파 환하게 제 번 생각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3: 재미를 찾아뵙겠습니다.
0: 예예예. 예.
2: 그 매장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어, 나이는 예.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3: 제품. 아, 제가 예, 50.
2: 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3: 예.
2: 알겠습니다. 그래, 뭐,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요. 앞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웅담 명한 얘기죠. 이건 눈의 질환에 또 좋고, 눈물이 뭐 난다든가, 눈이 갈까라고, 눈이 잘 흐릿하고 안
0: 그렇죠.
2: 보이면, 예, 네. 비파배청. 비파배청도 참, 오,
0: 야, 이게 좋은 예,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또 전화가 들어오고 있네요.
2: 예, 예.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밖에서 지금 우리 도우미 분이 지금 분방에 또 전화를 받고 해서 문 열어놓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지금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아, 계속해서 우리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0: 예, 그렇거나 이 비파배층이가 지금 이제 우리 서태문 선생님도 말씀했다시피 원가가 지금 39원 90전인데 우리 지금 영광우선의 활동기간에 특가로 9원 90전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이 남지 않았고 우리 또 시행업 기간도 금방 끝나니까 빨리 와서 구매하셔야겠죠. 예.
2: 여기 전화 또 걸렸습니다. 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4: 예.

0: 이리민철 선생님입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저기 그 산양 나이?
1: 예, 산양분요.
0: 그거 좀 내일 가볼까 합니다, 그거.
1: 저 연결해 계십니까?
0: 예.
1: 예, 오세요.
2: 내리.
0: 전화 걸고 가면 됩니까?
1: 그렇죠. 그, 저희 위치를 알만합니까?
0: 예, 내 위치는 압니다. 번 1원이면 됩니까?
1: 아니, 산양번호는 1원이 아니에요. 우리, 저, 눈약이 1원이에요.
0: 예, 얼마입니까?
1: 산양번호는 지금 우리 활동가가 198원에 두억을 드립니다.
0: 198원에.
1: 예.
2: 보통이 한곽이 거의 뭐 198원, 200원씩 거의 가는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원래는 예, 원가가 228원인데 예, 우리 지금 198원에 두억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저기 눈약은 1원 가져가면 됩니까?
1: 예, 눈약은 1원에 드립니다.
0: 그러면 눈약은 쌀 생각이 있습니다.
1: 예, 그럼 와서 보시고 예, 눈약도 싸시고 예, 그러고 비파 우리 비파 배청도 좋고
0: 눈약을 쌀 생각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1: 예,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예, 저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 저희들 앞에서 산양 분유 뭐 이 제품도 소개를 해드렸고 눈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폐에 기관지 좋다는 피파 배정을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다라니까 뭐 1원이다 39원이다
1: 예,
2: 199원이다 하니까 자관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가 보다는 엄청 특가가 되는 거죠. 가격이.
1: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 그렇죠. 맞아요.
1: 예, 가격이 그렇게 예, 싼 가격은 아닙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파는 것도 예. 그러니까
2: 비싼 비쌌지.
1: 예,
2: 비싸. 도인 핑타에서 핑타가 많지 않아요.
1: 예. 도인에서도 팔고 맞아요, 우리 뭐 터보, 징동에서도 팔고
2: 그렇죠.
1: 하는데,
2: 그 예. 시장가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다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출하여
1: 그렇죠.
2: 또 가장 믿음직할 예. 수 있는 그 토대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1: 예, 맞죠.
2: 뭐 저희들이 가격을 뭐 결정해서 우리 가격을 매겨서 막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 예.
2: 특가 활동에서 공장 가격으로 또 뭐 특가 활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원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는 눈이 좋지 못해서 웅담분좀 쓸까 하는데
2: 웅담분, 웅담.
1: 예, 웅담분도 좋고 예, 웅담명안에도 좋고
3: 예.
1: 예.
2: 저번에 우리 시간에
1: 좋죠.
2: 금단 웅담을 소개를 해드렸죠.
1: 예.
2: 그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요. 거의 잡질이 없는 거죠. 금단 웅담.
1: 그렇죠. 금단이라면 예. 웅담분 중에서도 최고죠. 예?
2: 그렇죠. 한번 매장에 오시게 되면 웅담분에 대해서도 잘 한번 알고 가실 것 같아요. 이 웅담 원액 추출 이것이 상당히 영광우선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기술로 특제 기술로 이제 만들었기
1: 예,
2: 때문에
1: 가격도 지금 아주 예 지금 할인이 큽니다. 예. 한 곽에 298원인데 예 한꺼번에 다섯 곽을 사면 500원을 또 보조해드리고 예
2: 맞아요 보조 제품 많아요 이것
1: 그리고 여기서 또 다섯 곽을 사면 다섯 곽을 또 더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나 뭐 웅담분 한 곽당 한 99원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다 또 뭐 1원짜리 우리 웅담명안액도 예, 같이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
2: 그렇죠,
1: 같습니다.
2: 그렇죠. 연결이 계십니까?
3: 예.
2: 전화번호 268-0999. 268? 네. 매장에.
3: 파는데.
2: 네, 판매지점 네. 매장의 전화번호입니다. 매장.
3: 매장이 얼마입니까?
2: 268-0999번.
3: 제가 네. 어디 저기 어디입니까 연변
1: 병원 동쪽문 맞은편
2: 예? 연변병원 동쪽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예. 있죠
3: 예.
2: 거기서 파는
3: 예.
2: 거니까 매장이 예.
1: 거기서 예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3: 예 안나
1: 예메데스타에 거기서 예. 우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구빈도리 돌면 됩니다 구빈도리 걸어서 한 3-40m
2: 연성 뚝배기 맞은편 그래.
3: 뚝배기 맞을
2: 예, 연습 뚝배기 예. 가보셨어요? 그 음식점? 뇌과병원, 뇌과병원 남쪽에, 뇌과병원 남쪽에 있어요.
3: 뇌과병원 남쪽에.
2: 그렇죠. 예, 남쪽 예. 길 골목. 남쪽 길
1: 예.
2: 골목.
1: 예,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그래서 동쪽 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동쪽 켄이 한 3-40m 되는 곳이 있습니다.
3: 예, 이게 내가 전화번호를 이거 깨는
2: 기억하세요?
1: 예.
3: 0999번에
1: 예, 2680999 예.
2: 구자는 세 개고. 구자 세 개입니다. 네.
1: 예, 오셔서 찾지 못하면 전화 주세요.
3: 예, 그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웅담분, 뭐 금단 웅담분이라는 것도 참 이 가격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 그 질적으로도 참 그 엄세를 거쳐서
1: 그렇죠.
2: 예, 예, 우리 상품이 좋은 거잖아요.
1: 이 사육장 자체가 예. 이미 언제는 예 40년 동안 우리 웅담분 이 분야에 저 전념해왔고 예. 그래서 우리 원료로부터 생산까지 또 우리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더욱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우리 이 일반적인 웅담분들은 예, 그 건조반 시기에 고온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2: 맞아요.
1: 한 220도 되는 고온에서 네.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유효 영양소와의 활성 물질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예, 그 성질로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덩어리가 잘 지고 예, 불순물이 많으면 유효 성분 함량도 예, 적어지게 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256에 1111번, 256에 1112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영광우산에서 추천하는 저희들이 제품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 현재 시각이 저녁 7시 47분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죠.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4: 예, 제품 많이 소개를 하는데 거기 가보려고 그랬는데.
1: 예.
4: 예, 이제 그 상세한 거 들어서 내일 가면 되니까.
1: 예,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네,
4: 예.
2: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이 웅담분, 뭐 예. 웅담분은 기술도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1: 그렇죠. 그래 계속해서 우리 지금 우리 영광우선 웅담분을 소개할까 하는데
2: 네.
1: 우리 웅담분은 예, 웅담 원액을 추출할 때 또 곰이 아프지 말라고 예, 무통 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네.
1: 오통 인류 지수. 예. 예, 그래서 그 전 과정이 과학적이고 또 합법적입니다. 예.
2: 그래요, 그래요.
1: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저 고온 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하 40도 되는 예, 초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하지고 예, 신선하게 가공하여 또 웅담 원액이 천연 성분과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또 웅담 본연의 건강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예, 유효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2: 그래요.
1: 그래 우리 또 원료가 또 좋아야 그 제품이 좋듯 고음이 좋아야 그 담습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무통 배 기술은 예, 흑곰이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담즙이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희 금당 웅당 원옥 원액 동결 건조 분말 속에는 우루소대 옥시콜산이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우리 인체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예, 담석을 용해하고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근데 이 성분이 예, 지금 우리 업계에서도 예, 높은 수준이고 질도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격을 지금 얼마인가 그 많이 관심하고 있는데 금방 말했다시피 웅담분 원가는 한 곽에 298원인데 한꺼번에 다섯 곽을 사게 되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섯 곽을 사면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웅담분 한 곽당 99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웅담 99원에 판다는 것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겠죠. 예.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우리 영광우선은 정말 100% 웅담 원액 동결 건조 진품과 품질을 보증하며 가짜일 경우 10배를 배상해 드린다고 약속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2: 시중에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좋고 나쁜 제품이 뒤섞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속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저희 연광우선에서는 연광요시엔 연변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렇죠. 연광우선 엄선해서 추천한 제품이다 해서 자신감 있게 뭐 호언장담 하게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 예, 그렇죠.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연변텔레비전 텔레비전 방송국은 우리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저희도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성범위 많은 어르신께서 우리를 믿고서 집에 있는 뭐 영양제나 건강 그 기능식품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서 이

0: 성분이 어떤가 확인해달라. 이게 가짠가 아닌 진짠가 이걸 감별해달라.
1: 이런 자기가 사고도 긴담인가 그렇죠.
0: 이런 걸 우리 또 지금 예?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1: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네.
1: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네. 주십시오.
0: 예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저희 방송 듣고 있다나니까 회음이 생겨 한 4, 5초 후에는 네. 라디오 끄어 주실까요? 듣고 있는 방송. 네 그래요. 저희 네, 방송 듣고 예 말씀 주십시오.
0: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네. 네.
2: 아, 나 물어보겠어요.
0: 예. 네.
2: 나는 이게 눈 수술한 지도 한 30년 되는데
0: 예, 예.
2: 그거 그래서 해결되겠는가 내 물어보죠.
0: 야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100% 해결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단돈 예. 1원이니까 한번 와서 예. 그 써보시고 그리고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에 뭐 예예예 예. 말씀하세요.
2: 용조에 있단 말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2: 그리고 이 나는 어떤 실내에 가깝지요.
1: 아유.
0: 아이고 그 정도예요?
1: 그러면 뭐 수술을 권장을 받는다든가 뭐 백내장이라든가.
2: 어떤 농내장 수술한 지 어떤 한 30년 돼요.
1: 아.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셔서 수술은 수술이고 저희들은 약 이 보조적 작용으로서 이 눈이 실명에 가까우면은 뭐 그 시기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
2: 그렇지. 이거는 80이 넘었으니까 되겠는가
1: 네. 농내장 수술 가능해요. 요리 연변에 지금 옛날 기술도 그렇지만 지금
2: 연변에서 내가 농내장 수술을
1: 지금 잘하고 있어. 의실이 좋아져서 더 잘해요.
2: 그러니까 네. 96년도에 했어요.
1: 지금 엄청 잘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보셔서 어느 정도 가격도 꽤 비싸지 않거든. 백내장, 농내장 뭐 이거 네. 하는 거. 한 수천 원인가.
2: 나도 바로 보겠는가 하는 물어보는
0: 게. 예, 그건 실명에 가까울 정도면.
1: 수술해야
0: 돼.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약도 뭐, 예, 쓰시고 뭐, 이렇게. 1원이니까 와서 예, 부담 없이 쓰시고.
1: 저희 약제를 예. 보게 되면 뭐 눈이 시리거나 뭐 아픈다든가 가렵다든가 아, 희미하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지요. 예, 깔깔하고.
2: 예. 네.
1: 뭐 이 제품 이 제품에도 예,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양제 제품이 있으니까 단지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몸 건강에 좋은 제품은 우리 선생님 80세가 되신다니까 다른 제품도 저희들 추천 오시면은 다른 어떤 그
0: 예, 제품들도
1: 많아요. 거기서 예. 소개를 맞는 것이 있나
0: 가격도 지금 아주 싸게 지금 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한번 와 보세요.
1: 그 병원을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 병원도 꼭 가시고. 예, 꼭 가시고.
2: 몸에 문제가 있지요.
1: 네. 80세니, 80세라도 우리 선생님 목소리 들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아유, 기운이 있으시네요. 예, 기운이 좀 있고, 그러실 수 있을 때.
2: 80 넘었어요.
1: 글쎄요, 그런 데서 씩씩해 보이시네요.
0: 목소리를 들으면 아주 씩씩한 목소리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건강하고 걸을 수가 있을 때, 기운이 찰 때, 아직도 좀 더 눈 안질이 괜찮을 때 일찍 수술을 받는다. 요즘에 의술이 좋아가지고 시술이 아주 가능해요. 눈 이거는. 30년
2: 전. 갔는데 그런 게 신경이 다 떠나드는 건 수술이 효과 못 본다.
1: 아, 연병으로 아. 연병 가셨어요? 금방?
2: 네, 시술을 하여 신기
0: 농계자이가
2: 신기
0: 떠나들었대.
2: 그래 놓고 이게 수술에도 작용 못한다는 게지.
0: 아
2: 그래서
0: 그
2: 못하는 게지.
0: 그러면 뭐 그냥 한번 써보세요. 예,
1: 써보시고
0: 예.
1: 예.
2: 아 그때 돈은 많지니까.
0: 예예. 예,
1: 돈은 몇 돈이고.
2: 어머
0: 뭐, 예예예. 예.
2: 다른 약도 다른 약도
1: 다 사죠. 뭐 예, 예. 보건 영양 제품이 여러 가지가 기력에 예. 돕는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예, 그거 쓰시고 예. 건강하시고
0: 예예예예예 꼭 한번 오세요. 예예예.
1: 저희들이 제품을 소개를 합니다만은 이 제품 자체가 다른 저희들이 제품으로 그 매체에서 소개한 제품은 가격 대비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산양유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장년이 되면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장 기능도 약해지고
1: 산양유도 가격 꽤 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0: 그렇죠.
1: 올해 10년 전쓸 때는 예. 엄청 비쌌어요. 그렇죠. 수천 원 써야 된다.
0: 지금 활동 기간에 정말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예, 꼭 어째서 한번 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1: 그래요.

0: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는 뭐 눈 뭐 명만
1: 예, 웅담 명안에
0: 구구하고 뭐 예, 피기는 좋은
1: 비파배청
0: 예, 요 작품에도 뭐 예, 예. 이제 산양류가 있고 웅담을 뭐 이곳에는 예. 저희들이 영광우선에서 추천해드리는 제품. 거기도 또 많은 제품 수십 가지가 있어요.
1: 예, 네. 많죠. 그런데 지금 네, 예, 활동을 일단 우리 연맥까지는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예, 일단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가격이
0: 기타에 뭐 40, 50가지 예. 있는 그 저 몇 가지 제품 우리가 능히 접수하는 가격이잖아요. 이거.
1: 그렇죠. 지금 예, 온라인 예,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예,
0: 이 웅담분에 대해서 좀 가격대가 어떤지 뭐 천 원이면 얼마다 뭐 그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뭐
1: 예, 웅담분 금방 예, 가격을 설명했지만 예, 우리 한곽에 298원입니다. 예, 원래는. 근데 우리 지금 다섯 곽을 한꺼번에 사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줍니다.
0: 그게 상당히 좋아요.
1: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섯 곽을 사면 또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0: 다섯 곽 더
1: 예.
0: 드리게 되고.
1: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웅담분 한 곽당 99원 밖에 안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여보세요?
0: 네, 네
2: 안녕하십시오. 예, 제가 맞습니까?
0: 네, 예. 맞습니다.
2: 다음은 예, 합시다. 저 예. 뭡니까? 거기 피파 무슨 이제 그
1: 피파 배청 예.
2: 예. 예 예. 그게 기관지 염에도 좋습니까?
1: 예, 어쨌든 예, 기관에도 좋고 우리 기침에도 좋고 예. 그리고 우리 가래가 자주 납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증상입니까?
2: 아, 저 우리 집에 뿌이 이렇게 뭐니까?
1: 예.
2: 기침은 건강이 그래도 기침하고 뭐
0: 감기도 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그렇죠.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예 가격도 싸잖아요 원래 39원 90전인데 지금은 우대 활동하면서 보조도 주는 거 계속하죠 그래서 6원 90전인가 지금
1: 예, 예. 보조까지 예. 우리 저 예 전화 보조까지 해서 6원 90전에 살 수 있으니까 예 한번 뭐 시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이건 약이죠
2: 약입니까
0: 아 이
1: 예, 보건 제품입니다. 예, 보건 건강 제품. 기능 예, 증진 보건 제품입니다.
0: 예, 이 눈약은 약이에요. 웅담 명명 예.
2: 이제 피파
1: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모두 건강 기능 증진 보건 제품입니다. 예.
2: 아.
0: 눈약도 예. 한번 사서 쓰실 게 와서 보시고 매장을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건강 기능에 보조적 작용을 하시는 그래도 뭐 산양분도 좋고 뭐 웅담분도 웅담분 다 하시는 약효지 않습니까?
2: 가서 우유를 사왔습니다.
0: 아 그때 샀어요?
1: 아 산양유를 샀어요?
2: 예예.
1: 예예.
2: 통사니까 두통수 때다.
0: 그게 아주 상당히 좋은 거예요.
2: 이번에 예. 처음 개업해서 얼마
1: 예예.
2: 그래서 그래도 반가하고.
0: 예. 잘하셨네요.
2: 네네.
0: 아 알겠습니다.
2: 잘하겠습니다.
1: 예예예. 고맙습니다. 뭐 싸니까 뭐 예 가져서 한번 네. 드셔보시고 예.
0: 보통 예. 나이가 들게 되면 기능도 여러 가지로 못해서 예. 쇠퇴가 되는데 기력도 보정하고 눈도 예. 건강하고 뭐 내장 뭐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 제품 살짝 뭐 가격도 크게 안 나가니까 한번 좀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 네, 눈약도 한 통 가져왔습니다.
0: 네, 다음에
2: 예.
0: 또 오셔도 예. 괜찮고요. 또 예. 선물로 드리도록
2: 그
0: 하죠.
2: 우유사니까 한 통
1: 쏩니다. 예예예.
0: 시간도 다 돼서 어머님 여기서 방송 끊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0: 네. 그래 저희 영광우선 방송 청취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열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를 모시고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창작민요를 가르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현장에서 또 반주를 맡고 계시는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 또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꽃물결 사람물결 이 노래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죠?
4: 너무 재밌어요.
1: 재밌죠. 네. 대옥 선생님 작사하시고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꽃물결 사람물결 역시 염수원 선생님의 노래로 또 알려진 노래인데요. 저 오늘도 이어서 2절 배워보도록 하는가요?
2: 네. 네. 저 선율 기억하죠? 네. 한번 가보고 1절 먼저 불러보고 2절
1: 네. 네. 네. 네.
2: 네. 저번에 무슨 전화였던 C로 F?
3: 쓴 F.
2: 아하, 가봅시다. 아, 네, 저, 알아가시죠. 꽃물결에 무지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알아가시다. 가봅시다, 그럼.

이선 하면 어때요? 지금 안쪽으로는 어어대나 써고 지금 쯤에 네. 잡으셨고 지금 목소리가 깔았을 때인데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조금나마 지금 정서를 다시 올립시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제 어디 틀렸다? 어디? 네.

할만한가. 그런데 이제 건물결에 무호치여 장단은 다 채우지 마시오. 거기 이제니까 반장단은 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있습니다. 건물결에 무호치여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 말고 장단 채우지 말고 건물결에 무호치여 모양하는 이렇게 그 반박자를 도도라면다 채우지 말라는다. 그 부점 있지 않을까? 예?

0: 아, 나한테 나옵니다. 원방대들의. 예, 이들 가봅시다. 되겠습니다. 이들 배우면서 이제 똑같은 박자니까. 자, 따라하세요. 사람 물결에 이르러.
1: 사람 물결에.

0: 꼭 올라가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1: 네.
0: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려오셔야 되는데
2: 밑에 줄일까 해야
3: 돼. 향기가 넘쳐나고 이렇게 하다고 예 그럼 얘가 말하고 그게 멋있대.

0: 예. 아마 첫 줄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첫 줄만, 두 줄만 다시 해봅시다.
1: 사실 첫 줄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없는데. 자꾸 박자를 널 더 늘리세요.
0: 장단 들어.
1: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 끝인데.
0: 사람 끝인데. 물결에 사람 물결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을까. 어떤 때는 이게 가사가 두 개 들어가는 게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면 네.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우리 강약 역사 또 한번 보세요. 둥

0: 강약을 줘야 노래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물결에 묻지어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그 뭐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아쿠아?
1: 아니 없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따이웨이쇼 더 정신이 되는 건 다 이제 알아야 하고 저희들 사람 물결을 무슨 네. 물결이 뭐 사람이 노래는 그렇습니다. 성악이라는 거는 성음이 중요하지만은 예? 그게 다 가사에 대한 내용하고 정을 담지 않으면 그냥 뭐 흥얼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얼 흥얼 흥얼 노래를 와서 부르면 좀 정이 넘치기 건물

0: 네, 이게 뭐 이렇게 화할 모습을 그냥 탁탁 치고 나갔어요. 자, 이번에 딱 보이셔. 뭐 기쁘지 않아도 웃으셔, 이게 엄마군. 자, 웃으셔, 그렇게. 뭐 말아야 하면 계속 이쳐 있는. 그래서 저도 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노래, 우리 강단에도 그 후배 너무 들어와서 고마운 노래, 악보를 준다면 연습한다. 예를 들면, 영 익숙한 노래 너무 생각나면, 장백산 진달래, 세 명이 한다면, 그 동무들은, 어린 동무들길래, 만약에 딱 된다, 소리는 아무 문제도 없단 말인데, 화야마, 화야나, 3인칭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위에서 너네 부를 줄 모른다니까, 화야마, 화야나, 마산가. 그 산에 꽃을 봄에 꽃이 피는 거 형상하며 불러야 되는데, 화야마, 화야나, 마. 성이 이래도 명언지. 소리는 영 좋지. 근데 부를 줄 모른단다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할까? 예, 예, 그럼 그 가사의 형용, 가사가 왜 형용성을 막, 우리는 거기다 형용성을 가봐야가지고 불러야만이 재밌단 말인데. 예. 말은 길게 했습니다. 꼬물결에
1: 그렇죠. 그 자세하게 그 영수원 선생님 부른 노래를 지난번에 제가 발견했는데 그 가사 말에도 정말 감정을 많이 담아요.
0: 감정을
1: 그냥 그게 우리 보기에는 그냥 아 빨갛다 했는데 빨갛다 하얗다 뭐 이런 특징적으로 예.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아 그 꽃 색깔이 색상이 아 너무 빨간 새빨간 꽃이 눈에 보이도록 형상성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가사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사랑을
0: 예.
1: 붓고 예, 노래 부르시기 때문에 아, 염수 선생님께서 부른 노래들은 노래 곡마다 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널리 알려지잖아요.
0: 저는 긍정을 해서 감사합니다.
1: 아, 진심이에요. 원래는 선생님은 예, 선생님이 뭐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0: 예,
1: 아니 정말 그래요. 이 가사말 하나하나에도 정말 자세히 음미해 보면은 감정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가사도 중요하지만 손들은 이미 적혀져 있는데
1: 예.
0: 우리 가수가 자창작이란 말인데 자창작이라면 가사도 중요하지만 절주도 중요하고 우리 장단 어떻게 탔는가 여기도 영 중요하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아, 어느 분이 우리 핑거에 예를 들어 뭐 시합을 안 제가 핑거에 썼다면 잘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인가 똑같이 소리 좋고 똑같이 선율 부르는데 거기서 절주 감정 처리 이분이 더 잘 부른다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
1: 네.
0: 자 가봅시다. 조금 정을 담으세요. 꽃물결 사람물결 자 저주 주세요.

0: 예, 선율이 익숙된다면 거기서 무엇은 가수의 자창작이라고 하는데 선율은 제대로 배운 다음에 1절부터 2절까지 가봐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1: 네. 되죠. 충분히 되죠.
0: 좀 얕은가? 안 낫지?
2: 조금 얕습니다.
0: 반음도 높여주시오. 질러 한번 해줘요. 자, 자. 이 전주는 어째 전주는 거기서 정찰 잡아라 하면 돼. 자, 보물결에 무지요. 보시오.

잘 불렀습니다. 여기 아하 이게 반복이 있습니다. 악보에는 그거 반복 아하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자리 가서 그다음에 라라라라라라 어디 그다음 이 뒷두 쳐주죠. 예.

0: 박자를 사실 그냥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박자 자꾸 쉬고 싶어.
1: 여기 그러니까는 약간 엇박자처럼 생각한다고 해. 라라라라라 반박자 비오라면 라라.
0: 호흡해야죠.
1: 반박자 비오라면 돼. 반박자 쉬자니까. 다시 한번 시작.

0: 네. 잘못됩니다. 그래서 알만하죠? 그럼.
1: 네.
0: 1, 2절을 우리 재밌게 잘 불러봅시다. 시간은.

0: 기계가 없었어.
1: 괜찮아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2: 넉넉하다.
1: 넉넉해요.
2: 자, 한번 우리 네. 제대로 해봅시다.
1: 네.
2: 쿵! 스퀴. 자. 머리에서 빼고 빠져.

0: 제 뽑은 애들에서 또 박자가 쳐지죠. 네.
1: 자꾸 여기를 잘 못하다. 라라라. 잘해? 라라 다시 해보시.
0: 라라라.
1: 라라라. 얘가 바로 지상라고. 예, 고향 여기서부터 하겠죠. 얘가 바로 지. 예, 어떤. 고무주지. 아니, 얘가 바로 여기서부터 하겠죠. 시작!

0: 쉽세고. 연결이야. 자, 네, 이렇게 부릅니다. 연출할 시간이 없지?
1: 시간 있어요.
0: 예?
1: 네? 있습니다.
0: 앞줄, 뒷줄로 나눠봅시다.
1: 시간 돼요. 1절, 2절 나눠서.
0: 네,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돼. 다른 뭐, 가짜 동작 쓰지 마세요. 오, 이런 거 타지 말고. 네. 우리 성대 소리를 내면 성대 소리로 얘기를 해야, 말해야만이, 글을 읽어야만이 정신없습니다. 쿵, 쿵디고요. 예. 건물결에 뭐, 따이고 쇼. 예, 쇼지 들고. 자, 아, 앞줄이 1절을 하고, 뒷줄이 2절 하세요. 가사를 범해하셔. 지금 어떤 분들 가사 얼버무리 뭐, 예. 자, 1절, 자, 갑시다. 예. 앞줄 세운. 웃음이 합시다. 예. 가사는 여기다.

0: 시간 좋다 예측할 시간. 돼지에
1: 마지막에 다 오시니까 그냥 또 라라라라라
2: 여기를 재밌게 하지
1: 하다가 박자를 또 놓쳐서 또 쉬고 박자 또 쉬고
0: 내 고향 연면이라 저는 이렇게 원래 노래 부를 때 라라라 이런 거라면 여기 들어간 거 저도 쑥스러웠어요 이거 남자가 라라라 그냥 내 고향 연변이라오 내 고향 연 이렇게 하면

0: 저 캔디 작곡가가 이렇게 쓸까라.
1: 네.
0: 아, 이거는 제가 또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랄랄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난리죠. 그 우리 물산제비들 랄랄라 지금 자기 내정과 관계없이 어린 처녀 동무들이 소리를 내죠. 랄랄랄랄라 바람에 치마 퍼고 나면 랄.

0: 네. 잘했습니다. 예.
1: 느긋하니까 또 박자를 조금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0: 다음 시간에는
1: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0: 다음 예. 시간에 이거 끝냅시다.
1: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0: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은 아쉽지 않죠? 부를 만큼 다 부르셨잖아요. 예. 네. 자, 영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연병가무단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가무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꽃물결 사람물결 노래를 배운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날 하늘은 온통 어두운 회색이었다. 아버는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다. 허생과 조아가 아부를 보자 방금까지 감돌았던 긴장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화되었다. 허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아 역시 긴장이 풀렸다. 아버 곁에는 조양 신촌 이웃인 소진과 소강이 함께 있었다. 소진이 창풍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소강이 길을 인도하고 일행은 공원 근처의 넓은 채소밭 사이를 지나갔다. 창풍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관광객은 드물었다. 경치는 온통 회색과 누렇게 시든 책으로 물들어 있었고 운수어에는 작은 배 몇 척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관광객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일행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호수 옆 철벽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예전에 소서 제일봉이라 불리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시중심의 국제호텔과 소조아변의 굴뚝들이 보이지만 이날은 가까운 곳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주아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상해는 정말 푸석푸석하고 황량하기만 하구나. 호생도 힘껏 여산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안개뿐이었다. 서강은 한 봉지의 식용식물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아는 억지로 하나를 먹었고 아버와 호생은 껍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잠시 후 소진이 다시 제안했다. 자신의 외삼촌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와 부두에 정박해 있으니 함께 배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다. 공원 정면에는 화동사범대학교 뒷문이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방황하며 둘러보았고 안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연히 한적한 곳에 다다르니 작은 포도밭이 보이고 마른 가지 뒤로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다. 안에서는 개짖는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 천문대가 있었다. 건물 앞에는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리고 로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일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안은 적막했다. 복도 양쪽 방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 표본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깨졌다. 빛이 비추는 곳은 노랗게 색이 변했고 병 안의 액체는 혼탁했다. 마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체들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에는 유리 조각과 끈적한 액체가 흩어져 있었고 소진은 얼굴을 가리며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쳤다. 주아가 복도를 향해 누구도 없는지 소리치자 메아리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고 소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호생도 등이 오싹하여 주아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내려왔고 아버와 소강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일행은 학교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너 모래석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 들어서자 넓은 소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강가에는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진의 안내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배에 올랐다. 선장은 소진의 외삼촌이었고 모두를 갑판으로 따뜻하게 초대했다. 배는 꽤 컸고 갑판실은 깨끗했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불이 놓여 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식물

꿀과 사탕수수를 내놓고 뜨거운 고기소 송자를 대접했다. 허생은 드디어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다. 갑판 밖으로는 소조와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생동감 넘쳤다. 모두 기분 좋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삼촌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석회를 운반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고 부두는 눈 감고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했다. 다시 갑판에 나와 바라보니 양쪽이 호송 선로이자 개활로 철교였다. 영화 상해 전투의 촬영지라고 애삼촌이 설명해 주었다. 아버는 소조화가 구불구불해서 반말리라 불리게 된 것과 맞은편 송여한 대학교 이야기를 덧붙였다. 배에 해박한 호생이 재질을 물으니 애삼촌은 내하천 끌배는 철판제이며 내항만 운항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검은 바닥은 야간 항해선, 빨간 바닥은 주간 항해선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동쪽에서 순찰 기봉보트가 힘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맞은편 성요한 대학교는 매우 고요했고 뒤로는 중산공원이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어 보였다. 주화와 호생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화동에서 가장 큰 오동나무를 보려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주화는 난간에 손을 대며 소주와 변의 노래 가사를 읊었다. 강가에는 오직 우리 둘뿐 별들은 웃고 바람은 신경 쓰고 부드럽게 내 옷깃을 날려준다. 우리는 걷다가 방향을 잃고 어두운 제방 강가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

70년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어서 이야기는 90년대 지진론의 모임으로 돌아간다. 아버는 소환이 모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환의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왕아 씨가 서총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건넸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실로 컸다. 왕아 씨는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총재는 벌떡 일어나 소환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환은 오늘 목숨 걸고 온 듯 따라가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이 나가자 리리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버는 문을 닫았다. 방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한참 후 리리가 간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고부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아 씨만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떡을 시키자고 했지만 림부인과 륙부인은 시간이 늦었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고부인은 북방인답게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계산을 요청했지만 리리는 웃으며 만류했다.

바보는 왕아씨의 엄숙해진 얼굴을 보고 말을 참았다. 고부인 일행은 급히 일어나 나갔고 리리는 뒤따라 차까지 태워 보냈다. 왕아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들을 보냈다. 방에는 아보와 왕아씨만 남았다. 아보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 왕아씨는 마치 친정을 만난 것처럼 아보를 바라보았고 아보는 임신한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왕아씨는 분노하며 서청재에게 따지겠다고 했고 소환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하냐고 항의했다. 이때 리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의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온 일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날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고 조양 신촌 길목에는 직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소진은 시포실에 거주하며 북쪽 창문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아버에게 알렸다. 아버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아버지가 도착했다. 당시 집에서는 11시 반이 지나 식탁에 반찬이 차례로 놓여 있었고 아버의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작은 이모는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큰 병에는 미리 준비한 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이모는 달려온 소진에게 부탁하며 큰아버지가 오셨으니 반찬이 모자라 달걀 두 알을 빌려오라고 얘기했고 이달 하순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소진이 달걀을 가져오는 사이 아버와 작은 이모는 집 밖으로 나와 큰아버지를 맞이했고 마침 큰아버지가 집 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에는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반팔 셔츠는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이모는 큰아버지가 들고 있는 인조가죽 가방을 받아주고는 부엌에서 얼굴을 닦고 문가 그늘진 곳에 앉아 쉬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다시 반찬 준비로 바빴다. 큰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웃으며 무더위를 토로했고 날씨가 더우니 사람도 자연스럽게 궁색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소진이 손에 달걀 두 알을 들고 돌아왔다. 큰아버지는 예전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괴로운 생활을 했으며 체면만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회상했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 반바지에 영국식 양모 긴 양말을 신어야 했고 중식 짧은 옷을 입을 때는 장옷을 규칙에 따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는 더워 입을 수 없음에도 단정하게 접어 팔꿈치에 메고 다녔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가 왜 그렇게 불편한 옷차림을 유지했는지 물으니 큰아버지는 체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집안이 격식을 중시하는 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상해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향양에 갔을 때 더운 날에도 윙크 코트나 회색 가죽 코트를 팔꿈치에 메고 다니며 부유함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은 이모가 서진에게서 달걀을 받아들고 큰아버지에게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물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몇 정거장 걸어서 왔다고 답했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다음에 식사하러 오실 때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큰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식사했다. 작은 이모는 달걀찜을 식탁에 갖다 놓으며 오늘은 반찬이 적더라도 예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고 위로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센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0 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0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1,000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1,000원은 그 자리에서 약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1,000원을 빼드리고 15곽도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디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뇌보신 환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건종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0: 사실 이 건종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전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징하고 그게 다 오이치 보조, 피치 보조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1: 네,
0: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건네보시한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 되고 나도 이제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무슨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 그뭡니까 우리 오빠.
0: 네.
2: 예, 예, 그리고 맥이고도 예,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가 진단 내면 큰 병은 없다는데 몸이 더 몸이 약하다 말한다. 이게 자꾸 맥이 자꾸 맥으로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말한다. 그런 게 이하고서 한 달을 채 애썼는데 잠도 잘 자고 맥이 나고 기능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혈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겠지 이 아픈 게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골이 띵한 게 이제 골이 띵한 게 이렇다면 기능력이 좋다면 나도 이제 선지 이제 한 열두 날 됩니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기능력도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집니다. 선생님 이야기 쓰셨죠.
0: 네.
2: 네, 그리고 또 심장 두근거리는 게 나왔습니다. 계속 밥 마시고 맥이 납니다. 이번 후에 네. 학생이 용천원도 감면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0: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야 합니다. 이번 달 말일 예, 것입니다.
2: 예, 예. 그럽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헐채꿈일까요?
0: 네.
2: 예, 예. 싸다고 그럽니다. 우리 두 집에
0: 같이 사야 됩니다. 그럼 15강, 15강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예,
0: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우리 이 건네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런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토 병원에 가까 치매 시토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낯선가? 땀이 납니다. 그래서 예,
0: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잤단 말이에요. 어떻게인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뭡니까 예?
0: 15권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권
3: 그래, 돈도 들려가고 얼마 더니까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독용만한 약이 없죠.

0: 없애게끔 하는 약이 좌실이라는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1: 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네.
2: 예, 네, 어제 이 건네버치 안쓰고 지금 용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이좀이 그런 그러니까 중립일관 줄이돼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 제가.
0: 네.
2: 예, 소변이 하다가 뭐 상까지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 좀 어떤 때는 뜨면 저리기도 하단다.
0: 네.
2: 이 그냥 항상 이 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냥 물이 이렇게 물이 줄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0: 네.
2: 네. 이 건네버시 안 써봤으면 또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물이답니다.
0: 소변이 잘 안 나고 졸이기 거좀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거좀 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파체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부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염증 거좀 없애는 약 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진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진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시효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이제 오늘 15가지 배달 받기죠.
0: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놓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복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절로 자기를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란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좌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인뇨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들어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 좌실이지 않습니까? 예?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명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명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시간이 좀 다문화가 된다.
0: 네.
3: 니가 이 그만 품하다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내가 뭐, 원칙을 하고 이래서 한 번이 건네보자는 이, 뭐, 어떻게 생각 다음 해본다.
0: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걔자 몸이 잘 쳐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이 한 15가지 좀 배달 받자고 된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을 염은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이 돼서 장도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0: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 환원은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제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실험 놓고 안전하게 써야 됩니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동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들 이 약은 이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치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병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0: 혈압이 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이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약을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 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있죠. 예? 이래서 혈압 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고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네.
2: 네, 선도 예, 그것도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선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두서치하는가 한답니다. 예.
0: 예.
2: 이런 분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요독증입니다. 예. 시기간이 1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질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쉼터로 예.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요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쉼터하는 분들, 당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게요. 예.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내 구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이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내 지금 이 깡구백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바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술이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할 아이들미술이 그래서 이 깡구백에서 내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0: 소화해지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요. 고생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말되던 게 이번에 입간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랬네,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소비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네.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깨든 것은 술을 끊고 하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네. 때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성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작곡은 유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길에 비치면 언제나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는 진리를 노래합니다.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순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세상 모든 말로도 다 표현 못할 그 한 사람, 가슴 깊이 자리한 그대를 향한 애틋한 고백입니다. 리학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우련 작사 리하수 작곡의 그림자입니다. 나 자신이 떠나는 모습인 그림자처럼 은은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준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모님 그립습니다입니다. 문득 부모님 얼굴이 생각날 때면 누구나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죠. 강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류현국 작사, 황교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고향과 어머니는 늘 같은 무게로 우리 마음에 자리합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유명한 자사자곡의 언제나 함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마음은 언제나 함께하려는 따뜻한 약속과 다짐을 노래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용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상봉을 그리며입니다. 헤어졌기에 더 간절한 만남,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으며 살아가는 마음을 애틋하게 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초소 하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수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물론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해서 새로운 감정과 추억을 쌓게 합니다. 유난히 고되고 힘든 날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은 우리가 쌓아올린 어떠한 추억들, 바람만장한 흔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통해 여러분에게 남겨진 흔적은 어떤 형태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나요?

여행 가이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플레이스 여기 어때 코너입니다. 우리 주의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료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풍경에 한 번 더 눈길을 돌리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곳은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제5회 염전 최고의 발견 인기 명소 선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경의 풍경 부문 3대 명소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문 국문 동상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도로 국문과 철도 국문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중조 국경 가운데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를 함께 갖춘 이중 국문 동상구로 손꼽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문 국문 동상 풍경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국문은 1980년대 변경 무역의 기억을 품은 채 장엄하고도 복고적인 분위기로 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 국문은 웅장하고 현대적인 모습 속에 높이 걸린 국장이 빛을 발하며 새로운 시대의 국문의 위엄과 기상을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문 국문 동상 풍경구는 길림성의 백년 동상구로 불리는 도문세관의 개방 역사를 함께해온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경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봐온 이곳에서는 단 한눈에 중조 두 나라의 풍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합니다. 국경도시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도문 국문만이 지닌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역사와 시대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활력이 공존하는 이곳은 오늘날 염변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 국문과 새 국문이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는 도문 국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은 묵직한 역사성과 깊은 애국 교양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드는데요. 국경선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힘차게 휘날리는 오성 붉은 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가슴 깊은 곳에 벅찬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곁으로는 푸른 두만강 물결이 요요히 흐르고 강 건너 이국적인 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며 색다른 정취를 더해줍니다.

무문시에는 3개의 대형 공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공문은 마치 한 편의 역사 화폭처럼 서로 다른 시간과 시선으로 변경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옛 도로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1988년에 세워졌으며 2000년에 한 차례 보수 공사를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공문의 길이는 22.54m, 높이는 13.77m, 너비는 5.56m에 달하는데요. 건물 상단은 전통적인 처마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웅장한 문자 형태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 기둥 내부에는 공간이 마련됐고 양측에는 한백옥 부조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공문의 장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처마 아래 주황에는 중화민공화국 국장이 걸려있어 국경 관문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도로 국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2004년에 새롭게 세워진 철도 국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문에 비해 보다

완강을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철길은 오늘날에도 동북아 물류와 교류의 의미를 품고는 상징적인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철도 국문 동쪽 약 30m 지점에는 86호 계비가 자리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꼭 들러 기념사진을 남기는 인기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어 소개해드릴 곳은 신공로 대교 공문입니다. 기존의 옛 두만강 대교는 1941년에 건설된 다리로 기존 다리 상류 쪽에는 현대적인 신교량, 도문 남영 중조기하 국경도로교가 새롭게 건설됐고 그에 맞춰 새로운 국문 역시 함께 세워지게 됐습니다. 새 국문은 대규모 연합검사청사와 넓은 광장으로 이어지며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설계만으로도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새 국문 너머로 옛 국문이 함께 보인다는 점인데요. 서로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두 국문이 한 화면 안에서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도문이라는 도시가 걸어온 시간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화와 효율성을 상징하는 새 국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품은 옛 국문. 이처럼 도문의 세계 국문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강변의 풍경과 짙은 이국적 분위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문 국문은 역사적 의미와 변경 도시의 매력 그리고 특별한 추억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연변의 대표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장소는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도문의 세계 국문 역시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 도시가 지나온 시간과 변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국문에는 지난 시대의 기억과 정취가 스며있고 새롭게 세워진 국문에는 오늘날 도시의 활력과 발전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며 도문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만강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행의 의미도 그런 순간에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과 지금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는 것 말입니다. 역사의 흔적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곳, 도문의 국문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문으로 이동하는 길 또한 즐겁습니다. 바로 G331 국도 덕분인데요. G331 국도 관광대통로 도문 구간을 차로 달리다가 월청진 구간에 진입하면은 음악 도로가 펼쳐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하면은 도로면과 타이어의 마찰음으로 차 안에서 선율이 울려 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월청 방향으로 가는 사선에서는 아리랑기, 그리고 월청에서 계산툰으로 가는 방향 좌선에서는 붉은의 변강비춘회가 연주됩니다. 도로에서부터 넘치는 흥을 즐기며 여행 기분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백령촌 구간에 진입하면은 길 옆에 백년부락 입구가 보입니다. 백년부락은 민속체험, 전통농경생활체험, 민속공연, 민속전시를 아우르는 사의급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백년부락 입구 옆에 위치한 도문 백년부락 관광역참은 2층 건물로 건축면적은 3,4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3.31 연선에 자리 잡은 이 역참은 두만강과 200m 거리에 있고 백령촌의 백년부락과 린접해서 독특한 구역위치 우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변경풍정과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백년부락이 바로 옆에서 들어가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도로에서부터 음악과 풍경의 조화로움을 통해 어깨를 들썩이다 보면은 도문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도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여운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도 100%의 여행이라는 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순도 100%의 여행. 보통 여행을 주원하는 사람들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서 삶의 만족을 찾는다. 나는 낯선 사람이 어렵다. 낯선 장소에 가는 것도 그다지 달갑지 않다. 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지나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들도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인간이다. 심지어 여행에 가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는커녕 내 오랜 친구들을 그리워한다. 지척에 살면서도 만나지 않던 친구들에게 시차를 계산해 전화를 걸고 저녁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어김없이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일상의 시름에 젖어있는 친구들을 그들의 염장을 질러놓는다. 이쯤 되면 여행이 싫다고 말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김없이 여행을 떠나고 고통받고 또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살아갈 일말의 힘을 얻고는 한다. 이는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패턴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내가 여행을 통해 순도 100%의 휴식을 즐기기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마음먹었다. 완벽을 완벽히 폐기하리라고. 여행할 때 나는 가장 열렬히 일상에 대해 생각한다. 이 책은 번아웃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일과 쉼, 여행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매번 그는 어딘가로 향하고 완벽한 여행에 끝내 실패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늘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여행 이야기인 듯 세상의 풍경을 그려놓고 있지만 그 속에 저자의 내면과 사람의 이야기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누구보다 열렬히 생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한 고민이 바로 우리가 여행을 순도 100%의 휴식을 꿈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주는 귀로 떠나는 여행은 프랑스 도시와 마을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프랑스 도시와 마을.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에 감탄하면서 달렸다. 광활한 밀밭이 짙은 노란색으로 여유와 평안을 주며 펼쳐져 있다. 군데군데 보이는 초록색의 해바라기 밭도 끝없다. 가까이 지나가 보면 초록색 줄기와 잎속에서 해바라기 꽃이 옅고 밝은 노란색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 밀밭과 해바라기 밭의 조화가 프랑스 북부의 농업과 자연의 관계를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있다. 여행의 마지막 순간을 한껏 마음에 담았다.

그간의 바쁜 이동을 뒤로하고 아내와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 듯이 바다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리라. 내 남은 삶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다시는 오지 못할 이 바다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에 짧은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내 삶의 이 순간에 여기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내 삶의 려성이 어디에 닿을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모두의 숙명이 아니던가? 언제부터인가 여행이라고 하면 볼거리와 먹거리에만 집중한 감각적인 인상이 짙어진 것 같다. 물론 먹는 즐거움과 눈길을 사로잡는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빼놓고 여행을 말할 순 없는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안데르센은 여행은 정신을 다시 짊어지게 하는 셈이라 했고, 또 어떤 시인은 여행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그저 감각적인 여행에 머물기 쉬운 요즘 시대에 반가운 책인데요. 파리와 스위스, 프랑스 소도시와 마을, 아이슬란드로 이어지는 책은 모두 저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널이라고 해서 딱딱한 학술 저널의 느낌이 아닌데요. 어디서든 가볍게 생각을 일깨우는 향기 좋은 커피 한 잔부터 부담 없이 빠져들 수 있는 여행기입니다. 저자는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생동감도 느낄 수 있고, 특히 유럽 여행의 특징인 기차와 도보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지도와 그날의 걸음수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자가 경영학자로서 쌓은 전문성과 인생의 깊이가 쉽지만 또 수려한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여행기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파리와 프랑스의 작은 도시들, 스위스와 아이슬란드까지 구석구석 떠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자는 여행을 통해 인생과 세상을 읽고자 했습니다. 여행의 자극은 잊혔던 과거의 순간을 불러내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주어서 미래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행지의 역사와 문물을 보면서 그곳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다름과 같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의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역사와 문화의 시선에서 프랑스를 깊이 들여다보는 여행 산문입니다. 파리 위주의 일드 프랑스에서부터 남부 미디피레네까지 프랑스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역사와 문물을 마주하며 겪은 놀람과 경탄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분과 평소에 여러분은 차이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여행 때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행 중에서 드러나는 장점이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더 유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로서의 매력이 일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인연 아닐까요? 허도 작사 김남호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천생연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천생연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백신 생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죠.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장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또 남성 가수의 조화로운 화음으로 전하는 기쁨 가득한 인생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박장길 작사, 백희남 작곡의 최성룡, 한철호 가수가 부른 기쁨의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정든 땅과 정든 얼굴이 아닐까요?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홍인철 가수가 부른 정든 땅, 정든 얼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든 그 땅, 정든 그 얼굴을 떠올리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성일 작사, 황양목 작곡의 오늘이 소중한 거야를 송경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참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스무 살 때는 촌스럽게만 느껴졌던 꽃무늬 접시와 크랩들이 지금은 너무나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꽃들이 지금은 그렇게 싱그럽고 예뻐 보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계절이 있나 봅니다. 조급함이 내려앉고 비로소 작은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성숙의 계절이 찾아왔나 봅니다. 요즘 연변 곳곳에서 꽃구경 축제들이 열리는데 이번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때그때 받아두지 않는다면 아마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갈수록 많은 것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기적같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

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미꾸라지입니다. 보양식의 숨은 강자이자 가을 전경사로 불리는 미꾸라지는 예로부터 본초 강목에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한 식재료입니다. 미꾸라지는 단순히 기운을 돋구는 음식을

넘어서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완벽에 가까운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미꾸라지 한자 추는 물고기 어 옆에 가을 추가 붙어 만들어졌습니다. 미꾸라지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1, B2가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꾸라지는 표면에 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뮤신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위벽을 보호하며 장내 요날제 역할을 해 체력을 급격히 끌어올려줍니다. 미꾸라지는 주로 뼈째 갈아서 추어탕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칼슘을 섭취하게 되는데 미꾸라지 100g당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형성이나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하게 해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네요. 미꾸라지에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점막을 튼튼하게 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비타민 E는 세포 로화를 막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뮤신 성분은 피부 수분 유지에도 기여해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해독작용을 지원합니다. 과음 후 추어탕을 찾는 이유도 이 타우린과 량질의 단백질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지친 간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체질이나 섭취 방식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꾸라지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지나치게 많거나 인삼 등 열성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이라면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고 기운이 강한 음식이라 소화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체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자체보다는 추어탕으로

섭취할 때 나트륨 과다 섭취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양념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자는 국물을 다 마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특성상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익히거나 끓여서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미꾸라지를 고르는 것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꾸라지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잘 발달돼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비늘이 많이 벗겨진 것, 점액이 말라있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미꾸라지는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나 짙은 회색을 띠며 배 부분은 노란빛이 살짝 돕니다. 색이 너무 흐릿하거나 허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 외에 퀴퀴한 악취나 상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것보다는 손가락 정도 굵기가 뼈가 연하고 맛이 달아 요리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네, 기운을 돋구는 미꾸라지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미꾸라지를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 500g, 삶은 시래기 300g, 숙주 150g, 대파 2대, 고사리 100g, 물 2.5L, 된장, 다진 마늘, 국간장, 들깨가루와 청양고추를 준비합니다. 해감한 미꾸라지를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 1시간 정도 푹 삶습니다. 삶아진 미꾸라지는 체에 받쳐 주걱으로 으깨며 살만 걸러내고 뼈는 버립니다. 걸러낸 육수에 삶은 시래기, 고사리, 숙주를 넣고 된장 3숟가락을 풀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2숟가락과 국간장 2숟가락으로 간을 맞춘 뒤 대파를 썰어 넣습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 4숟가락을 넣고 구수한 맛을 더하고 먹기 직전에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곁들입니다. 뼈를 곱게 걸러낼수록 국물이 부드러워지며 시래기의 깊은 맛이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잡아준답니다.

네, 이어서 미꾸라지 튀김입니다. 미꾸라지 300g, 깻잎 20장, 튀김가루, 얼음물, 식용유, 청주, 생강즙, 소금과 후추를 준비합니다. 미꾸라지는 소금으로 문질러 미끈거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뺍니다. 청주 2숟가락, 생강즙 1티스푼, 소금 반티스푼, 후추 약간을 섞어 미꾸라지에 버무려 10분간 밑간을 합니다. 깻잎은 반으로 잘라 미꾸라지를 하나씩 돌돌 말아줍니다. 튀김가루 2컵에 얼음물 1컵 반을 섞어 차가운 반죽물을 만들어줍니다. 깻잎에 미꾸라지에 밀가루를 살짝 묻힌 뒤 반죽물을 입혀 180도의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한 번 튀긴 후 건졌다가 다시 한 번 짧게 튀겨내면 수분이 날아가 훨씬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네, 다음은 미꾸라지 추어 숙회입니다. 미꾸라지 400g, 미나리 100g, 부추 50g, 팽이버섯, 대파,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올리고당, 다진마늘, 맛술과 들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미꾸라지를 소량의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절시킨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합니다. 전골팬 바닥에 양파 반 개와 대파 한 대를 적절하게 썰어서 깔고 그 위에 데친 미꾸라지를 올립니다. 고추장 두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올리고당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맛술 두 숟가락과 들기름 한 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둡니다. 양념장을 미꾸라지 위에 골고루 얹은 뒤 물이나 육수를 자작하게 붓고 끓여주세요. 양념이 배어들면 미나리, 부추, 팽이버섯을 듬뿍 올리고 채소의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더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둘러 향을 돋굽니다. 미나리의 향긋함이 민물고기 특유의 향을 가려주며 쫄깃한 미꾸라지 살과 아삭한 채소의 조화가 매우 뛰어납니다.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훌륭한 별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것도 서로 옆집인데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비해 그 옆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티각태각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매일 싸우다 못해 다정하게 사는 옆집을 좀 본받기 위해 온 가족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다툴 일이 없던데요. 마침 행복한 집의 딸이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과일을 담은 유리 접시를 찬장에서 꺼내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엄마가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그런 곳에 접시를 두었구나. 이번에는 엄마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까 보니까 접시를 둔 모양이 위태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른 곳에 두지 못했어. 미안하오, 다 내 탓이오. 그 집을 방문했던 가족들은 식구들의 훈훈한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정말 행복은 가까이 했군요. 저희들은 그동안 자신보다는 대방만을 탓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에 관련한 좋은 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혜금의 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눈에 분노가 꽉 차 있고 얼굴 표정이 험상궂은 것이 당장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은 결혼 17년 차 주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사연의 보따리를 풀게 했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서운함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대면서 일일이 쏟아냈다. 맏며느리로서 나름 시부모를 공개하면서 애써온 로고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데 그런 자신의 수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았다. 특히 다 같은 손주인데 동선에만 챙기고 사랑해주는 걸 많이 서운해했다. 오죽하면 큰 손녀인 딸애가 친할머니를 아무개 할머니라고 말하겠는가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해했다. 그녀는 집안일과 직장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할세라 완벽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맨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거기다 만나는 여자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한참 울고 조금 진정됐는지 그녀는 자신이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면서 자기 결점을 콕 집어 말했다. 나는 본인의 무뚝뚝함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 것 같은가고 질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 탓에 남편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피한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는다고 몇 년 전부터 볼멘 소리를 해왔다. 남편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 했으나 남편이 매일같이 술자리가 있고 늦게 귀가하니 또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잔소리가 나갔던 것이다. 하여 둘은 대화는커녕 점점 더 싸우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차에 우연히 남편 차에 어떤 여성이 올라타는 걸 목격하게 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흥분해서 남편한테 누군가고 따지니 직장일로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며 아내한테 미안한 일을 하지 않았다.

맞다고 당당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의 화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사 진지하여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의욕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인데 문제는 직시적이고 명령적인 말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시부모 공개를 잘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본인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였다. 술 먹지 말라, 왜 만날 늦게 들어오느냐 등 말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했으니 남편은 대화를 회피하며 밖에서 겉돌았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직장에서도 이런 어투로 동료들과 말했다. 나는 화법에 관한 의견을 완곡하게 말해주었고 그 말에 한창 불만을 토로하던 그녀가 자책을 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들 부부가 사이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바로 매사 이혼을 들먹이지 말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나의 건의에 그녀는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후 몇 번의 방문을 통해 나는 이들 부부가 원망하던 사이에서 다독이고 이해하는 사이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화법을 바꾸는 등 어떻게든 혼인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좋은 변화를 불러왔던 것이다. 살다 보면 서로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 가족의 경우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남편은 모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상황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결국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술만 들이켰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나오니 듣는 남편은 결국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되었다. 이들 부부에게 가장 화합이 맞지 않은 부분은 육아 문제였다. 대부분의 육아를 아내 혼자서 하다 보니 그녀는 몸과 마음의 피로가 나날이 쌓여만 갔던 것이다. 17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대로 들어 그 무엇으로 쉽게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만의 감정이 있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았으며 그런 가족 간의 소소한 일상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 가정의 규칙이 세워져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첫 번째 규칙은 부드러운 소통이다. 시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온화한 태도로 부드러운 노트로 당사자와 직접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소통은 남편과도 마찬가지다. 남편한테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다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줘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두 번째 규칙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부부끼리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그 결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작동할 수 있다. 상담 중에 적하면 상대한테 욕설을 퍼부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수 있는데 막말이나 언어적 폭력은 습관이 된다. 말끝마다 상대를 무시하는 노트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문에 대화를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기교 있게 해야 한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 없는 부부가 없다. 부부가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어떤 관계에서든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최옹란. 어느 봄날 아침 문을 열자 저는 정문을 둘러보던 남편이 부르는 듯 얼른 방에 뛰어들어와 올방자 들고 앉았습니다. 딸려온 채취에 새순 같은 미소 날리며 연두빛 앞치마 두른 아내 모락모락 행복상을 펼쳤습니다. 이슬술 한 잔 사랑 따르고 흰 구름 두부 한 그릇 정성 담고 산나물 한 접시 손맛 버무린 달관의 맛을 보는 남편 얼굴에 송골송골 돋아나는 은구슬 바라보는 아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여보, 당신, 우리 한잔 마주칩시다. 살아온 나를 위하여 한잔 쭉, 살아갈 나를 위하여 한잔 쭉.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열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에는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칼라니티의 작품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무렵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36세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의 이 글은 그의 마지막 2년의 회고록이며 간절한 고백입니다.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주치의 마지막 해, 10년간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던 바로 그때 마주한 폐암 사기 판정은 칼라니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의사와 환자의 이중 신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명확하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석 달이라면 가족과 함께 보내고, 2년이 남았다면 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며,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복귀해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고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내 루시는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삭의 아내 곁에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딸 케이리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소생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015년 3월 칼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 써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2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결국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는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칼라니티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이처럼 인문학적 통찰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삶은 의학이, 과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져줍니다. 신경외과 의인은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뇌 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 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에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의 환자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사기 진단이 나온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칼라니테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지,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이 책은 문장이 아름답고 진지하며 감동적입니다. 책에는 인간성, 생사, 의료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칼라니테의 작품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로즐린 부시가 연출을 맡고 장 레노, 안나 갈레나가 주연을 맡은 프랑스의 따뜻한 가족 드라마 프로방스의 여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첫 개봉했으며 이후 정식으로 우리나라 영화관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힐링되는 시골 풍경과 섬세한 세대 간 서사로 높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영화 전체의 극적인 갈등이나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이 없으며 프랑스 프로방스의 여름 시골을 배경으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주 세대가 소통하고 화해하는 가족 이야기를 그려내며 동행, 화해와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힐링 넘치는 따뜻한 명작입니다.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시골에서 벌어집니다. 은퇴한 로인 폴은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살며 넓은 올리브 밭을 지키고 도시의 소란을 멀리한 채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는 조용한 농원 생활을 했습니다. 폴은 고집이 세고 말이 없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에 예전에 딸이 사랑을 쫓아 고향을 떠나 가족과 멀어진 일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품고 있어 가족에 대해 점차 무관심해지고 딱딱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름 어느 날 이 조용한 일상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폴이 파리에서 사는 새 외손주가 갑자기 여름방학 동안 프로방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사춘기 반항심이 가득한 외손녀 레아,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진 큰 외손자 아드리앙,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 말이 없는 막내 외손자 테오입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이혼 문제로 바빠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친척 관계는 있지만 정말로 가깝지 않았던 외할아버지 폴에게 새 아이를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만남은 처음부터 갈등과 소통, 단절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시에서 자란 새 아이는 편리하고 번안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 시골의 단조롭고 불편한 환경에 대해 반감과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약하고 에어컨도 없으며 생활 리듬이 느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적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레아는 개성적인 패션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사춘기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드리앙은 늘 컴퓨터를 붙들고 가상세계에 빠져 가족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으며 막내 테오는 청각장애로 인해 말이 없고 주변 환경에 잘 섞이지 못했습니다. 폴 역시 딸이 떠난 일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어 도시적인 습관과 개성이 각기 다른 새 아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아의 반항적인 모습을 못마땅해하고 아드리앙이 컴퓨터에 빠진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고속하고 훈계하며 말투가 딱딱하고 태도가 차가워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분위기는 한때 매우 긴장됐습니다. 생활습관, 사상관념, 성장환경의 큰 차이로 집에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가 계속 중재하며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평범한 일상 속에 점차 따뜻한 정이 생기고 세대 간의 얼어붙은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폴은 말이 없고 착한 막내 테오에게 특히 마음이 약해져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내려놓고 손짓과 행동으로 테오와 인내심 있게 교류하며 올리브밭을 거닐고 텃밭을 가꾸고 농장의 작은 동물들을 돌보며 시골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묵묵한 동행은 테오로 하여금 점차 경계심을 풀고 외할아버지를 자발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만들었고 이 순수한 의존은 폴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며 그를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우연히 외할아버지의 지난날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겉모습이 고지식하고 고집센 폴도 젊었을 때 록 음악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청춘을 보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열정적인 청춘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올리브밭을 정성껏 가꾸고 뛰어난 실력으로 지역 올리브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안정적인 겉모습 뒤에 생활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의리 있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춘기 레아는 마을에서 감정 문제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득 품게 되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폴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랜 시간 묵혀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젊은 시절의 용기로 나서서 망설임 없이 레아를 지키며 자신의 방식으로 손녀를 보호했습니다. 이 순간 레아는 외할아버지의 딱딱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할아버지와의 소통 단절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컴퓨터에 빠져있던 아드리앙 역시 폴의 인도로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올리브밭을 가꾸고 시골 생활을 체험하며 점차 조급함을 버리고 책임감과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와 내 손주는 수차례의 말다툼, 포용, 동행을 통해 점차 편견과 마음의 응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폴은 딸과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풀고 고집과 차가움을 버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애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새 아이 역시 도시의 조급함과 반항심을 버리고 농원 생활 속에서 성장하며 포용, 리애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체감했습니다. 프로방스의 여름은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가장 감동적인 가족애를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차가운 주제를 깨뜨리며 가족에는 거리와 갈등에 의해 결코 깨지지 않고 모든 대립과 편견은 결국 동행과 포용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장길 작사 리규남 작곡의 어머니의 고개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잠들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에 창작된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처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에 창작된 초산 작사 도익 작곡의 마을에 돌아온 중학생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농촌 건설에 청춘을 바쳐가는 지식 청년들의 사상 감정을 반영한 작품인데요. 리처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혜성 작사, 김정화 작곡의 구락부의 밤 보내드립니다. 당시 우리의 도시와 농촌들에서 활기차게 전개되었던 대중문화활동의 한 측면을 반영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빨래터. 그 옛날 빨래터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는 모습이 생각날 텐데요.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빨래터에서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밝고 풍요롭게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가요. 김창호 작사, 김남호 작곡의 번영 세월이 왔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겠죠?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뒤용군 황영애의 웃으면 복이 와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김성희 작사 한병락 작곡의 시골의 마음, 소박하고 따뜻한 시골의 정서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 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어린이들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상상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창의성을 믿고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용기인데요. 친구들, 앞으로의 학습에서 창의성을 자신 있게 펼쳐보세요. 지금은 작은 생각일지라도 계속해 키우고 다듬다 보면 언젠가 큰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냄새를 맡는 촉각, 맛을 보는 발, 빨대 같은 주둥이. 친구들, 이 세 가지는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비입니다. 나비는 우리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감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곤충의 특별한 감각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곤충인 나비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 환경과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후각기관, 미각기관 등이 포함이 되죠. 그럼 먼저 나비의 후각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비는 후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선택하고 알을 낳을 안전한 장소도 찾아냅니다. 그럼 나비는 코로 냄새를 맡을까요? 사실 나비한테는 코가 없답니다. 나비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나비 머리 위에 달린 촉각에 숨어 있는데요. 촉각은 나비의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로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듯 나비는 이 촉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기체 분자들을 감지하죠. 나비의 촉각은 가늘고 길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뒤로 혹은 좌우로 자유롭게 흔들어 주변 공기가 촉각의 신경세포에 더 잘 닿게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냄새 감지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촉각 표면에 있는 신경세포가 화학분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형성된 화학신호를 신경자극으로 받고 나비의 뇌에 전달하게 되면 뇌에서 이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호랑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 나풀나풀 날아다닐 때 촉각으로 꽃향기를 맡습니다. 꽃마다 풍기는 향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나비는 촉각에 있는 신경세포로 이 향기들을 구별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정확히 찾아낸답니다. 나비들은 또 촉각으로 상대방이 내보내는 정보소를 식별하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동요 나비의 또 다른 이름을 듣고 나비의 미각기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의 미각기관은 혀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혀로 음식의 맛을 보죠. 그런데 나비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나비의 미각기관은 바로 발, 그것도 앞발의 끝에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비는 무엇 때문에 발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부위에는 미각털이 빽빽이 나있기 때문입니다. 미각털은 아주 작은 화학실험실과도 같죠. 단맛, 짠맛, 쓴맛까지 모두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민감도는 무려 사람들의 혀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동요 노랑나비 신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주둥이에는 미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때는 먼저 꽃 위에 앉아 발로 맛을 본답니다. 발로 맛을 확인한 다음에야 주둥이를 내밀어 마음에 드는 꽃꿀을 빨아먹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비의 주둥이를 살펴볼까요? 나비는 우리처럼 이빨로 먹이를 씹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특별한 입을 가지고 있죠. 바로 빨대처럼 생긴 주둥이입니다. 나비는 이런 주둥이로 꽃 속 깊숙이 숨겨진 꿀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주둥이를 사이폰식 주둥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나비뿐만이 아니라 나방에게도 이런 주둥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요 꽃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주둥이는 마치 속이 빈 시계 태엽처럼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빙글빙글 말아서 턱 아래에 숨기고 있다가 마시는 꽃구를 발견하면 쭉 펴서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나비의 주둥이가 무엇 때문에 자유자재로 펴고 말 수 있을까요? 주둥이는 왼쪽과 오른쪽 아래턱의 외악엽이 아주 길게 늘어나 서로 합쳐져 형성된 것인데요. 수많은 골화 고리들이 촘촘하게 배열되고 있고 고리 사이는 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자재로 펴고 구부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주둥이 구조는 주로 꽃꿀, 물, 과일즙 등을 빨아먹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비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봤는데요. 냄새를 맡는 촉각, 맛을 보는 앞발, 그리고 꽃구를 빨아먹는 특별한 주둥이까지 모두 나비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관이랍니다. 친구들, 앞으로 밖에서 나비를 만나면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 모습이 더욱 신기하고 예쁘게 보일 겁니다. 오늘 나비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0: 길대중유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석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석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유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리서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명로국가급 명로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석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결태중의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에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친구료법, 그리고 칼침 쇼전도로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석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제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죠.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친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요.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대중인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대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숙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석중량 원장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1: 네.
0: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이죠. 질병들 갖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대략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할 경우에

0: 하셔. 대단히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전악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가 가장 높습니다. 사망 성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 차지합니다.
1: 네.
0: 예.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엔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 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수창,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근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쇠지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1: 네.
0: 강요산지.
1: 네.
0: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광기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예. 졸바짐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네. 말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오후에 좀 올라가고요.
0: 예.
3: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밤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3: 어선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0: 예.
3: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떤 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의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약 질러 가자고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거 예, 뭐 약 무게가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0: 예, 견주염이 넘어요.
1: 예, 견주염이 견주염이가 이래가지고요. 예,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을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1: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에 소문 듣고 김태중 의원이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심장에 어떤 때는 그저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래 내는 것 같고
0: 네, 심장통이 있고
3: 그래서
0: 네.
3: 어떤 때는 네.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2: 네.
4: 예, 안녕하세요.
0: 네. 네. 말씀하세요. 예.
4: 예. 네, 또 원장 선생님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떤 점에는?
4: 예, 목대 튕겼지 뽀뽀담이 그래.
0: 예.
4: 그리고 머리가 좀. 그렇지, 너무 무거워, 비워미설이.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아유, 수고하시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매서울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길대중이 강태수 설정 예약하겠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허리 다리가 아픔에 좋지 않아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매수하십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내가 갑니까?
0: 예, 맞습니다.
6: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6: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 네, 당량이 안 좋았어.
0: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6: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됩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7: 예, 저 오늘 저,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0: 예, 예, 치무 맞다 그럽니까?
7: 예, 예, 그 선생님 치무 잘 넣는다.
0: 40년 놓았습니다. 예, 예, 예.
7: 예, 예, 예. 좀 치무 맞아보려고.
0: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니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0: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2: 네.
0: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0: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8: 예. 나 오늘, 저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자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8: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계속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0: 예.
8: 배우자고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9: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9: 예. 저기 이제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0: 예.
9: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른 맥이 없고
0: 예.
9: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0: 예.
9: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첨장을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9: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결국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9: 그래 오늘 또 그 좀 첨약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1: 예.
0: 말씀하세요.
1: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정말 약심게 많이 도와주니까 한 번 더 쓰자고 그랬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2: 연결됐습니다. 예.
1: 예.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3: 그 전에,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으며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2: 예.
3: 점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2: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4: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저 진단받은 게 심자에 관장신 저 우양화 동맥 예, 동맥경화로
2: 예, 동맥경화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4: 그 량 저 알제만의 저
2: 혈액이
4: 저 혈액이 반쾌한다
2: 그랬나? 예예 심하구만. 예.
4: 그다음에 저 수면 도몽하고 신쇼하고
2: 예예. 예, 예.
4: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 그러요.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2: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2: 예,
0: 네.
2: 예, 오장육부의 공능이가 다 서로 말이죠. 맞물려야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0: 네.
2: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예, 신주허입니다. 예.
0: 네. 아, 심장. 물과 불.
2: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0: 네.
2: 이럴 때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0: 네.
2: 어지럽단 말입니다. 예,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예. 잘 알겠습니다.
2: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0: 네.
2: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혈이 통하지 못하죠.
0: 네.
2: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0: 네.
2: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예,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예, 마치 뇌 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다리라든가 예, 얼굴이라든가 예, 특히 눈은 저리 이런 데 말이죠. 예, 수종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2: 부언한단 말입니다. 요거는
0: 네.
2: 예,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

0: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만 이 수종 현상 부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이상적으로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방금 먼저는 오늘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라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1: 네.
0: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쯔찬이라는데 우리들이 애락이 십자이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년년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노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쌍고정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에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태아미 있는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의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0: 없는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첫째는 기초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첫째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저 음식 습관을 마저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다시고 과일도 마저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다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데에 이야기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걷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가정문화월 및 신자취미운동회가 일전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2: 양로봉사는 민심과 연결돼 있고 천문만호의 행복과 관계됩니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1층 심화됨에 따라 고령, 고동불편노인의 자택 돌봄 문제는 적지 않은 가정의 걱정거리로 됐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노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전문화된 자택 양로봉사가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따뜻한 조치로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1980년대생 청년 장금붕은 그의 팀을 이끌고 각종 목욕

0: 보조 설비를 휴대한 채 연결시 하남가도에 위치한 경보공관에 가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목욕 도움 봉사 종사자 장금붕입니다. 이 방면의 수요가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노인들이 목욕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다 현재 나라의 정책적 보조금 지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창업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배우고 관련 증서를 따야 하며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휴대폰으로 주문을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상 매일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고 설날에는 기본상 매일 6건입니다.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봉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6세인 양 할아버지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지체마비가 와서 다리 활동이 제한받아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했고 혼자서 목욕하는 게 더 어려워 줄곧 전문 인원이 방문해 목욕 봉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연변 양도 봉사 보조금 정책에 의탁해 양 할아버지는 편리한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인의 집에서 장금붕과 팀원들은 신속하게 목욕 도움 장소를 배치하고 설비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욕 보조사는 전문 도구를 사용해 로인의 리발을 해주고 손톱을 깎아주었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목욕 보조사는 먼저 로인에 대해 혈압, 심박수 등 건강 감축을 해 로인의 신체 상황이 목욕 도움 안전 표준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목욕하는 과정에 물 온도는 전 과정 안정적으로 섭씨 38도에서 40도를 유지했고 목욕 보조사는 전 과정 로인의 신체 상태를 밀접히 주시했습니다. 2시간의 표준화, 전문화된 봉사는 로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 할아버지입니다. 목욕을 아주 잘 시켜줍니다. 반 달마다 한 번씩 씻는데 아주 잘 씻겨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장금복리 종사는 방문 목욕 도움 업종은 바로 우리조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 발전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목전 방문 목욕 도움 등 자택 양로봉사는 이미 연변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 범주에 들었는데 매회 268원의 목욕 도움 비용은 양로 소비 보조금을 사용한 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거동불편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정책 혜택에 힘입어 장금붕 팀도 점차 처음에 2명에서 현재 6명으로 증가했고 목욕 도움 외에도 청결 도움, 보행 도움, 진료 도움, 생활 간호 등 여러 양로 봉사를 새로 추가해 노인들의 다양한 자택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민정국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처 3.1군 인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조사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등,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매월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을 발급하는데 보조금은 방문 목욕 도움, 자택 간호 등 양로봉사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양로 창업 프로젝트는 자택 양로 봉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노인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조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만 60세가 된 노인은 스스로 조작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에서 평가기구의 방문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등 및 그 이상 거동불편 등급으로 평가받은 노인은 민정통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소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이미 첫 보조자금 2022만 원을 쟁취했고 연 14,596명의 소비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 금액은 891만 8,400원이며 이미 133개 공립, 민영 등 각종 양로기구 139개가 보조금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로봉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업종 발전을 규범화해 전문화, 다원화, 보편 혜택화 양로봉사로 여러민족 로인의 행복한 만년을 지킴으로써 로인 경제가 연변에서 활력을 뿜어내게 하게 됩니다.
1: 5월 25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6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

0: 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두 건, 훈촌시 한 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세 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33%, 생태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1: 2026년 연변조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23일에 펼쳐져 전조 150가구 여러 민족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소통 속에서 우량한 가풍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을 증진하면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따뜻한 화폭을 그렸습니다.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연변조 8개 현시 가정대표팀이 손으로 입장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애심 어머니 쉼터에 상패를 발급하고 가정대표가 제안서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 운반하기, 줄넘기 등 여러 유희에 용약 참여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민족 가정은 서로 배합하고 어른과 아이가 손발을 맞추면서 유희를 진행했고 곳곳에서 단결 우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용정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정선입니다. 따뜻한 정이 가득함을 느꼈고 우리 가족 간의 감정도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여러 가정 간의 거리를 좁혔고 민족 단결의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촌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리나입니다. 가정은 가풍 건설의 토대입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줬고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우량한 가풍을 함께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개막전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 경기가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두 지역 축구팬들의 친밀한 소통과 특색있는 문의 공연이 번갈아 선보이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전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주의 축구팬들이 집결하여 내몽골 후코트로 원정 응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후코트 공항입니다. 연변에서 오는 축구팬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시 축구팬들은 멀리서 오는 버스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축구 축제를 통해 두 지역은 인연을 맺고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연변 축구팬 대표단은 후코트에 도착한 후 당지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의 20명 축구팬들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변 축구팬들을 환영하면서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입니다. 우리는 연변 버들을 위해 하마주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두 지역이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영광. 연변 축구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장면은 이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내몽골의 특색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전 펼쳐진 친목 행사에서 두 지역 축구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특색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선물과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지역의 우정을 1층 돈독했으며 경기를 통해 벗을 사귄다는 체육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입니다. 연변 입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연변 입살로 만든 밥을 맛보렵니다. 연변에서 온 축구팬들을 환영합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몽골에 와서 내몽골 벗들과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첫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내몽골에 전파해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길 바랍니다. 후코토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이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 미식 등 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개막식 현장의 문예 공연은 다채롭고 특색이 넘쳤습니다.

0: 룡정시문화관에서 선보인 조선족 사물놀이 공연은 전통문예와 현대체육의 열정이 융합돼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후코트의 기세 더 높은 초원의 가무와 특색 있는 문체 공연은 관중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동북축구연맹전 개막 경기를 위해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룡정시문화관 부관장 황려입니다. 공연은 치열한 축구 경기에 문화 역량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관광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계 성과 한계 자치구를 넘나드는 축구 축제의 짙은 문화적 색채를 더해줬고 축구 팬들이 연변무형 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문 교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고 관객석에서는 교류 분위기가 뜨거워 이 축구 성년의 온정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후코토 축구팬 고선생입니다. 연변벗들 안녕하세요. 조국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내몽골 후코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연변 축구팬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합급 리그 시절 우리는 연변 축구팬들과 만났고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리를 놓고 문화는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번 동국축구연맹전의 따뜻한 에피소드는 짙은 대중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계속해 축구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를 통해 힘을 모아 동북 지역의 축구 사업과 문화 체육 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6분경 연변팀의 도밍고스가 전방으로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내줬고 황진비가 공을 잡은 후 상대 박스 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때린 슛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17분경 광주팀의 중거리 강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 찰나 서계조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23분경에는 연변팀의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송구 패스를 찔러줬고 황진비가 쇄도해 들어가면서 공을 잡은 후 차분하게 골문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흐름은 여전히 연변팀이 주도했습니다. 28분경 프리킥 기회에 도밍코스가 문전에 올린 공을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31분경 황진비가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5분경 누네스가 상대 강슛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45분경 최태욱이 강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전반전을 치른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48분경 상대팀 강슛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52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앞으로 끌고 갔고 아크 바로 앞에서 도밍고스와 공을 주고받은 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때린 슛이 가볍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점수는 3-0. 상대팀은 꾸준히 추격에 나섰지만 54분경의 강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61분경의 중거리 슛도 구가호의 손끝에 맞아나갔습니다. 71분경 광주팀이 행운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외곽에서 때린 슛이 연속 두 명의 연변팀 선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장거리 드리블을 거쳐 1-1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가볍게 차 넣으며 네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변수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79분경 광주팀이 헤딩슛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더니 불과 3분 뒤 세 번째 골까지 뽑아내면서 골 차이가 불과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84분경에는 광주팀이 바로 골문 앞에서 때린 헤딩슛이 골대우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광주팀은 이악스레 추격했으나 연변팀은 한 골 우세를 지켜내며 원정승을 이뤄냈습니다. 30일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은 홈으로 돌아와 장춘 아태 팀과 제1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이 일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에서 보낸 관광상품들이 전국 560가지 입선 작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기 한 매씩 따냈습니다.

0: 있습니다. 전성 저통상구 신시대 문명실천 기지가 국문 일선에 자리 잡은 것은 신시대 문명실천과 통상구 개통, 홍색교양 융합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근일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실외 고기구이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에서는 지금까지 실외 고기구이 가게 80여 곳을 검사, 권고하고 규정을 어긴 류동 고기구이 가게 35곳을 정돈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2도겠습니다. 우리주 삼림화재위험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걱정을 하는 질병 중 하나인 암은요, 단순한 유전 요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평소 작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도 있죠.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생활 태도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암 예방 방법입니다.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불에 탄 고기, 가공육 섭취를 줄여주고요. 채소와 과일, 잡곡, 홍류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과 음료는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적절한 온도에서 섭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식도, 대장 등 여러 장기 암 발생 원인이 되므로 음주를 제한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운동과 정적 체중 관리 필수입니다. 적정적인 체중 관리죠. 비만은요, 여러 가지 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스트레칭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요,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요, 혈액순환을 막고 진진대사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틈틈이 자세를 바꾸고 움직여줘야 합니다. 셋째, 유해한 환경과 나쁜 습관을 피해줘야 합니다. 흡연은 폐암은 물론 구강암, 방광암 등 수많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됩니다. 본인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 과다로 주는 피부암 원인이 되므로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 오염된 공기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넷째, 정기검진과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말아야죠.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령별 구원장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요, 면역력 체계를 약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여주므로 취미 활동이나 휴식,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줘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암 예방력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닌 일상 관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나쁜 습관 줄이기, 정기 검진을 생활화하면서 누구나 암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고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부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요, 요즘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치해서 학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서 조절도 잘 해주고요. 영양 섭취에도 신경을 써줌으로써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시험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어떻게 심리 조절을 하고 부모님들은 어떤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시험 당일에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하고 또 시험 후에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이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 불안해하고 또 긴장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 아, 그렇죠.
2: 날짜니까. 뭐 100일에서 90, 90일에서 50, 뭐 이래도 10일 뭐 이렇게 남고 그렇죠. 예. 갈 때는요. 예.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3: 예. 예, 그렇죠. 대학 시험을 우리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은 예, 부동한 심리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약간의 긴장감이라든지 또 긴장하면서도 동력이 느껴져서 더 힘을 내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복습을 하지만 그래도 예, 가끔씩 올라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0: 제가 집에 와서 갑자기 울고 싶어서 통곡을 하고 나니까 네. 이게 아주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정서 파동을 느낍니다.
1: 그렇지. 이때쯤이든 예, 마음을 많이 조이게 되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불안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대신 이 불안이 점점 커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자신감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어 네. 와이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예, 그러면서 공부도 들어도 알간다고 합니다.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이게 불안이 가져다주는 인지 기능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배 아파서 설사를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지내 먹지를 못해서 식욕저하 그리고 수면 예,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지난번에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나 화를 내서 민감해서 쉽게 성질내서 학부모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부분적인 학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밤을 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역효과를 불허하고 이 조급증을 이렇게 처리하면은 예, 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 평소에도 긴장한 학습 뭐 아침 저녁 밤이 깊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시험 날짜가 바득바득 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오죠. 12월 뭐 이렇게 되면 많이 긴장이 되죠.
0: 그렇죠.
1: 이런 면에 심리 변화에 맞춰서 심리 조절이 필요한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요즘 그럼 어떤 심리 조절 이 조절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0: 예, 조절이 아주 중요하죠. 예, 우선은 이 시험을 맞으면서 이 조절 전에 우선 자신이 정서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 수험 불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맹목적으로 이 불안이라는 거는 이게 그 자칫하면은 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불안을 알면은 눈덩이 녹듯이 녹아집니다. 네. 안다는 거는 눈덩이가 태양이 나와서 스르르 녹듯이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굉장히 크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평소에 학습 성적도 좋고 뭐 건강 상황도 뭐 좋고 하면 자신 만만한 사람은 거의 또 뭐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불안 정도가 사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적절한 불안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 그리고 불안하고 이 학습 효율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거꾸로 된 U자 형태라고 합니다. 거꾸로 된 U자 형태인데 횡축은 정서고 정축은 네. 효율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효율은 적당한 불안이 있어야 그게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불안이 초과되기 네. 시작하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근데 하나도 긴장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호르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을 그 학습에 최고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정서를 어떻게 하면은 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불안하다고 황황해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마음을 더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생각 문득문득 들어오는 생각들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뭐지 어쩌지 이거 뭐지 망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유를 하는데 그 요즘 시점에는 이걸 바로 긍정적으로 지금 한 것만큼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만이 불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교감신경이 흥분, 그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게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은 학교에서 온 뒤로 그 뭐 쇼츠에서 약간 한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고 온다든지 땀 내고 씻고 뭐 여러 가지 운동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면 10분 정도 줄뛰기 그래도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에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다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는 요즘에 찾아보면은 제일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호흡 이완법입니다. 478. 4초 들이쉬고 7초 멈췄다가

0: 8초 내쉬는 거.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건 1:1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들이셨다가요. 4초.
1: 정지 상태에 있다가.
0: 요거 정지는 자기가 정지할 수 있는 데까지 7초 정도.
1: 예, 깊은 숨 들이쉬고 내고. 맞아요. 맞아요.
0: 한 3분 정도만 하면은 우리 경구문을 뚝 떨어뜨립니다.
1: 맞아요.
0: 예, 긴장도가 떨어지거든요.
1: 4, 7, 8. 예.
0: 예, 그래서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생물종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할게요. 예.
1: 그렇죠. 너무 긴장, 그렇죠. 무리하다. 학습과 휴식을 잘 결부함으로써 또 시험 치는 날까지 좋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휴식 어떻게 과학적으로 배합하면 좋을까요?
0: 우선 이 학습에서는 그 계획적인 복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그 어려운 문제를 파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멈추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큰 난티에.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어려운 거 이렇게 가져다 해보는. 예.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 손을 우리 그거 원소 오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익숙해서 그 다시 풀어봤던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복습하면서 그 요즘 학생들은 초티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지도 많은 거 저 딱 틀린 문제만 이렇게 펼쳐보기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시험에서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학습 상태에 따라서 뭐 학습 방법이 좀 틀리지만 이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정도 하는 학생, 특히 대부분 학생들이 꼭 이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집 정리를 체크해보고 특히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예, 그래서 지식점 카드라든지 수학이라면 뭐 각종 공식 늘 시험 보는. 오문은 늘 시험 보는 원예문, 문어문 뭐 식구라든지 외워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복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시간 공부를 안배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 시험은 예, 첫날 오문 시험 시험이 오전에 시작이 되는데 그 오전에는요 그 9시 정도 될 때 내 대뇌 사유가 제일 활발하고 예, 공부 상태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예, 수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에서는 이런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복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수면 관리입니다. 확실한 수면 관리가 필요됩니다. 보통 핵심 수면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 뭐 저는 7시간, 8시간 뭐 어린수록 또 뭐 어떤 사람 더 자기도 합니다만 보통 6-7시간 뭐 이렇게 잠을 자요. 네.
0: 맞습니다.
1: 저는 어떤 데 7시간 너무 잘 때도 있고.
0: 예. 7시간 앞뒤로 자제. 반 시간. 이렇게 하시면 6시간 반에서 뭐 한 7시간 반은 기본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수면은 개인차가 엄청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도 정력적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놓고 볼 때 이게 수험생들은 항상 원래 시간보다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부터 반 시간만 누려봐도 이 수면이 이 공부에 정신 상태에 가져다 주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수면 과정에서 우리 기억한 것들이 공고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적절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대뇌 기능에도 유리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유리하고 긴장감도 풀어줍니다.
1: 그래요. 지나친 그러면은 긴장, 걱정으로 인해서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예, 량호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전 준비는 크게는 빨리 잠을 들 수 있는 두 가지 가위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가위괄. 하나는 전전두엽,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흥분시켜 놓으면은 잠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체온 변화를 가져오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조, 예, 보아를 담근다든지 샤워를 1시간 전에 한다든지 이것이 뭔가면 우리 이

0: 수면을 지동하는 데는요, 이 체온 변화를 유도하면 좋대요. 우리 평소에 체온이, 우리 피부 온도가 체내 온도보다 2도 정도 적은데, 우리 샤워할 때는 이 열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체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추운 곳에서도 막 잠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보면. 그래서 체온 변화를 유도하는 게 좋고요. 이 생물종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 부모님은요,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요즘 잠들기 바빠서 그 멜라토닌 토이 해수를 사서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멜라토닌은 이 날씨가 어두워 우리는 낮 동안에 분비 안 됐다가 밤에 자기 전에 분비되는 수면과 관계되는 호르몬인데 지금 아이들은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것을 빨리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잠을 자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한두 시간 전에 요즘은 보지 말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란광은 우리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순거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낮이라고 생각하게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분비되는 걸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수면 그것은 이런 두 가지 칼권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낮 동안에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는다든지 불안을 줄여주면은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1: 어쨌든 낮에 있었던 뭐 어떤 생활 그리고 일 직장에서도 그것도 부담감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잠을 잘 자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하다 보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
0: 그렇죠.
1: 누구나 뭐 걱정 시름거리 안고 삽니다만 그것을 뭐 잠깐 있어서 잊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1년이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하고 살다 보면 병이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 서주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자기 전에 자는 게 이 지금 내가 두 개의 칼과 중에 대뇌를 계속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활성화시켰으니까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0: 수험생 부모들은 요즘에는 적어도 이 유도적으로 아이가 말을 하기 좋아한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말을 실컷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1: 그렇지.
0: 절대 그거 긴장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애가 이거 다 쏟고 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불안한 거 안고 엄마하고도 말 못하고. 근데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집사람들과 교제하기 싫어요. 바람이 너무 많대요.
1: 그렇지,
0: 기대를 그렇지. 너무 많이 한대요.
1: 맞아요.
0: 그리고 맨날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눈이 내 맞아요. 뒤에 와서 이렇게 붙어있는다고 하면서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1: 뭐 부모님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0: 그렇죠.
1: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기만 하면 점수 좀 1점이라도 더 맞았으면
0: 그렇죠.
1: 그래 이런저런 걱정이
0: 1점에 와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1: 맞아요. 그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신심이거든요. 자신심을 높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예. 사실 이 자신심 이러면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을 겪을 때는 지금 큰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요. 이 자신감이 좀 드높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이거 못해 어쩌지 저거 어쩌지 저거 더 해야 될까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역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한 것만큼 해도 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그 외에 어떤 고무 경례를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서재님?
1: 고무 경 그래 좀 평소에도 늘 뭐 평소 하는 대로 하고 그냥 네가 했던 대로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항상 긍정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냥 얼굴 반갑게 대해주고.
0: 그렇죠.
1: 대화 한마디로 부드러운 말 그리고 담소의 얘기를 또 통해서 그런 눈빛이 서운하게 와닿아야지.
0: 그게 중요합니다.
1: 꼿꼿하고 뭐 퍼러 띵띵해.
0: 예, 신체적인 언어. 예, 그렇죠.
1: 맞아. 저는 그걸 예전엔 잘 못했네. 지금 보면은 아, 잘해줬던 거 뭐 이런 생각을
0: 그렇죠. 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이식을 못하고 자기가 직접 고3 부모가 되었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은 부모님들이 불안도 굉장히 예, 그 홀씨가 할 수가
1: 학생
0: 없어요.
1: 학생 못지않게 불안해요.
0: 예. 그래서 이

0: 자신감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탁 인식했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때는 자기 불안 때문에 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이런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말을 예,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리는 법은 아까 말했듯이 지식점 카드라든지 내가 잘하는 것도 또 다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불안을 예, 낮춰주고요. 자기가 잘한 경험을 회상하면서도 고무격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말들을 자신한테 해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는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수험생 못지않게 잠을 긴장하거든요. 이 부모님의 태도가 시험을 앞둔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될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1: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어떤 올바른 심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사실 이 요즘 문진에서도 종종 봅니다. 이 시점에 와서도 아이를 독촉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그 행동 표현은 독촉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불안도 결국에는 학생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평정심을 잃지 않은 그런 편한 모습,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눈길, 예,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고 호응한다든지, 그리고 애가 말하는 걸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 우리 엄마는. 편안하게 듣고, 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내 지금 이 바쁜 상황이 아니라 너무 긴장된 상황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태도에서, 우리 아버지 태도에서, 우리 집 분위기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기대라든지 독촉은 피하고요. 학생이 말을 좀 잘 들어봐 주세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리고 고무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긍정적인 암시는 많이 필요하죠.
1: 네.
0: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가 최대한 아이한테 편하게 느끼도록 하고요. 부모님들은 저는 늘 건의하는 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시험이 다가올 때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이런 부모들 있죠. 예.
0: 그래요.
1: 많이 걱정이 돼서.
0: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1: 시험 성적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되는지만 엄마 응원을 그렇게 너무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그래서 좋기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갈 때 부모님이 휴가 내고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이건 그렇죠, 필요하지만 그렇죠. 아이가 학교 가는데 제가 휴가를 반달 냈어요. 한 달 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대로 하시라고 운동도 가시고 그래야 그 불안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네. 맞아. 그렇다고 또 볼진데 시험 전날이나 당일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막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심리 조절,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어떤 네, 심리 조절?
0: 몇 가지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 당일 전날 혹은 3일 전 이렇게 가까워올수록 불안 정도는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불안을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도 중요합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너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예, 누구나 다 불안해.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불안을.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린 478 호흡, 호흡이완.
1: 그렇죠.
0: 혹은 너무나 긴장되면 애들은 어깨가 많이 뭉치거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손을 깍지를 껴서 이렇게 선생님 깍지를 껴서 당기는 겁니다. 세게 당기고 옆에 걸상이나 아무것도 없는 데 서서 세게 이걸 한 10초 당겼다가 꽉 넣습니다. 그럼 이 손이 이래 쏴 추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1: 네,
0: 이러면은 이게 근육이 긴장 딱 꽉 풀립니다. 아, 이거 한 대게 하고요. 그리고 이 깍지 껴서 목 뒤로 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목 뒤로 놓고요. 목은 뒤로 밀고 두 손은 앞으로 당기고,
1: 아, 당기고.
0: 예, 꽉 당겨 보세요. 예, 순간 푸는 방법입니다. 목뒤 근육하고 팔 근육. 그래서 팍 내려놓으면 팍 내려놓으면 이게 이완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긴장하게 했다 꽉 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심호흡법, 근육 이완법. 그리고 정말로 자존감을 올리는 지식점 카드 외워 보기.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려주는 거. 자기가 아는 것도 변제보고요. 그냥 불안하게 모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주 간단한.
1: 이게 나면 어떨지 저게 나면

0: 그 내가 하는 거 자, 아, 나는 이쪽에 내가 이쪽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더 편안하잖아. 그냥 마지막까지 긴장을 가진다면은 좀 더, 원하는, 시험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신 대로. 그래서 이 대학 시험을 평소, 시험을 평소보다 잘 치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의 공동한 바람입니다.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은 자신감이 필수다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고 시험에서 실력을 잘 발휘함에 있어서 수험생들은 시험 치는 기간에 어떤 면에 더욱더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예, 몇 가지 면에 주의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선은 음식이고요. 음식은 그 담백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시험 전 일주일이라든지 며칠 전부터는 시험날 당일에 먹을 음식도 먹어보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식욕이 없거든요. 긴장하면서 밤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잡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맛을 끌어줄 수 있으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아이가 조금 먹어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식이 너무나 먹기가 힘들고 조금 먹는 애들은 또 초콜릿 꼭 준비해서 시험 칠 때 초콜릿도 한 알 복용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굉장히 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준비물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시험장 출발. 일찍 해야겠죠. 차가 막히니까. 그 시험장 들어간 후에는 이제 배워준 그 호흡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편하게 자기 긍정적인 최면을 하면서 후 이렇게 길게 들이셨다. 이것이 교감신경 흥분도를 뚝뚝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실험이 있거든요. 20차. 15시킨 다음에 다시 이 보면은 교감신경 흥분도가 이 긴장이 풀립니다.
0: 정서 안정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1: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호흡을 하면서 태양열을 안마해 주기. 이렇게 여기다 손 대고 이걸 하고 있으면은 많이 긴장이 풀립니다. 이게 주의력을 전이해 오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호흡에 그러면 다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마하기, 긴장 푸는 호흡 이완법. 네. 그리고 시험 치면서는 주의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그 지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시험 다 친다면 뭐 계속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얘기 뭐 친구끼리도 답을 맞추지 말라. 더 불안하고 아 왜 그거 좀 더 했더라면 이런 거 워낙 불안 있으면은 아쉬움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엄청
0: 맞아요.
1: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 치고 답을 맞추지 않는 것. 이것이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서 있었던 뇌인데요. 딱 수학 시험 치고 나서 자기가 생각보다 10점 못 맞았다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심리의사한테 아무도 막 그리고 안 치겠대요. 다음날 시험을.
0: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점수가 더 올라갔다 하니까 아 벌써 내가 원래 월등하게 잘했었는데 벌써 밀렸구나 저한테 그럼 그게 정서 시험 끝날 때까지 가지 않아요.
1: 예, 그래서 적시적으로 풀어주는 맞아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숙제예요. 제가 지금 좋은 대학 간 애들을 부모님한테서 이런 경우를 한 몇 번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수학을 친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엄마가 전화 왔어요. 왜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자기 생각보다 몇 점 잘한다고 다 이거 올해 시험 치지 말아야 된대요. 다음날 못 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 위로 방법을요. 괜찮다. 그럼 내일 시험 오늘은 일찍이 잘 자고 그다음에 호흡 이완법 해주고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긴장 풀어주고 그러니까 나 가서 눕더래요. 그리고 스르르 잠들던 게 아침에 일어난 게 엄마 나 괜찮아졌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가서 시험 쳤는데 시험 발의가 어제 시험 치고 나 엄마 나 괜찮아. 종례로 안 물어봤대요.
0: 아이고, 한마디 지도를 잘 해주셨네요.
1: 예.
0: 이 자네가 시험을 치고 또 시험장을 나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사용면에서 조심할 것이 꽤 많습니다. 어떤 말들을 삼가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시험 잘 쳤어? 어때? 이런 거는 정말로 피해야 되거든요.
0: 보통 습관적으로 잘 쳤어?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1: 수고했어.
0: 반대로 수고했어. 괜찮아. 뭐.
1: 그 이식해야 하거든요. 그 말 잘 쳤어 하면은 못 친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아이 정서가 바로

0: 엄마 나 못 쳤어.
1: 시험 쳤어 물으면 대답 없이 얼굴 흐린다든가 말 없이 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늘이 진다든가 또 괜히 다 속 태우잖아요. 부모도 그렇죠. 그렇고 그 시험 친 자녀도 그렇고.
0: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혹시라도 아이가 먼저 못 쳤어요 이러면은 괜찮아. 네가 못 치면 다른 애들도 못 쳐.
1: 그래. 맞아, 다 비슷비슷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네가 또 이제 장기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네가 또 이제 더 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생들에게서 시험 후에 정신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허탈감이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어떻게 마음을 추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1: 이 추스리는 것도 참
0: 중요하죠. 예. 사실 그 가끔씩 이런 경우를 봅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갑자기 허탈하고 우울해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시험 치고 나서의 그런 정서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시험을 또 너무 중요한 것으로 보던 애들은 좀 못 쳤다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그 허탈감, 그 무기력, 우울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와서 자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수록 부모님들의 이해,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공부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어. 이럴수록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내 시험을 구별해봤는데요. 너무 못 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시험 후에 그 복유한 시간들을 이 수능 때문에 오른 살찐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죠. 예.
1: 그렇죠. 시험 성적이 나온 후에 대학교 지망을 또 쓰는데 골머리를 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업이 분명하면 예를 들어 이학을 한다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합의가 됐고 성적이 나온 뒤에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기가 요즘은 쉽습니다. APP가 있어서요. 점수를 딱 엮고 지방을 엮고 무슨 전업을 엮으면 몇 개 몇 개가 이거는 보증커 된다. 이거는 좀 충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이 괜찮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성적도 우리가 보건대는 잘 이게 맞추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입시도 전문가들이 잘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쓴다면은 그 지방 APP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실한 요구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전업, 어느 대학, 어떤 대학, 어떤 유형의 대학 그래서 놓으면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시험 성적도 그리고 시험 치는 것도 본인이 해왔던 대로 다소 긴장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만은 좋은 성적을 바라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도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최선을 다했다.
0: 그렇죠.
1: 뭐 그런 자세로서 임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시험 본 후에는 또 이제 젊은 애도 또 다음에 기회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죠.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당사인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올해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에 참가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리학 전문가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건가요?
0: 대학 입시를 거대한 삶보다는 하나의 나의 과정,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나의 좋은 상태를 살리는데 제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최대한 좋은 상태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1: 그렇죠. 좋은 대학. 뭐 중국이 좋은 대학 많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저기 다 뭐 그래 가장 가고 싶은데 그리고 뭐냐면 대학이 좋으냐 아니면 네가 전공이 좋으냐 전마 네가 학원 특장 뭐 이런 중에서 어떤 걸 보통 선택을 합니까?
0: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영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한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요. 심지어 자기 신체 상황에 맞는 이 봄이면 꽃

0: 알레르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선택도 이 환경도 좋고 이 알레르기가 좀 좋은 곳으로 이 북방에서 자랐는데 남방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전업도 많이 고려해서 이학을 할까 뭐 생물을 할까 예, 또 지능을 할까 뭐 리과생이어서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공정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많은 유효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시험 전과 시험 당일, 시험 후에 심리 조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1: 네,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리상담 님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수험생들의 심리 조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중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요즘은요 심리 조절을 잘해주는 것으로서 심리적 안정부터 잘 찾아야겠고요. 또 학습과 휴식을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이미 배운 지식을 잘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만큼 절대 밤을 새우는 것으로 피로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네, 마지막까지 좋은 체력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여기까지입니다.
2: 북경 시간 안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건강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환각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0-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